0: 이 노래가 슈렉 2 OST에 들어있었네요. Counting Crows의 Accidentally in Love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계획 얘기를 드렸는데 윤정호님은 월요일 아침부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먹고 우리 집 덕구랑 가볍게 산책하고 샤워하고 출근하려고 했는데요. 일찍은 개뿔, 겨우 지각 면했습니다. 앞에 얘기하신 대로 다 하고 가려면 한 시간 반은 일찍 일어나셨어야 되는데, 저 월요일이니까. 네. 앞으로 월요일날 무리하게 뭐 이렇게 계획을 좀 짜는 건 네, 지양하는 쪽으로. 네. 맞아요. 계획대로 안 되죠. 우리 집은 예고 없이 토요일날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AS 신청했는데 기사님이 21일날 오신대요. 아우. 앞으로 일주일 넘게 기다려. 에어컨이 고장 날 때 저 내일 모레쯤에 고장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가 발전되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농담. 자, 은혜님께는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차가운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기간이 안 맞아 3주를 보관 이사를 해야 합니다. 다 떠나서 냉장고 음식들 이거 어쩌죠? 새 식구는 그냥 처형내 신세지게 생겼고 아흑. 1442님 그 짐을 어디다가 창고 같은 데 두셔야 되나? 아무튼 다 잘 해결되기를 응원 드립니다. 자, 내 뜻대로 뭔가 안 풀리는 분들 반찬 걱정 덧이라고 저희가 반찬 세트를 좀 준비해가지고 네,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지금 보내드릴 거고요. 잠시 후 3, 4부에 더 소개해드릴 테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1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꾸며드릴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아이고
11: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2: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1: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13: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해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1: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2: 좋다
11: 두루누리라고?
1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야, 권민경님께서 야 가오갤 오프닝에 나오는 노래다라고 그걸 또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OST에서 이 밴드는 엄청 오래된 밴드예요. 69년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레드본이라는 밴드의 Come and Get Your Love라는 노래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휴가셔서 사무실에서 듣는데요. 원래도 이어폰으로 듣는 건 허용해 주셨는데 팀장님이 안 계셔서 이어폰 없이 들으니까 더 좋아요. 1616님 네. 오늘도 선곡 너무 좋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형편 되시는 때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문자 4806님은 안녕하세요. 통영에서 장어공장 공장장으로 일하는 장공장장입니다. 제가 놀리려고 보내는 문자 아니고요. 진짜 저의 소개거든요. 꼭 한번 형님께 문자하고 싶었어요. 라고. 아니 뭐 제가 뭐라고. 장시성을 가지셨으면 장공장장님 맞죠? 예, 발음할 때 좀 예, 장공장장님 옹장장 예. 야, 0778님 진짜 오늘 아침 저에게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어요. 평소 조용히 듣던 애청자로서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를 콕 찍었습니다. 인증도 합니다. 라고. 아, 참 감사합니다. 진짜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의 이런 작은 아니죠. 큰 성원에 힘입어서 좀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욕심을 저도 이제 1년 반이 훌쩍 넘다 보니까 예, 갖게 되네요.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과 오롯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그 청취율 조사에 힘을 실어주신 0778님께 커피 그리고 수제 쿠키 세트를 네, 보내드릴게요. 한 4분 정도 걸리셨대요. 무슨 꽤 생각보다 길게 통화하시네요. 근데 이런 거 그냥 문자로 이렇게 딱 오면 아, 네. 자, 이어서 직장에서 부장으로 집에서는 엄마로 바쁜 하루하루지만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면 마비가 와서 일단 일을 놓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라고 몸이 신호를 주었나 봐요. 좀 우울하지만 라디오와 함께 달래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분명히 몸이 주는 신호니까 네, 잘 쉬시면서 쾌차하시기를 응원 드리면서 신청하신 노래 네, 선우정아 딩굴딩굴 3016님의 빠른 쾌차와 함께 띄워드립니다.

미니멀 웜. 헤르츠 아날로그라는 아마 솔로 프로젝트 같죠? 네, 1127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이건 걸 보고 자분자분 할 말 다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난 이러니까 아무튼 네가 이해해라. 아침부터 빈티지 닦구. 그래서 닦구는 다이어리 꾸미기죠. 네, 열심히 하고 하면서 듣고 계신 우리 1127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아침부터 덥군요. 심야 근무 끝나고 잠깐 쉽니다. 노래가 경락 마사지 해주는 것 같아요. 0209님. 아, 그 감성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감성이니까 그렇죠. 자, 이어서 한 23년 전에 어떤 광고에 쓰여서 알려졌는데 싱어송라이터 배성광의 솔로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찰리 빈 웍스. 네. 우리 사랑은 이라는 곡입니다.

0: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M's.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짜 구급차 운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영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GPS 위치 정보와 출발, 도착 시간, 또 이동 경로 등이 자동 연동이 돼서 운행 기록이 남기 때문에 허위 운행과 그런 목적 외 운행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정도 이런 시스템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정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골든 타임을 뺏기는 일이 더 이상은 없기를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44년 동안 한국 프로야구의 중심을 지켜온 잠실 야구장에서 마지막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잠실 야구장은 올해를 끝으로 44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새로 지어질 잠실 돔구장은 6년 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팬들이 그래서 그라운드의 흙을 빈병에 담아 추억으로 간직하기도 하고 폭염 속에서도 5년 연속 매진을 기록한 올스타전에서 무려 22안타를 몰아친 나눔 올스타 역대 팀 최다 안타 기록을 세웠고 10-2로 대승을 거두면서 막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하다 보면은 거기서 음식 시키면 은근 이게 값이 비싸면서 양이 적다라는 생각 안 드셨나요? 저도 최근에 올 초에 어디 다녀오면서 들렀다가 에게 근데 이 가격이야?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자, 정부가 이런 휴게소의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다단계 위탁 운영 구조를 폐지하고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중간 수수료를 낮출 계획인데요. 왜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걸까요? 자, 지금이라도 이렇게 절감된 비용이 휴게소 음식의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정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변화가 될지 관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바로 이 휴게소인데 1970년 7월 문을 열었대요. 충북 영동군과 경북 김천시를 잇는 고개로 가을바람 고개라는 뜻을 담은 휴게소 이름인데 말 그대로 가을바람입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네, 편하게 이용해서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매운 실비 김치 세트를 준비하고 요 노래 듣는 동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노래 주인공들이죠. 자전거 탄 풍경? 아니, 자전거 탄 풍경.

어떤 풍경.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바로 추풍령 휴게소입니다. 어릴 적 추풍령 휴게소만 들르면 외갓집이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에 막 설렜었어요. 5690님. 눈이 한가득 내리던 날 추풍령 휴게소 벤치에 앉아 계신 부모님 사진이 아직 본가에 걸려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왜 휴게소에서 사진을 찍었나 몰라요. 아니 쉬어가니까. 네. 나 여기 왔다. 아무튼 뭔가 막 그림이 그려지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5690님께는 저희가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 매운 실비김치 세트 받을 다섯 분. 1024님 추풍령 휴게소요. 제가 대학 때 휴게소 알바를 많이 했는데 알바비가 엄청 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걸 몰래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 그 정도 뭐 메리트는 있어야죠. 아, 근데 또 이거 요즘엔 또 너무 이게 또 예. 9242님 소떡 핫도그 회오리 감자. 아 배고파. 사실 요즘 비싸고 양 적은 거 맞아요. 좀 개선되면 휴게소 먹방 투어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1545 이경 김수기님. 네. 소소하지만 매운 김치 세트, 실비 김치 세트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니 그 저도 그 국밥인가를 시켰는데 진짜?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렇게 되는 그 주변 테이블을 둘러보게 되더라니까요. 맞아요. 반찬도 좀 적고. 맞아요. 자,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BOK5748님의 신청곡인데요. 크리셋 미셸 그리고 윌아이엠이 피처링을 한 노래입니다.

네, 정말 깔끔하네요. 찰리 푸스의 Attention 4499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가 있어서 기사님이 저희 집에 다녀가셨는데 습한 날씨인데 땀 흘리시면서 너무 꼼꼼하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양강장제 하나 내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진짜 더운데 남을 위해서 일하는

0: 그 진짜 물론 뭐 직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두 배 세 배로 더 감사한 그런 계절이죠. 아침부터 해가 거실 끝까지 들이밀어 있어요. 바닥이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혼자 있을 땐 에어컨 잘 안 켜는데 어쩔 수 없이 켰어요. 정수미님. 아, 있을 때는 이럴 땐 아, 근데 지금 프랑스 아침 뉴스에 얘기 보니까 그 실외기를 그 파리 그러면 이제 예전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 실외기 달아도 되는 허락 받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해서 아예 그래서 포기하고 산다는 분들 인터뷰가 나오는데 정말 그들도 그들의 파리의 여름이 이렇게 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정말 기후위기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야겠습니다. 복싱 배운 지 4개월째 되신 2546님. 아우 이렇게 더운데. 3개월은 저녁에 운동했는데요. 7월부터 새벽 6시 반에 가서 1시간씩 운동하고 있어요. 진짜 죽을 둥 살 둥 휘두르고 있는데 왜 살은 4kg만 빠졌을까? 4kg 쉬운 게 아닌데. 예. 아무튼 땀은 배반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파이팅 하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찌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10: 자, 아까 오늘 저칼로리 퀴즈가 추풍령이었잖아요. 추풍령 휴게소. 근데 0581님이 안녕하세요, 덤프트럭 기사인데요. 지금 추풍령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여기가 퀴즈로 나와서 너무 신기하다고. 아,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왜 아까 그 자양강장제 에어컨 기사님께 그 선, 뭐 너무 고마워서 드렸다는 거기에 또 우리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 제가 그 수리기사입니다. 5277님. 덥다고 고객님들이 주신 자양강장제를 엄청 마셨더니 소변이 아주 노랗습니다라고. 나쁜 거 아니죠? 아무튼 비타민 뭐 C 이런 건 광하면 다 배출되는 거니까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자, Maroon 5의 노래 6251님이 신청하셨는데요. Memories 듣고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0: 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날도 더운데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뭔가 에너지 가득한 그런 음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튜브스라는 팀의 She's Beauty라고 미드 뷰티, 더 뷰티에 삽입된 노래 그 벌써 80년대 곡인데 진짜 다시 들어도 사운드나 이런 게 참 어떻게 그 40년 전 사운드가 이럴까 뭐 그런 생각 했잖아요. 오늘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토토의 곡 중에서 비교적 이 곡은 덜 알려졌어요. 그들의 정규 7집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앨범이 있는데 너무 다른 곡들 유명하다 보니까 이 곡은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곡이지만 처음에 이 앨범 들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이 곡이 뭔가 좀 충격적으로 들렸었습니다. 진짜 이건 뭐 그냥 저의 혼자만의 착각이지만 아주 뜨거운 여름밤이 생각나는 예. 하지만 뭔가 그 열기를 지치지 않고 그 열기 안에서 피어나는 에너지 같은 게 연상되는 사운드예요. 자, 토토의 6집 가운데서 엔들리스라는 곡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라디오에서 듣기 어려운 곡을 들었어요 라고 강예수님 좋으셨단 얘기시겠죠? 후렴에서 묘하게 아프리카 느낌이 나는 게 기분 탓일까요? 0716님 예, 오늘 생각난 노래로 토토의 엔들리스라는 곡이었는데요 사실 토토는 메인 보컬을 막 멤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해요 데이비 페이치도 노래하고 바비킴벌이라는 또 객원 보컬리스트도 종종 노래하고 기타리스트 스티브 루카스와도 보컬로 참여할 때 로세나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목소리만 가지고 토토의 곡을 알기는 힘들지만 이 어쩔 수 없는 이들만의 어떤 진행, 그쵸? 느낌. 토토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까 같은 그게 이 엔들리스라는 곡에서도 잘 살아있는 것 같고요. 다시 들어도 제 판단이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뒤에 보면 탐탐이 후두둥두둥 나오는데 이게 테이블 거꾸로 이렇게 리버스 시키면서 얻어지는 그 효과 이게 되게 애널로그로만 가능한 기술인데 그랬던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신기하죠. 요즘엔 뭐 컴퓨터로 그냥 구현이 가능한데 그나저나 기훈님 TV 보다가 흰머리 연기자가 멋있어 보여가지고 당당하게 염색 안 하고 흰머리를 유지 중인데 아들하고 놀이터 갔다가 아유 할아버지가 손자랑 잘 놀아주시네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생 내 뜻대로 안 풀린다 안 풀려 라고 아 그럴 땐 그냥 예, 아무 말도 안 해야죠 뭐 그냥 아 예 예 예. 그래서 바로 염색하셨대요. 예, 그 사실 흰머리 계속 흰머리까지 그걸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염색 한번 하면 또 중간에 또 지저분해 보이니까 아무튼 아직 아이가 어리다면 예 염색하시는 게 저도 괜히 흰머리 하다가 아직 둘째가 고등학생이라 다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0: 반찬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자, 인생 내 뜻대로 참 계획대로 안 되네 라는 오늘의 주제가 그렇거든요. 네, 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는 아침 가족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8000번도 열려 있고요. 기왕이면 그냥 미니로 편안하게 듣고 계신 분들 얘기 전해주세요. 문자 게시판에 저희가 소개되는 분들께는 또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분은요.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인온, 제주항공,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에어비앤비, 가마치통닭, 브람스한마의자, 주식회사 해리즈하버웨이와 함께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1: 찜.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예, 참 묘한 그 R&B의 매력이 굳이 뭐 나는 흑인 음악 좋아해 안 좋아해를 떠나서 매력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Waterfalls TLC의 노래 2064님 신청곡으로 들었더니 2525님이 어머 이 노래 너무 오랜만이다고. 제가 SAS 팬인데 1집 때 그 당시 때 가수들 나오면 꼭 아카펠라를 시켰었거든요. 그때 언니들이 이 노래를 했어서 저도 그 부분만 할 줄 알아요. 어, Waterfalls를 부를 수 있다고요? 오,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다. 30년 전이라고. 하긴 그 정도 됐죠. 자,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이런 에피소드 지금 소개되는 분들께는 반찬 세트 준비하고 있거든요. 억울한 분들 지금 많이 글 주고 계신데요. 3098님, 제가 5일 동안 여름 휴가를 가는데요. 팀장님도 같은 기간에 휴가예요. 팀장님 없는 사무실에서 그 여유로운 공기를 저만 못 누린다니 왠지 억울합니다. 이거는 이 생각 때문에 5일 동안 가는 휴가마저도 망치는 거. 아,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휴가에 포커스를 두셔야죠. 휴가도 갔다 왔는데 팀장도 없어. 이건 좀 욕심 아닐까. 네. 같은 기간 좀 뭐 억울할 순 있지만 그래도 휴가 가시니까. 이문자님은 주말에 영화 보고 근교 드라이브 하려고 남편한테 한 달 전부터 얘기하고 영화 예매도 다 그거 다 하고 제가 계획표도 다 짜뒀거든요. 근데 남편이 금요일 밤에 날랐어요. 낚시 갔다가 일요일 밤에 들어왔어요. 죽일까요?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만은 이게 예 잘못이죠. 네. 아 근데 좀 너무하다. 그거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해놨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 깜빡했네 이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갔다 왔다면 이거는 한 굶기죠? 한 이틀?

상대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주식을 팔면은 오르고 사면은 귀신같이 내려요. 이거는 만고 불변의 법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미들의. 3571님. 그러니까 딱 사서 바로 오르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사면 일단 내려요. 그죠? 아, 내가 샀더니 떨어지는 주식 고점 판독기 안 풀린다 안 풀려. 송혜민님. 그러게. 매점 판독기도 계시고. 네. 내가 팔 때부터 올라가는. 맨날 묵히래요. 3051님. 이병우님은 아내가 자꾸 제 이름을 세 글자로 불러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잘못한 게 많아서 그 중에 뭘 얘기를 하는지 감이 안 와요. 먼저 불다가 그게 아니면 더 큰 화가 되겠다 싶어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뭘 잘못한지를 모르는 이병훈님께 구원이 함께 하시기를. 이병훈 이렇게 부르던가요? 자, 사연들은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소개된 모든 분들께 반찬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 모튼 하켓의 목소리로 많이 들으셨는데 그동안 로렌 힐 버전으로 듣습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이었습니다. 2331님. 앞서 로렌 힐의 목소리로 원래는 프랭키 벨리의 67년도 히트곡인데 모튼 할켓이 더 히트를 시켰던 Can't Take My Eyes Off You 두 곡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울 집으로 온 지 14년 되는 강아지 두부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저를 끌다시피 해서 산도 오르고 산책도 기본 1시간을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약간의 오르막만 있어도 가만히 서서 지금 저길 나보고 올라가려는 거냐? 라는 표정으로 절 쳐다봅니다. 그 좋아하는 산책도 아파트 단지 딱 한 바퀴 돌면 집에 가재요. 그래서 개모차를 구입했습니다. 저는요, 강아지 안 키울 때는 막 개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 좀 유난이네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요, 이제는 개모차보다 더한 것도 있으면 우리 두부한테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름이 두부인 걸 보니까 흰색? 한 14년 정도 됐는데도 요 정도의 행동력이 있다면 혹시 말티즈나 푸들이 아닐까 싶은데 말티 아닐까요? 자, 아무튼 두부도 신문물 개모차에 앉아서 주인님 오늘 코스도 참 괜찮았어요 이러고 있지 않을까. 근데 강아지 산책도 좋지만 너무 더울 때는 산책하다 주인도 축날 수 있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앞으로도 두부하고 오래오래 산책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7월 13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합니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네, 실제로 이 노래 만든 분이 반려견과 산책 중에 얻은 아이디어라고. 오정 아니죠, 최성곤, 네, 네가 좋아. 임명선 박현진님의 신청곡이기도 했고요. 오늘 우리 두 분 이제는 조금만 언덕이 있어도 안 올라간, 그게 현명한 거죠. 네, 괜히 또 무리하다가. 요즘에 우리 동네에도 뭐 냥이나 댕이들 18, 19 먹은 애들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정성으로 대하니까 인간 못지않게 이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아 그런 걸 개모차라고 하는군요. 저 유모차에 개를 태워 다니는 세상의 오리라고는 참, 정말 상전벽해의 세상. 오정세 배우가 이런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라고 조영희님. 16살 고양이랑 같이 살아서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백진아님.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양모차 샀어요. 고양이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힘들어서 병원 갈 때 이동장 들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서로, 예, 근데 아무튼 이게 딱 냥이 댕이를 위해서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애기들용 유모차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놈으로 중고시장 이렇게 이용하면 서로 좋죠 뭐. 자, 인생이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풀린다라는 사연들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위로해드리면서 반찬 세트 드리고 있는데, 회사 출근할 때 전철 탈 때마다 부장님을 자주 만나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업무가 30분가량 먼저 시작되는 느낌? 그래서 최근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요, 버스에서 또 부장님을 만났어요. 이건 서로 의식하는 거다. 그죠? 부장님은 부장님대로, 아, 우리 윤모 씨가 이제 하니까 오늘은 내가 버스 타지. 이랬는데 거기 딱 둘이. 이건 정말 인연이에요, 인연. 네. 하늘의 인연. 할 말, 업무 얘기 말고 뭐 좀 사는 얘기 같은 거 좀 하시죠. 예. 영화 얘기나 뭐. 저는 정말 딸을 갖고 싶었는데, 아들을 키우는 저의 모습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들 둘 마음이 되신 1301님. 그래서 막내를 더 낳고 싶어도 아들일까봐 정말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저희 집도 아들 둘인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아 이번엔 딸을 원하니까 딸이 나왔다 뭐 이런 집이 있을까요? 뭐 있다 해도 그게 뭐 그 부부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늘이 허락한 거지. 아 진짜 많이 사랑하시죠 아들 둘. 네. 하지만 정말 아들 둘의 어머니들은 아들 둘의 어머니가 되시더라고요. 예. 바뀐다 이 말씀입니다. 3555님은 뜻대로 되는 건 내 점심 메뉴뿐이 없단가. 육아휴직 냈던 그다음에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었던 점심도 이제는 아들이 먹고 싶다는 걸로 먹어야 되고 덕분에 오늘 점심도 돈가스 먹게 생겼어요. 아 이게 입맛에 안 맞으시는구나. 방학했구나. 아이고. 또 육아휴직 하시거나 그러면 아 육아휴직을 내셨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더워서 파이팅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고 예쁜 구두를 신고 왔는데요. 대표님이 거래처에 같이 외근 나가세요. 발 뒤꿈치 엄청 아픈데 아침에 잠깐 신었다고 지금 막 피나는데 여기서 외근까지 다녀오면은 흑흑 김명선님 아 이거 어디 단화 같은 거를 가방에 좀 준비를 하고 다니셔야 되나. 자 안타깝지만 모두 반찬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름이면 빠지지 않는 신청곡이죠. 산이와 레이나가 노래한 한여름밤의 꿀. 5077 안신정 안정숙 김덕선님 그 외에 많은 아침 가족들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보아의 Only One 5966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사무실에서 아침에 매일 가위바위보 해갖고 사다리 타서 라디오 채널권을 얻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가 이어서 다 함께 듣고 있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내일도

0: 계시고요. 손종환님, 비상금은 들켜야 맛인가요? 근데 왜 꼭 아내한테만 들킬까요? 몰래 골프채 바꾸려고 차곡차곡 모아 끝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눈에 투시력이 있나 봐요. 아흑. 아니, 그럼 누구한테 들켜야 돼요? 집에 둘이 애들이 있다 해도 비상금을 도둑한테만 들켜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아내분한테 들키는 게 당연한 거고. 예. 아, 근데 골프채 바꾸려고 하는 건 비상금이라기보다 적금 아닙니까? 집에서 혼자 그 아내와 잘 상의해서 예, 아이템을 위한 거는 이렇게 하셔야지 또 그거를 다 사정없이 빼앗기셨다는 말씀은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이재영님이,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비상금이 있는 곳을 엄마에게 알려줬어요. 네, 꼭 이렇게 착한 친구들이 있죠? 네. 그럼 엄마가 그래 요거 사탕 사 먹어. 최희원님, 아주 신박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비상금은 들킬 때를 대비해서 봉투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라고 써두래요. 최고인데? 최고다. 네. 자, 오늘 끝곡 존 레전드의 음성으로 제목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Each day gets better 라는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자, 뜨겁지만 다시 한 주가 시작됐으니까 더위 먹지 마시고요.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을 물으시면 저는 늘 최근에 만든 작품이라고 대답합니다. 창작자가 과거에 머물면 새로운 창작은 멈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의 히트곡은 어제의 일일 뿐이고 미래의 일은 제가 결정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익숙했던 어제에 나와 의도적으로 낯설어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좋은 곡을 쓸 수 있죠. 현재 집중하고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의 내가 더 나아집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 대구가 지금 이 시간 34.5도. 지금 현재 11시인데 그걸 기록하고 있다니. 아, 대구에 계신 분들 정말 참을성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월요일을 맞은 오늘 첫날 비치보이스의 코코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설명 없이 그냥 음악만 전해 드렸는데 그냥 음악에서 느껴지는 그 뭐 일종의 그 약간 시원함? 예, 다른 곳에 와 있는 듯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예, 그런 아주 해변과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딱 지금 계신 걸로 이렇게 착각하셔도 좋을 노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왜 그 얼음을 양동이째 확 뒤집어 쓰는 그거 있잖아. 무슨 챌린지라고 하는, 아이스 챌린지. 예. 아, 그거 해보고 싶어요, 지금. 수박 화채 한 그릇 쫙 비우고 싶고. 또, 인적이 아주 드문 깊은 계곡에 그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그냥 옷 입은 채 반쯤 탁 들어가고 싶고. 고드름 와작와작 씹어 먹고 싶고. 고드름 씹어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왜 우통 벗고 그 찬 물 이렇게 냉수 마찰 해주잖아요. 쫙 팬티까지 젖어 잘못하면. 등목이다 그거, 냉수 마찰. 그렇지, 등목. 예전에 처음 어렸을 땐 등목 참 많이 했는데 밖에 나가서 조금만 뛰고 들어오면은 등목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 찬 물을 일부러 머리부터 막 이렇게 물을 퍼부었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추워가지고 그만해요. 그때는 왜 수돗물이 그렇게 찼는데, 차가웠었는데. 아, 펌프로 지하수 이렇게 팍팍팍 해가지고 했던 냉수 마찰. 그리고 냉동실에 한 30분 정도 넣어뒀던 맥주 꺼내가지고 그냥 살얼음 비슷하게 돼 있는 걸 뽕 따가지고 그냥 한 컵 콸콸콸콸. 지금 이렇게, 예, 나열만 해도 좀 시원하지 않으세요? 아유, 세상에. 폭염 경보라니.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외부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 외부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싶은 그런 아침입니다. 예,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이 외부 활동, 외부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시는 이런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 혹시 짬나시면 이 시간에 문자나 뭐 메시지 주십시오. 저희가 좀 시원한 것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동동 띄운 식혜 한 사발 저희가 준비를 해놓... 식혜 가능해요? 아, 죄송합니다. 식혜 안 되고요. 컵빙수, 요거 좋다. 오늘은 제가 컵빙수를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0번, 장문 100원, 단문 50원, 미니메시지 무료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은 IQ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은 IQ타임.
6: 키 더 늦기 전에 IQ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IQ타임.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2: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1: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2: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2: 제주항공
3: 짐.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길버트 오설리반의 노래였죠. 이 노래를 다이애나 크롤하고 마이클 부블레가 함께 고독 이 Alone Again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이 좀 고독한 마음도 이렇게 우아하고 고상해지는 그런 음악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어요. 마이클 부블레, 예. 캐나다의 성시경이죠. 모든 음악을 스윗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성시경하고 마이클 블레가 만나서 같은 무대를 꾸미면 마이클 블레의 그 스케줄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고막 남친에 한번 나와서 시경 씨가 왠지 그날의 게스트들하고 듀엣을 많이 하잖아요. 콜라보 하는데 마이클 부블레하고 함께 노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복숭아 농사 그리고 포도 농사 짓는 분들 지금 한참 바쁘다는 문자를 주셨는데 아 사실 농사는 일을 미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꼭 요맘때 요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이렇게 복숭아 같은 거 요만하게 손톱만큼 열렸잖아요. 달렸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뭔가 부단히 가서 뭔가를 해줘야 돼. 약을 친다든가 뭐 솎아내야 된다든가 뭐 신문지를 싸줘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이 무더위에도 해야 되고 특히 그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우스는 40도가 넘는다면서요. 그 하우스로 들어가는 게 그 참 이를 악물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지금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시네요. 방울토마토 따고 있는데 방토보다 제 얼굴이 더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이순옥 씨 그렇지. 그렇지만 또 뭐 그 땀 흘리면서 방울토마토 이렇게 땄을 때 그 탁 씻어가지고 한 입 베어물 때 그 달콤함과 그 만족감. 그렇죠? 8500님, 형님, 에어컨이 없는 건설 현장이지만 라디오는 있습니다. 땀이 줄줄 옷에서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아유, 이거 참 점심 식사하실 때 소금 한 스푼 드셔야겠어요. 예. 네. 그걸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겠어요. 요즘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소금을 충분히 보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또 한 분, 오븐 앞에서 오늘도 빵을 굽는 제빵사입니다. 손님들 위해서 좋은 기운 담아 맛있게 구웠으니 빨리 와주세요. 6437님, 어떤 빵, 어느 빵집이었는지 상호를 얘기하셔도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 그 팬미팅을 아주 무사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늦가을쯤에 아주 큰 공연을 앞두고 있는 아주 부지런한 로이킴의 왜 그래?

이 라이브에서도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면 대박인데. 펜타토닉, 예. My Favorite Things 였습니다. 월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컵빙수 주문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저희가 뭐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라고 저희가 빙수 또 두유 제조기도 선물로 지금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0873님 여기는 대구. 아, 대구구나. 드디어 대구에서도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 아유, 저는 아침에 고추밭에 그 풀 뽑으러 나갔다가 그냥 왔어요. 밭에 나가 보니까 어르신들은 낮에 밭일 하지 마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을 정도로 여름 날씨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예. 대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이 지금 이 폭염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로살리아의 그 라펠라라는 제목의 노래. 그 남자 겉보기에는 진주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아유 국가대표급으로 아주 최악이었어라는 예. 그 아주 그 남자 자신이 사귀었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후일담을 로살리아가 노래합니다. 라펠라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할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여름날 길을 지나다 어디서 톡 떨어지는 물 한 방울. 비는 아닌데 어디 저 위에 뭐 에어컨 실외기 같은 데서 떨어진 물방울인가 하겠지만, 아니 그건 아마 매미 오줌일 확률이 크다. 맴맴거리는 소리도 귀가 아플 지경인데 거기다 매미 오줌이라니. 이거 뭐 매년 만나지만 친해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여름 친구다. 예전에 길에서 드라마 야외 촬영할 때면은 매미 소리가 아주 골칫거리였다. 갑자기 쏴 하면서 울어대면은 촬영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느 날 촬영팀 막내로 들어온 스태프 한 명이 저 감독님 지가 매미 울음을 좀 뚝그치게 해드릴까요? 이러는 거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도 아니고 매미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다고? 허허, 그냥 속눈샘 치고 시작된 촬영. 매미 소리 요란한 나무 아래에 서 있던 그 막내 스태프는 감독이 자 레디 큐를 외치자 두 팔 벌려 그 나무를 끌어안고는 젬베나 봉고 같은 그 북치는 소녀처럼 나무를 막 투닥거리는 게 아닌가.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는데 허, 정말 매미 소리가 잠시 멈췄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자네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나무를 두들기면 매미가 잠깐 놀래가지고 멈춘 건데 금방 또 울어요. 예, 자꾸 그러면 매미한테 미안하니까 너무 자주 하는 건 좀 그리워.

여름은 자고로 매미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야 그때부터 진짜 한여름이다. 2026년 여름을 빛낼 매미들의 활동. 우리 동네도 시작됐던데 다른 지역, 다른 동네 매미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다, 오바.

윤종신의 그늘. 그늘 가운데서도 그 매미 소리가 주로 나왔던 그 전주 부분의 그늘. 그리고 몇 소절. 이어진 스티비 원더의 Fun Day. 뭐 나름대로 리믹스를 저희가 잠시 해봤는데 깨알 같은 그 기술이 좀 들어갔는데 느끼셨나 모르겠네요. 신경 썼는데. Fun Day. 오늘 정말 즐거운 날이니까 그냥 즐기자. 뭐 더워도 어쨌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노래였습니다. 마곡동 쪽에는 지난주부터 매미가 울기 시작했고요. 일산의 백석동은 아직 매미 소리가 안 들리는 듯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럴 리가요. 자세하게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숲이 아니면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반드시 매미 소리가 지금 들렸을 텐데 동대문구 휘경동 그리고 평택은 밤새 매미가 울었다는 소식이 있고요. 9989님 냅둬요. 매미도 한철인데 그냥 울게 냅둬요. 매미도 장가 좀 갈

찾으려고 그러는 거요. 사실 뭐 짝 찾으려고 소리 내는 거잖아요. 그게 매미도 종류가 나는 매미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알았네. 매미가 여러분 그냥 쏴 하는 매미가 있고 맴맴맴 이제 한번 그거 뭐죠? 참매미 소리 한번만 들려주세요. 요거 요거 참매미 소리예요 이게. 맴맴맴맴맴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끄는 거 있잖아요. 음을 이렇게 끄는 거. 요게 참매미 소리고 말매미라고 있습니다. 말매미는 또 소리가 달라요.

저는 말맴이라 그래서 그냥 맴후 맴후 뭐 이런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이게 말벌 소리 비슷하네요. 그렇죠? 유지매미가 있고 느털매미가 있고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듣는 맴맴맴맴 이게 참매미 소리입니다. 아 오늘은 매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네. 매미도 한철인데 울게 냅둡시다. 아, 시끄러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얘네들이 멈출 일 없고 그 매미도 뭔가 자기네들도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냅두자고요. 어쨌든 매미가 한참 우는 그런 때가 지금 한여름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계신 동네에 매미 소리가 없으면 아 우리는 지금 아파트 지역에서만 사는가 보다. 아, 삭막하네. 그걸 예, 네, 알아채리셔야 됩니다. 자 올여름 함께 지낼 매미들과 함께 듣습니다. 후버스탱크의 The Reason.

0: 잘 자요.
1: 아이고, 여기서 잘 자요가 왜 나와? 느닷없이.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있었잖아요, 지난 주말에. 그때 응원가로 이 노래가 그냥 이렇게 살짝 들린 거예요. 중계방송 막 보고 있었는데. 근데 성시경 씨의 이 뜨거운 안녕, 이 멜로디가 그렇게 막 전 야구장에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그것도 근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이 노래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싸이와 성시경의 뜨거운 안녕을 함께 감상을 하셨습니다. 이 더위에 전봇대 작업을 하고 있는 제가 인간매미 아닙니까? 여름에 전봇대 작업 안 해봤으면 더위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누구나가 다 자신이 더 힘들다고 하겠지만, 아, 이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그 선, 왜 전기 선 작업하시는 3635님, 제가 이게 100%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군대에서 통신병이었거든요. 통신병. 그래가지고 매설하고 또 뭐 이게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뭐 라인 그 뭐죠? 삐삐선이라고 하는 거, 그 연결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 군인이었지, 제가 그때는. 사람도 아닌 군인이었던 시절에 전봇대가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전봇대 위로 올라가려면 뭘로 올라가야 되냐면 신발에 군화에다가 아이젠을 껴요. 그래서 그걸 찍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찍어서. 내려올 때도 찍어서 내려와야 되고. 아, 한여름에 전봇대 작업하는 거, 삐삐선 깔고 이랬던 그때 생각나면 또 울컥하네. 그러니까 3635님, 아, 이 더위에 그 전봇대 작업하시는 거 이제 100% 공감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신청곡은 클리프 리차드의 서머 홀리데이를 신청하셨는데 그러고 싶으시죠? 예, 휴가를 떠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컵빙수에다가 수박 주스 그리고 신청곡까지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프 리차드 서머 홀리데이.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김민정 씨, 아,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계시군요. 걸을 때마다 불판 위 삼겹살 된 기분이에요. 이탈리아 로마가 지금 그래요? 와, 지구가 온통 좀 몸살을 앓고 있군요. 이 더위. 우리도 우리지만 유럽이 진짜 걱정이네요. 다들 길 조심, 차 조심, 더위 조심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식욕이 좀 없더라도 더위에 그래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컵빙수 챙겨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 방송 출연하신 사연들 외에 10분 더 뽑아서 컵빙수 제공해 드릴게요. 잠시라도 잊으시고. 아, 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거니까.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신영입니다. 3532번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가게가 홍보 문구를 바꾸고 가게 매출이 급상승했는데 이거 뭐라고 썼냐면요.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었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정말 사람을 홀리는 마법의 주문 파워 냉방 요게 아닐까요? 자, 그늘 냉수 찬바람 나눠주는 사람 모두 복받아라 외쳐보며 정오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의 문구 김신영입니다. 예, 7월 둘째 주 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레드벨벳의 파워업.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그렇죠. 이제 어떤 가게가 이제 홍보 문구를 그냥 딱 몇 마디 안 했어요. 파워 냉방으로 틀었음 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삼복더위라는 얘기가 있고 찜통더위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찜통인 것 같아요. 예, 찜통더위인 것 같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 이제 나이에 이제 4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장마철에 아파요. 예, 우레우레하고 어깨가 아프지. 아 맞다, 나 옛날에 어깨 다쳤구나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5868번님 정말 대형 냉장고가 있다면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고 싶어요. 정말 숨막히는 더위입니다 라고. 아 그렇죠. 이게 그냥 건조한 더위면은 어떻게 좀 하겠어요. 근데 이게 찜찜하고 뭔가 좀 습기도 싹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숨막히더라고요. 예, 우리 1212번님 신디 방금 우레우레하다라고 한 거죠. 그게 뭐예요 라고. 아니, 우레우레를 모르나요? 우레우레하다, 몸이 아까 예 우레우레하다, 옛날에 아팠던 곳이 우레우레하다. 예, 욱신욱신은 근육통이고 예 약간 신경통 있잖아요. 예, 옛날에 다쳤던 데가 약간 우레우레하다. 예, 제가 한번 아나운서분 고강령 아나운서 만나가지고 예, 이렇게 올바른 표준어로 한번 제가 한번 예 찾아서 선생님께 또 알려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아 반가운 새싹 선생님 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2076번님 신영 언니 너무 반가워요. 친구가 육아할 때 라디오가 필수라고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우리 또 신영 씨 라디오가 있네요. 저는 이름이 영신이라서 학교 별명이 신영이었거든요. 오늘부터 매일 들을게요 라고. 오케이. 잠깐만요. 있어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빠유. 예, 예. 빠유. 웰컴 빠유. 리얼로 보내드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원래 신영이라는 이름보다 영신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예. 저희 옛날, 예, 한 12년 전 대표도 김영신. 예. 그래서 정준하 오빠나 이제 무한도전 했던 오빠들이 항상 저를 보면 김영신이 그러는데 정말 12년 전 대표가 김영신 대표님이었어요. 은근 기분 나쁘다고. 예. 이름이 영신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예, 우리 영신이 화이팅 말씀드리고 오늘 또 3, 4부. 와, 이분도 진짜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예, 신곡을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그룹이죠. 아이들. 아이들의 미연, 우기, 슈아. 또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박두리.
1: 네.
0: 아, 집순이.
2: 네.
0: 아, 집순이. 주말을 어떻게 견뎠나요? 이 찜통더위.
2: 저는 일단. 네? 웬만하면 외출하지 않습니다.
0: 근데 집에서도 덥지 않아요?
2: 그 냉감패드를 깔아놓고. 아. 그다음에 선풍기랑 에어컨 콜라보를 하면 이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시원하고.
0: 근데 저게. 전기세가 나가는 게
2: 일단 네. 저희 부모님께 사제를
0: 그렇죠. 예, 부모님께 한번 사제 한번 가고 커피라도 예, 네. 부모님께 예, 좀 드리자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도리는요?
1: 저도

0: 이제 샤워하고
1: 네.
0: 무조건 그 에어컨 제습으로 해가지고 나오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1: 그냥 송풍, 송풍.
0: 제습, 습기제거, 습기제거.
1: 아, 습기제습? 근데 그거보다 송풍으로 해야지 그 곰팡이가 들선대요. 예. 또 아침 프로 봐야 돼요. 아침 프로 봐야 돼.
0: 먹어가지고.
1: 유튜브 콘텐츠 봐야 된다고. 그 에어컨 사장님들이 뭘 말씀하시는지.
0: 송풍으로.
1: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끄지 않고 송풍으로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끄는 게 예, 좋다. 예, 오래 쓴다. 유튜브 선생님들 일을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0: 아, 알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들의 파워냉방, 정오희망국의 파워냉방, 정오희망국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시원하게 바람 넣어주세요. 정오희망국 살아가는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만나볼게요. 도드라만도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삼일제야
1: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2: 주식회사 워킷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롯데렌탈
2: 백조싱크
0: 오뚜기 카레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에어비앤비
1: 감사합니다. 출근한 게 완전 미라클 월급이
3: 지하철에 오르자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 어실 원스야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왕대박 잔치 선물 쏴보러. 계속 퀴즈를 또 아쉽게 실패를 하면서 선물이 세상에다 9종 세트까지 늘어났습니다. 와, 심호흡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게요. 자, 시작. 더울 때 수분 보충하세요. 토마토 음료. 피부 건강 챙기세요. 기미관리 세럼. 보습도 잊지 마세요. 수분크림. 자, 입맛 살아나게 만드는 김치 세트.

세트. 자, 김신영이도 늘 입고 다니는 속옷 세트. 자, 요즘 정이 인기 선물 떡볶이 세트. 자, 건강을 챙기셔야죠. 건강유산균. 와우. 자, 일단 부모님 건강도 챙겨드리세요. 녹용 홍삼 세트. 나청조 기간에 등장하는 대박 선물 블랙박스 까지 드립니다. 이 구종을 단 한 분께 드립니다. 예, 2055번님 아이고야 선물만큼 소스 화려하다라고. 소스 웬만한 거 지금 다 쓴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마토 이온 음료, 기미갈리 세럼, 수분 크림, 김치 세트, 속옷 세트, 떡볶이 세트, 건강 유산균, 녹용 홍삼 세트, 블랙박스까지. 예, 구종이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이 선물 구종 세트 원하는 분들 저와 전화 연결 후에 퀴즈를 풀면 되는데요. 지난주 아쉽게 실패해가지고 한 번 더 이제 또 주제는 요거 하나입니다. 예, 바로 신형 나이트 단골송 듣고 제목 맞히기. 자, 여러분들 제한시간 60초 동안에 5문제 이상을 맞췄다 그러면 바로 이제 구종세트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패스 가능합니다. 예, 자, 멜로디만 듣고도 일단 바로 캐치가 된다 하시는 선생님들 문자는 샷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유리로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노래는 시스타의 Loving You 그리고 엑소의 Love Me Night 듣고 올게요. S-I-S-T-A-R Sister

네, 시스타의 러빙 유 그리고 엑소의 러빙 나이트까지 또 듣고 오셨고요. 아, 선물 쌉으로 또 신영아이트 매니아 선생님들 사연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71786번님. 아, 나이트 없는 제주 서귀포에서 신영나이트는 지친 삶의 유일한 낙입니다. 도전하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장은희 씨. 호박나이트는 못 가도 신형나이트는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 있어요. 도전! 이라고 하셨고요. 우리 0804번님, 점심 빨리 먹고 계단 타면서 매일 신형나이트를 듣습니다. 덕분에 허벅지가 단단, 도전해 볼게요. 꼭안온 노래만 나오길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정미영 씨, 신형나이트 듣는 게 유일한 낙인데, 들을 때마다 시끄럽다고 소리 작게 하라는 남편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아, 참,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정말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많은 분들께 또 소개를 못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예 미안솔파 예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우리 0804번님 신형나이트를 또 들으면서 허벅지 운동을 하고 계신다, 계단 타신다. 예, 우리 선생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우리 0804. 자,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좋은 예 취미입니까?

0: 받아야 되는데. 예.
1: 연결이 되지 않아.
0: 아유 이게. 아 이게 무슨? 아우 아깝다. 아유 세상에나 지금 내려가시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셨나? 아 그렇다면은 저기 우리 정미영 씨, 예 남편이 시끄럽다고 그런 남편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우리 정미영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맞추면은 바로 구정입니다. 토마토 이온음료 기미관리 세럼 수분크림
1: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0: 네 선생님도요.
2: 여보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2: 예.
0: 아 반갑습니다. 뒤에 라디오 꺼주시기 바랄게요.
2: 예 끄습니다.
0: 네. 자 이제 선물 쏴부르 시간이에요.
2: 예예.
0: 예 바로 이제 컨택이 되셨고 자기소개 한번.
2: 예 창원에 사는 지지 할매입니다.
0: 아 지지 할매?
2: 예.
0: 혹시 몇 학년 몇 반이세요?
2: 5학년 9반입니다.
0: 5학년 9반이세요? 근데 신영라이트를 예. 좀 좋아하세요?
2: 예, 예, 매일 들어요. 삶의 낙입니다.
0: 어머나. 그러면, 그 남편분이 뭐라고 좀 하세요?
2: 맨날 듣고 있으면 예. 시끄럽다고 소리 줄이래.
0: 아, 그러면 우리 미영 언니는 지지 할매를 네. 언제부터 듣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2: 그, 한, 6년 정도 됐어요. 제가, 예. 전에 하던 가게, 예. 그만두면서 새로 가게 시작할 때, 예, 틀어놓고 계속 듣고 있어요.
0: 야, 그렇다면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9종 세트예요.
2: 예, 예.
0: 예, 60초 동안에 5개만 맞춰도 저희가 선물 드리거든요.
2: 네, 네.
0: 모르면 바로 패스하셔도 돼요.
2: 예, 알겠습니다.
0: 자,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2: 지지 할매 화이팅!
0: 지지 할매 화이팅! 자, 시작! 네. 자,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2: 김현정 돌려놔!
0: 아니, 제목! 다 돌려놔!
2: 패스.
0: 오케이!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쳐가고만 있어
2: 이정현!
0: 예?
2: 바꿔!
0: 오케이! 자,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2: 엄정화 페스티벌.
0: 오케이. 자, 손발을 두에 단둘이 둘이 이 밤을 택해.
2: 띠리리리리리.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0: 오케이. 그때 내가 아니야. 네 얼굴만 봐도 눈물 짓다.
2: 그럼 조성노 다짐.
0: 오케이. 나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감. 다. 와다다다다다다다.
2: 맨발의 청춘.
0: 오케이. 합격! 야, 지지 할매!
2: 네네.
0: 남편한테 본때를 한번 보여주세요.
2: 예, 지금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요. 신영라이트 들으면서 이 9개의 선물을 받아갔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2: 예, 알겠습니다.
0: 아, 예, 우리 지지 할매 건강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와. 이렇게 해서 드디어 9종 세트 주인공은 바로 창원의 지지할매에게 보내드렸고요. 저희 백지영의 대시 듣고 신영 나이트로 신나게 달려올게요.

0: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그렇죠. 예, 찜통도 예, 찌뿌드드하다. 그럴 때만 파워 냉방 켜시면서 신형 라이트 오픈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BGM은요, 우리 한혜진 언니 오셨어요. 우리 너는 내 남자, You're my man. 자, 깎인 청바지 갈게요. Come on. 자,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오케이, 땡큐. 예. 우리 0218번님 파워 냉방 대신 파워 워킹 하고 있어. 완 지우 들이다 볼까? 킥다 킥까지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 노래 춘자의 남과 여세. 예. 남자는 가로 여자는 세로. 렛츠 고! 하!

오케이, 땡큐. 아, 오늘 남과 여세 한번 질러봤는데 우리 손아영 씨, 아싸. 신디만의 사자성어송 남과 여세 컴온, 땡큐. 이선희 씨가 신디 혀에 모다 단 것 같아요. 어, 모다 오랜만이다. 저는 그거 안 되는데 그거는 저기 유전이에요. 유전. 예, 예. 유전이다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0724번님 금요일 나훈산에 너무 오랜만에 우리 다비 이모님을 만났는데 좀 후회지셨더라고요. 더 인정이 늘어나신 모습이라 보기 좋았는데 언제 컴백하시는지 신디는 아시나요? 라고. 아, 제가 이제 또 프로듀서니까 이제 곧 갑니다. 예, 곧 갑니다. 예. 다비 이모님이 그날하고 나서 성대를 잃었어요. 어떻게 무대 한번 했는데 예. 목이 나갔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2455번님 안식년 끝났나요, 다비 이모? 예. 이제 연예인병이 다 없어져가지고 예, 이제 곧 있으면 예. 연습생에서 이제 월평 받아서 반응이 좋았어요. 나쁘지 않다까지 말씀드리고요. 아, 잠시만요. 지금 비트간별 시리즈가 쫙 돌아오고 있는데요. 비트간별 합격하시면요. 뉴 선물이죠. 떡볶이 세트와 비트 명예의 전당. 예, 제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649번님 신디 클릭비 완전체 소식 듣고 비트간별 신청합니다. 클릭비에 보랏빛 향기 비감 신청해요. 라고. 아우, 클릭비. 어떤 우리 라디오 나오잖아요. 예, 내일이죠. 예, 내일 나옵니다. 내일 완전체. 예, 완전체 맞죠. 예, 완전체로 나온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보양 갈게요. 예, 보양 클릭비에 보양 렛츠고.

0: 자, 이제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1: 살며시 다가왔지.
0: 탈락. 예, 예, 안 돼요. 예, 예. 지금 시간은 금이에요. 타임 이즈 골드. 지금 몇 박자 날렸어요. 지금 몇 박 날렸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우리 0215번님. 아, 조금만 더 들으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거 30분, 30분 딱딱딱 잘라야 돼요, 선생님. 예, 우리 장의진 씨. 비트감별합니다. 시스타의 스큐얼. 시원시원한 시스타 노래로 온도를 확 낮춰보아요. 라고. 비감 들어왔어요. 스쿨 한번 가볼게요. 렛츠고!
2: Are you ready?

여기 효린이가 갑자기 깍질러야죠. 예. 잠깐만, 웃음만 나와!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예. 아, 우리 1852번님. 아, 좀 길게 들었었는데, 그래도 실패구나. 좀 기회를 좀 많이 드립니다. 예. 난 빌고비로서 요거를 일단 우리 믹싱에서 좀 빼야 돼요. 예, 우리 믹싱할 때 좀 빼야 돼요. 우리 3012번님. 그래, 좀 느리더라. 신디 때문에 웬만한 곡은 성이 안 차. 선생님도 이제 아시겠죠, 선생님. 예, 이게 바로 나이트 효과. 다음 노래 한번 가볼게요. 이 노래 정도는 저희가 거의 약간 약간 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정현의 썸머 댄스 갈게요. Come on! 자, 제철 노래예요. 제철 노래. Let's go party time, 부교에서. 아, 여기 동땅 동땅부터 나오자. 동땅 동땅 동.

땡큐요. 땡큐. 예. 이 소스 못 말자 얘기했죠. 예, 뚱땅 뚱땅 뚱땅 뚱땅 거기다 따따라따라따 이 멜로디가 이게 겹쳐야 돼요 선생님. 예, 우리 박성원 씨 제철 노래니까 민소매 입고 흔들어 제껴볼게요. 그럼요, 집에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시원하게 그냥 예 지내시고. 우리 0897번님 아 너무 신나. 아기 옷 저기 춤추면서 개고 있어요. 렛츠 댄스. 아, 둥차 둥차 둥차 둥차. 아 예, 좀 너무 기분 좋다. 아사라 비야까지 오랜만에 옛날 거 예 보내주셨고. 아, 우리 지지할매 신디 아까 고정세트 선물 탄 지지할매입니다. 퀴즈 다 맞추고 나니까 남편이 소리 작게 하라고 또 안 하네요. 오늘부터 볼륨은 맥스. 그럼요, 구종인데 선물 앞에서 약합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 다음 노래 우리 또 지지할매 및 우리 또 어머님들을 위한 노래 바로 왁스의 아줌마 갈게요. 렛츠고. 자, 여러분들 노래 준비되셨나요? 즐길 준비되셨나요? 자, 거기 2056-33땡땡으로 전화오면 정말 예쁜 걸 듣는다, 어떤 컬러 좋아하냐, 신형가이트 좋아한다 라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왁스 언니가 인정했죠. 본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김신영이다. 간다. 자, 아직 안 해요. 아직 본방 안 가요. 자, 징 한번 치고 돈 돈 따라 돈 따라 요때부터 놀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숨 한번 크게 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징 한번 치고 돈돈 따라 돈돈 따라 요걸로 갈게요. 아직이에요. 큰 숨 한번 내쉬고 자 갑니다. 자, 준비됐죠? 세상의 모든 아줌마

thank you. Oh, okay, thank you. Oh, yeah. 아, 우리 왁스의 아줌마. 예, 우리 왁스 인정이죠. 예, 왁스의 인증을 받은 실력 나이트다. 우리 최경문 씨가 저는 아저씨인데도 감정이입이 제대로 되네요. 사실 노래 제목만 아줌마지. 예. 아저씨도 매한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사는 거. 예. 그리고 우리 3875번님. 초등 아들이 신디 라디오를 듣고 MBTI 검사를 불신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신디가 I냐고. 믿을 수 없대요. 라고. INTJ. 정말 대문자 I. 예. 얼마나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예. 휴게소에서 저를 놓고 갔어요. 예. 근데 그 아무도, 예. 내가 탄지도, 안 탄지도 모르고, 예. 그랬다. 예. 존재감이 없었다. 이런 아이들도 갑자기 혈이 뚫려요. 예.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는 거다 또 말씀드리고요. 어, 우리 4877번님. 어, 신디 잠시만요. 비트 감별 들어갑니다. 마야 쿨하게 신청합니다. 클럽 믹스 버전이 있어요. 부탁합니다라고. 어, 쿨하게가 믹스 버전이 있어요? 언니도 많이 노셨구나. 예, 한번 가볼게요. 예, 쿨하게. 세다, 세다. 어, 한 세 대 맞은 것 같다. 프레가토 성공!

야, 시원하다. 예, 아, 우리 오은강 씨. 오, 바로 합격 기운이. 그렇죠. 예. 오, 쌈바는 제가 또 못 참지. 어, 아, 그리고 뒤에 바로 랩이. 없던 랩이 갑자기 우르르 나오니까 그 느낌 너무 좋다, 지금. 아, 0233번님, 클럽 믹스 못 참지. 당연하죠.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오늘 라스트 송 절치기 갑니다. 이거 절치기. 예, 일절치기로 소찬이의 티얼스 갈게요. 눈물 나요. 컴온! 자, 여러분들 02-2056-33-땡땡으로 전화가 옳지 정오의 희망곡 듣는다고.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뭐 20대, 혹은 30대, 40대, 우리 10대 정의 퀴즈들 모아놔요. 신형 나이트 듣는다고 해줘요. 자, 준비됐나요 선생님들? 자, 이제부터 물 한잔 하시고요. 자,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날 수락이 열려드리라. 신형 나이트 내일은 없다 생각하시면서 소찬이야 티어스 다같이 뛰어.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해는 어느덧 저물어져.
10: 네, 여러분들 신형나의 트 또 신명나게 한번 또 달려봤고요. 2부 끝곡은요. 아, 요즘 2시 데이트 우리 또 스페셜 DJ로 활약 중인 우리 이소라 언니의 신곡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아, 명곡입니다. 예, 소라 언니 한번 나와주세요. 예, 끝나자마자 두 대 하면 되잖아요. 건방하잖아요. 예, 좀 부탁드리고요. 이 노래 듣고요. 3부에 아이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캐롤라인 폴이란 미국 작가 얘긴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작가를 시작한 초창기 집 식탁이나 한적한 카페에서 여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 이상하게 잘 써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러 작가들이 단골로 모이는 카페로 옮겨봤는데 오라 진도가 쭉쭉 나갔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글은 혼자 쓰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써야 하는구나. 앞뒤 옆에서 다 쓰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소냐? 글쓰기 말고 다른 일도 원리는 같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아, 오늘 우리 시 작과 함께 이제 보일라디오 또 보고 계시나 봐요. 우리 0520번님이 신디 인상 쓰면서 안경 닦는 모습 우리 언니 같고 친근하네요.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예, 진짜 안경 아니면은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오늘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또 MBC가 또 돈을 들여가지고 요거 카메라 위치가 또 크게 또 예, 확장이 되었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는요. 예, 2열치열 썸머송으로 돌아왔죠. 우리 아이들 미연, 우기, 슈아와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박돌이.
2: 네.
1: 집순이.
3: 네. 네.
1: 이분들 어여 모셔야 되거든요. 예, 바로 7월 상품 그리고 3, 4번 기간을 그분들 모셔볼게요. 자, 오르자! 정화의 망곡 7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아무초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수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비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스페인 기미명가 델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2: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1: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3: 로스트포스트 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2: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1: 아니분들 촥 갑바디에서 안착 팬티,
3: 조미료 무첨가 접순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1: 3, 4부 함께하는 그분들도 만나봐야죠. IBK 기업은행,
3: 빙그레,
2: 키움증권,
1: 가마치통닭,
3: 주식회사 해리자부에,
2: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1: 제주항공,
3: 프리미엄 방탄꼭지,
2: 환인제약,
1: 현대상 화재보험,
3: 유성물산교역.
1: 감사합니다.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0: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0: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지난번 이분들이 나왔을 때 스포를 하나 했죠. 4, 5, 6, 7월 안에 미니 앨범이 나온다 예고한 것처럼 7월에 예, 또 앨범 발매가 됐고요. 이번 앨범 MBC 라디오 첫 방문 정호의 희망.

0: 곡이다라는 걸 찝어보며, 자 오늘 선생님 모십니다에서는요, 이번엔 또 어떤 변신을 할까 컴백마다 기대되는 팀이죠. 아이들 미연, 우기, 슈아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 라디오 보고 계시죠? 예, 유튜브 무흐즈 엔다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두 채널 활짝 열어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부탁드리면서 아이들 미연, 우기, 슈아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하나 둘
1: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예, 우리 카메라 보면서 네. 우리 정희 선생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슈퍼스타 우기고요.
0: 오케이.
3: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공주 미연입니다.
0: 네.
4: 안녕하세요, 난 슈아입니다.
0: 어, 좀 달라졌는데.
2: 네,
0: 인사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
3: 매일매일 새롭게.
0: 매일매일 새롭게. 네. 예, 예. 근데 아이들이 나온다는 소식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 먼저 하나씩 직접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우리 미연 씨?
5: 네, 1126님이 아는 형님 고정 자리를 탐냈던 미연 언니. 저희 DJ는 욕심나지 않나요? 신형공주 몰아 내봅시다!
0: 스페셜 DJ 어떻게 가능한가요?
5: 아우 근데 제가 또 아영에서는 이제 교복을 입고 저희가 반모잖아요.
0: 어, 그렇지 그렇지.
5: 저도 어디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나가지고
0: 확 올라오잖아요.
5: 네,
0: 자신감이.
5: 그랬던 거지. 이제 네. 또 정의의 DJ는
0: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미연 공주가 네. 이 DJ 목소리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5: 정말요? 네. 나중에 너무 바쁘실 때 자리
0: 자 스페셜 DJ 갑니까?
5: 네.
0: 언제든지
5: 저.
2: 빨리
5: 언니
2: 미연
5: 공주
2: 나이스
5: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아 저는 네 비우실 때 잠시
0: 예, 예. 네 아 그렇다면은 네. 예 잠시 네 자리를 또 내어드려야죠.
2: 아, 너무 밝으세요.
3: 아, 너무 기대된 거예요.
0: 모든 분들에게 아, 여기가 기회의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 여기 진짜 커.
5: 예. 전 나중에 교복을 입고 예. 네 오겠습니다.
0: 오 그럼 우기 씨 어떠세요 우기?
2: 저는 지원합니다.
0: 네. 지원!
2: 네, 지원합니다.
0: 자, 됐어요!
2: 갑니다.
0: 자, 우기 스페셜 DJ 원에.
2: 아, 네. 아니, 저는, 아니, 응원한다고요. 응원한다고요. 응원!
3: 저, 슈아씨 가시나요?
2: 자, 슈아씨 가시나요?
0: 슈아 가야죠. 슈아 가야죠.
3: 슈디?
4: 슈디?
0: 난
4: 그래,
0: 슈아야. 슈디?
4: Go, let's go.
0: 오케이! 아,
3: 신현 공주님 서비스
2: 시스템에.
3: 서비스가?
0: 자, 여러분들 정말. 꿀 같은
4: 아, 저희 시간이
0: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아요. 예
5: 언제든지
0: 예 여러분들 음원 낼 때마다 시키지 않은 제 챌린지를 한번 하고 예 계속 해보도록 하겠고
2: 아, 좋았습니다.
0: 아 그렇다면 그 정의 방곡에 이제 시그니처 멘트가 또 있어요. 스페셜 DJ를 하든 어떤 DJ든 다 네, 이것을 네, 네. 하고 가십니다.
4: 네.
0: 오키도키 맥킨토시의 이다도시 남양주시 컥컥컥컥컥 컴온.
5: 와 너무 깔끔하시다.
0: 예
4: 그러네.
0: 여기 그냥 컥컥컥컥 컴온까지만.
4: 예. 오키도키
2: 맥킨토시.
0: 예.
2: 오키토키 맥킨토시 아디트 죄송합니다.
0: 죄송합니다. 메이커 나온 줄 알았어.
2: 죄송합니다. 이다도시 남양주시 여기 다시 할게요. 오키토키 맥킨도시 이다도시 남녀주시 커커커커커 컴온.
0: 오케이.
5: 커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
0: 어 좋다.
2: 넘어갈게요.
0: 자 미연 갑니다. 자 5, 6, 7, 8.
4: 오키토키 맥킨도시.
2: 어 잠시만요. 한국분 아니십니까?
5: 아, 네 죄송해요.
0: 한국분이시죠?
4: 맥키나. 아 다시 한 번만 네. 기회 주세요.
0: 자.
4: 오키도키 맥킨도시 이다도시 남녀주시 커커커커 컴온.
0: 오케이.
2: 잘했어요.
0: 아까부터 슈아씨가 되게 작은 소리로
2: 연습했어요?
0: 연습했어요.
2: 아, 네. 연습할 만큼도
0: 자, 네. 갑니다. 자.
4: 오키토키 맥킨토시 이다도시 남연주씨 코코코코 커먼.
0: 오케이.
2: 이런 거 잘해.
5: 잘했네.
0: 아, 잘한다 잘한다. 이거는 뭐 예 저희가 자리를 그러니까, 진짜
2: 3일 쉬실 수 있겠네요.
5: 3일
2: 진짜 표정
4: 너무 귀여워. 휴가 주겠습니다.
0: 아 감사드립니다.
5: 맘 놓고 예. 쉬고 오세요.
0: 네. 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우기 씨가 또 다음 질문 사연이 하나 왔어요.
2: 네. 예. 7037님 슈퍼스타 우기가 사랑하는 슈퍼주니어 최애 멤버가 누군가요? 그러고 보니 우기 씨는 슈퍼 들어간 걸 좋아하니요.
0: 오, 그러네.
2: 그런가?
0: 또 슈퍼주니어의 이제 또 왕팬으로 또, 네, 또 유명하잖아요.
2: 저는 또 유명한 엘프이기 때문에 예? 제 최애 멤버는 예? 여호 선배님이고요.
0: 여호 선배.
2: 네. 와. 그러니까 슈퍼 그러게, 저 슈퍼마켓도 좋아하긴 해요.
6: 슈퍼마켓.
2: 마켓도 좋아하고, 또 뭐 좋아하지?
5: 뭐죠?
2: 슈퍼 힐러도 좋아하고.
6: 슈퍼 힐러도 좋아하고.
2: 힐러도 좋아하고, 나 마블 예. 좋아해서. 또 슈퍼 뭐 좋아하지?
5: 슈퍼맨? 슈퍼우먼?
2: 슈퍼
6: 운동화 라인도 슈퍼 땡땡 있잖아요.
2: 아, 슈퍼스타도 예, 좋아하죠.
6: 예, 그것도 좋지.
2: 또 예. 제가 네, 광고하고 있고 써가지고. 아리레지로 바라데스.
6: 그리고 슈퍼마리오.
2: 슈퍼마리오.
6: 네, 이것도, 이것도 있고. 네. 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네. 그 슈퍼주니어가 시작할 때는 그 해외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계기점에서 팍 터지긴 했는데
2: 너무 터지셨죠.
6: 이게 또 입덕 포인트가 있잖아요.
2: 저는 입덕 포인트 진짜 좀 신기한 게
6: 예, 예.
2: 그러니까 어쨌든 소리소리가 너무 사실 너무 터지기 때문에
6: 대박났죠,
2: 노래를
6: 소리소리.
2: 알고 있었는데 막 엘프 되질 않았거든요.
6: 예.
2: 근데 제가 우연히
6: 예.
2: 그 아마 2000몇 년도에 어떤 시상식을 봤어요.
6: 예, 예.
2: 근데 거기서 그 SPY라는 노래를 부르시는데
6: 네네.
2: 사실 그 SPY? 어, SPY, SPY라는 노래
6: 스파이,
2: 있어요.
6: 스파이.
2: 예. 선배님도 이 노래 약간 춤 어려워서 별로 그러니까 좀 되게 자만 단어는 많이 치시고
6: 네.
2: 이랬는데
6: 예, 예.
2: 거기서 너무 정장 입으시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6: 그렇죠, 그렇죠.
2: 거기서 이제 레오 선배님 나오시는데 네. 그 목소리가
6: 난리나죠.
2: 좀 깜짝 놀라가지고
6: 보컬 난리나죠.
2: 뭐예요? 이 그룹이 뭐예요? 케이팝 아예 관심 없다가
6: 오.
2: 그 무대 보고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6: 네, 이 팀이다.
2: 네, 이 팀이. 그때 아마 미스터 심플이 활동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뮤비 보고 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5: 너무 좋아서.
2: 너무 좋아해서 진짜로 막 설레고 막 혼자 막 난리 난 거예요.
6: 사랑의 열병이었네. 네, 진짜로.
2: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팬이 되고. 네.
6: 와,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소름 돋는 게 신동 씨가 원래 제 옆에서 DJ를 했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6: 소리 소리, 아, 누나 이상한 것 같아.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야, 너 들어볼게 하고. 야, 이거 대박인데.
2: 그러니까 와. 이거 완전 대박.
6: 너 잘 되면 나한테 지금 아는 척 해야 돼.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대박났죠.
2: 네.
6: 역시. 와, 저 깜짝 놀랐고. 아, 그리고 슈아 씨에게 온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 네. 슈아 씨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4: 8284님 예쁜 슈아, 예슈아 언니, 내가 생각해도 최고 예뻤던 컴백 시기는 언제였나요? 허신을 언제나?
6: 오,
5: 언제야?
2: 그러게.
6: 예, 언제일 것 같아. 딱
4: 언제라기보다는 다음 컴백 때. 항상
6: 예.
4: 예쁘고 있어요.
5: 아, 리즈를 갱신한다.
6: 네. 리즈 갱신. 아~ 컴백 때마다 리즈 갱신한다.
5: 거의
4: 네. 어, 예, 예. 계속 예뻤어요. 예. 어.
6: 계속 예뻤고 앞으로도 예쁠 예정.
4: 네.
6: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5: 맞아요.
6: 사실 아이들 하면은 자존감이 높잖아요.
5: 맞아요. 맞아요. 그런 노래도 너무 많이 했었고.
6: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약간 나만 갖고 있는 그 약간 자랑? 예. 아니면은 뭐 아침마다 딱 일어나는 그 나만의 자존감 올리기.
5: 오.
6: 예.
4: 언니 있어?
2: 언니 있을 것 같은데.
6: 미연 씨는 일단 한번 오. 아,
5: 저는
6: 네?
5: 일단은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6: 예, 예, 예.
5: 비타민을 꼭 챙겨 먹으면
6: 어, 챙겨 먹어야 돼.
5: 약간 되게 기분이 업되면서
6: 어, 그렇지.
5: 네, 뭔가 평온해지면서 뭔가 모든 게 더 아름다워 보이고
6: 야.
5: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비타민. 거울 보기?
6: 거울 봐야지. 예. 비타민은 꼭 챙겨야 돼요.
5: 네.
6: 예,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 슈아는요?
4: 저요?
6: 예?
4: 이 그 모닝 루틴요?
6: 아, 뭐 먹는 루틴도 아침에... 좋고 뭐 나의 그 무대 전
4: 무대나
6: 예, 그 혼자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4: 생각하는 거?
6: 예.
5: 마인드 뭐
6: 마인드 컨트롤. 예.
4: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카메라 감독님 좀 예. 잘 케미가 있으면은 아, 좋아요.
6: 어. 카메라 감독님이랑 케미 좋아야 돼요.
5: 지금 어떤가요? 네. 지금 어떠세요? 네.
4: 지금 좋아요.
2: 어, 좋아. 케미 좋대요.
4: 지금.
6: 왜냐면 다비모 할 때 카메라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2: 아, 맞아.
6: 그러면 음악 중심 카메라 감독님이 메인 카메라 감독님이 이쪽 보라고 이쪽
5: 아.
6: 보라고 손을 해주셨어요.
5: 아, 진짜. 해주시면 진짜 감사해요.
2: 항상 네. 해주시더라고요.
6: 항상 해주세요.
4: 네. 맞아요.
6: 그러면 이제 또 베스트가 나오니까.
5: 맞아.
6: 예. 어, 그럼 우기 씨는 어떻습니까?
2: 저는. 스피커를 들고
6: 예?
2: 노래를 크게 들으면 저는 기분이 좋아져요.
6: 텐션이 확. 아, 그렇지.
2: 빵빵한 베이스.
6: 아, 빵빵한 네. 베이스. 이거 필요합니다.
2: 심장이 네. 이제 박동을 좀 네. 치고.
5: 같이 저도 업되고 있어요.
2: 네, 그죠, 그죠, 그죠, 그죠.
6: 아, 같이.
2: 저요, 저요.
5: 이제 우기의 플레이리스트를 외울 것 같아요.
2: 제가 요즘에 중고 노래들 많이 들어서 네. 갑자기 누가 한마디만 따라 부르더라고. 중고
5: 선생님.
6: 중고 선생님.
2: 그렇게 생각드려요.
6: 아, 우리 2262번님, 저는 아침마다 아이들 영상 보면서 기분을 업시켜요. 오늘 정이 포토타임도 예쁘게 찍으면 계속 돌려볼게요.

0: 후토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정희 시그니처 타임. 예, 바로 선포토 후토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리 미연 씨부터 한번 네, 예, 자리에서
1: 일어날까요?
0: 예, 일어나시면은 예, 쭉 올리시면 예. 이쪽 카메라 보이시죠? 이쪽. 예, 정면 카메라. 예. 아니, 네. 방금.
1: 아, 네.
0: 오케이, 오케이. 예, 바로 갑니다. 매일매일 셀프 칭찬으로 하루를 여는 아이들의 공주. 그게 바로 나. 면공주. 미연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됐어.
1: 아, 자, 이제 찍히는 거.
0: 네, 끝났습니다. 솔로가 나올 때 두 번.
2: 리허설.
1: 아, 첫 번째가 어려워요.
0: 여기 바로 돌았어요. 자, 22세기가 된다며 위인전에 실릴 아티스트. 그게 바로 나. 아이들의 슈퍼스타. 우기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다들 한 컷입니다.
3: 아, 오늘 마지막이야.
0: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예, 우리 슈아. 자, 쭉 올려주세요. 예. 자, 갑니다. 뽀얗고 예쁜 얼굴, 엔다 엉뚱한 화당 매력까지. 아이들의 슈아운드. 슈아가 정의했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2: 아, 뭐야. 슈아운드.
0: 야, 슈아운드 바로 나왔다. 예. 야,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아이들의 새 미니 앨범 위메이드가 나왔습니다.
2: 아, 진짜 나왔어요.
0: 아, 저는 아이들의 앨범이 나올 때마다 엄청 기다려요. 예. 아마 한 조회수 한 200 정도 됐을 때 바로 제가 보거든요.
1: 진짜 빨리 봐.
0: 저 진짜 빨리 봐. 그러니까. 예. 근데 지난 앨범 이름 위아였잖아요.
1: 네.
0: 해석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었다. 위메이드.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쭉 이어지는 건가요, 혹시?
1: 이어지고 있죠. 사실은.
2: 네, 사실 저희가 네. 그 저희가 재계약을 한번 했잖아요.
0: 아, 그렇죠.
2: 그 전까지는 사실 계속 I am I made였다가
0: 그렇죠, 그렇죠.
2: 이제 재계약 후로 약간 왜냐면 we are we made 이렇게 뭔가 앞에 했던 앨범이랑 조금 연관선을 되게
0: 그렇죠, 그렇죠.
2: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
1: 나이에서 네. 하나가 되는
0: 그렇죠. 맞아요. 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2: 우리의
0: 바뀌는.
2: 이야기. 그런.
0: 네. 그러니까 이 재계약 이슈가 굉장히 컸었어요.
2: 그렇죠.
0: 네, 시상식에서 얘기해서 와.
2: 솔직히 좀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 그러니까
0: 약간
2: 굳이 거기서
0: 또 알리려면 그렇게 크게 알려야 돼요.
2: 그런가요?
1: 예예. 예. 그렇게 또
2: 네. 맞아요. 그 타이밍이었어요.
0: 예. 요게 또 있어요. 예. 네. 그 멤버들이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 그 우리 팀을 다섯 글자로 정의해 보면. 예, 우리 팀. 아이들을 딱 다섯 글자. 예.
2: 미민서 오슈.
0: 친구 같았어.
2: 진짜?
0: 아, 이름 안 풀어.
1: 예. 진짜 아이들이네.
2: 미민서 오슈.
0: 미민서 오슈. 예. 자, 미연 씨.
2: 언니.
1: 들망진창야.
2: 아야.
0: 들망진창야.
2: 그리고 이하여야 되는 거 아니야?
1: 아, 맞아.
0: 예, 그치? 근데 줄여야 돼요. 들망진창이야.
2: 아, 네.
0: 예,
2: 자,
1: 잘하시긴 해요.
0: 자, 슈아 이제 바로 마인드맵 돌렸거든요, 방금. 예.
3: 친한 사이야.
0: 친한 사이야.
1: 아, 진짜.
2: 노래만 있네.
1: 잘하네.
2: 역시 우리는.
0: 역시. 계속 마인드맵을 슈아는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1: 그쵸. 근데 이게 좀 유리한 게 세 번째시잖아요.
2: 기다리는
1: 시간이
2: 생겼어요.
1: 있어요.
3: 그쵸. 좋아요. 세 번째 딱 좋아.
0: 먼저 우기가 치는 바람에.
2: 그러니까 제가 처음
0: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고. 와, 타이틀곡. Give me the love. 아, 요 노래는 우리 슈아 씨가 한번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제가요?
0: 네.
3: 일단은 Give me the love는 예? 여름송이네요.
0: 네.
3: 러브송.
1: 맞아.
3: 좋잖아요.
0: 아, 좋죠.
3: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예. 좋고 많이 예. 들어주세요.
0: 오케이.
1: 왜 내가 소개해? 왜냐면 수영은 처음 소개해봐서.
0: 처음이야.
2: 추천을 줘. 너 그걸 잘 외우잖아. 그러니까. 너 메모 어디 갔어?
3: 아니 메모는 안 가져왔어.
0: 아, 메모.
3: 네, 메모 있었는데.
1: 항상 펜과 종이를 챙겨다니는.
0: 진짜. 근데 저는 이 분위기가 사실은 그 아이들이 여름에 냈던 여름송의 분위기한 차원이 좀 달라요.
1: 그쵸, 좀 다르죠.
0: 네, 좀 다른 차원이고, 약간 좀 뭐랄까, 맞아요. 말 그대로 이열치열. 예. 뭔가 엄청 뜨거운 막 그리스 해변 막 이런 데 쫙 가가지고. 예. 약간 선셋 바라보면서, 이 얘기는 잘, 약간 이비자 느낌 있잖아요.
2: 이비자?
1: 근데.
0: 해변 클럽.
2: 여기 가서.
0: 난리 나잖아. 스페인에 이비자 맞아요. 그 해변에서 열리는 클럽이 있어요.
1: 맞아요.
2: 저는 이 비자인 줄 알았는데?
1: 비자.
2: 여행 비자.
1: 아, 비자.
2: 비자. 이 비자.
1: 나
0: 근데 이 비자 말고.
2: 아, 여행 느낌이구나.
0: 스페인 해변이 이비자.

0: 거기에 파티가 열립니다.
1: 아, 몰랐어. 아, 예.
2: 근데 진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약간 아. 끈적끈적하고 좀 더운데.
0: 그 약간 더워가지고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네, 타고
2: 아,
0: 거기에서 이제 칵테일 같은 거 시원하게 먹으면서 아
2: 뮤비도 약간 그런 느낌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0: 이게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 아. 예. 아 그리고 이번 타이틀은 노래 분위기를 맞추려고 불을 끄고 녹음을 했어요.
2: 어 저는 끄고 했어요.
1: 혹시나?
2: 어?
1: 저 계속 끄라고 했는데 안 껐어요.
2: 왜 안 끄셨어요?
1: 저는 밝은 거 좋아해가지고 어두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0: 어두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1: 당연하죠.
2: 시원해?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1: 근데 언니랑 미니언이 아마 그거 했을 거야.
2: 저는 끄라고 하더라고 하다가
0: 아 불을 꺼라.
2: 네 약간 저도. 느낌이 좀 잘 안 나긴 했었어요 처음에. 아
0: 약간 좀 끈적해야 네. 되니까.
2: 그리고 저는 보통 후렴 파트를 또 많이 맡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약간 지르고 이런 거는 좀 많이 해봤지만
0: 그렇죠.
2: 이런 좀 끈적한 그렇죠. 그런 분위기 내는 건 조금
1: 힘 뺀 거.
2: 네 어려웠어가지고 많이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0: 아, 근데 약간 힘을 뺀 보컬은 사실 우리가 코미디다 뭘 하든 간에 힘 빼는 게 가장
1: 그렇죠
2: 맞아요.
0: 내가 했던 거 말고 다른 거를 계속
2: 맞아,
0: 해야 되니까.
2: 맞아요. 예.
0: 근데 또 느낌을 또 그대로 살려야 돼.
2: 맞아.
0: 그거 힘듭니다.
1: 맞아.
2: 힘 빼시오.
0: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아이들의 신곡을 들어봐야 되는데 노래 나올 때 포인트 안무를 살짝.
1: 예. 그럼 좋아요.
0: 근데
1: 당근.
0: 아이들이 당근. 이쯤 자체가 너무 힘들어.
2: 맞아요?
1: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 숨이 너무 차요.
0: 숨도 차고 이게 뭐가 이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 예. 이게 춤만 춰도 괜찮은데 이게
0: 느낌 잘
1: 음이 그러니까 음역대가 낮아서
0: 음역대 낮고
1: 라이브가 힘들어요. 이게 막 시원하게 지른 거 아니어서
0: 차라리 깍지르면 그 소스에 묻혀서 갈 수 있는데 너무 낮으면은 이게 이게 이게 되니까
1: 낮아서.
0: 요거 어렵습니다. 예, 어떻게 포인트만 살짝만 보여주시고요. 네. 저희 그렇다면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 듣고 올게요.

0: 네, 아이들의 김미델 러브. 아,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저는 사실 아는 형님 때 처음 이 무대를
1: 맞아요.
0: 봤는데, 와, 다르다. 아. 네.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빨리 가요. 되게 빠른 노래들을 많이.
2: 어, 그니까요.
0: 앞서가요, 앞서가.
1: 엄청 빨라지. 아,
2: 그러네.
0: 네, 생각해보면 아이들 나올 때 이미 그 예전에

0: 그 아우 그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 아우 예 약간 힙합 장르인데 그 아, 올드스쿨 약간 그런 건데 장르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
1: 마이백?
2: 마이백?
0: 아니 아니 아 올드스쿨
3: 예스미 옛날이에요?
0: 뉴잭스윙 뉴잭스윙
3: 아
0: 이거 했을 때 사실은 뉴잭스윙 인기 있기 한 2년 전에 먼저 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
1: 소연이가 네. 진짜 좀 빨리 이거를
0: 엄청 빨라요. 근데 이 노래도 빨라요. 아. 지금 해외에서 이제 아. 하는 음악들이 요로 왔으니까
3: 우리 한 발 좀 늦춰야 돼. 네.
2: 그러니까 한 발만 좀 뒤로 가.
1: 뒤로 가면 너무 앞으로 앞에 가 있어서
3: 앞판 있어서
1: 그래서
3: 이게
1: 아파.
0: 항상
1: 여기 있어.
0: 맞아 맞아.
1: 앞서가는 게 좋은.
0: 앞서가는 게 좋은 거예요.
2: 좋긴 한데 네. 네.
0: 그럼 제가 항상
2: 뒤로,
0: 느끼는 거.
2: 갈까?
0: 항상 느껴요. 아 아이들은 진짜 앞서간다. 그러니까 아이들 그 장르가 나오고 한 1년 뒤에 그 장르가 줄을 이뤄요.
1: 맞아.
0: 네. 진짜 그
3: 1년 동시에 지금 이럴까? 제가
1: 타임
2: 너무 앞서서
0: 지금. 나 이 노래 진짜 멋있다고 봐요.
2: 감사합니다.
0: 예예. 예. 그리고 6622번님 다들 이번 타이틀곡 민니 파트가 최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슈퍼스타 우기 언니는 달랐습니다. 이번에 랩을 열심히 준비해서 제 랩 파트가 마음에 드네요.
3: 아, 제가 그랬나요? 네.
0: 우기 언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던 거예요?
1: 열심히
3: 어땠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네? 그 멤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데뷔 전에 랩 포지션이었어요. 오. 그 우리 막 팀 미션 할 때 저랑 소연이 둘 다 래퍼였어요. 오.
1: 그래서 완전.
3: 랩 수업도 받고 막 이랬는데. 네네. 근데 이제 데뷔 직전에 이제 갑자기 보컬로 바뀐 거죠.
0: 바뀌었죠?
3: 그래서 사실 좀 랩 좀 기분은 좀 깔려있어요.
0: 기분은 바탕이 사실 원래 랩이다.
3: 좀 배웠어요. 플로우 막 이런 거 쓰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뭔가 제대로 좀 소연이한테 이제 그러니까 더블 랩 이런 거 만나주고 하니까 사실 좀 부담스러워보다는 되게 신나있어요. 아 나는 소연이의 랩도 죽질 않았다.
0: 왜냐면 이거 뭐, 랩을 할 때 소리가 달라요.
3: 아 톤이 네, 다르죠.
0: 톤이 네. 달라서 되게 정보받고 하는 게 되게 흥미로워요.
1: 그러니까.
0: 듣기가 예, 심심하지 않다.
3: 맞아요. 네.
1: 근데 진짜 좋다. 이번 이제 다음 앨범부터는 랩으로 좀
3: 랩. 슈아 이제 다 나야 지금.
1: 랩을 왜? 왜 랩을 하시면은 제 파트도 늘고.
3: 근데 언니, 야.
0: 자, 과연 누가 랩을 다시 담당을 할지.
1: 저는 괜찮아요. 난 대하겠습니다.
3: 김연희 뭐 그런 분위기 랩 잘하시는데.
1: 아니요, 랩은
0: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일단은 저기 랩 파트 정리하는 동안에 예, 저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함께. 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라따땅따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에

0: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1: 오케이. 우! 잘했네.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 오늘은요 2열 7열 여름송으로 돌아온 분들이죠. 아이들 미연 우기.

0: 이게 우참이라기보다 예, 예. 제가 이제 저희가 좀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1: 그치 그치
2: 아니야
0: 우기 씨가 예. 아니, 아니 내가 우기를 봤는데 네? 우기가 아까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
2: 너 아, 진짜 내가 봤어. 언제
0: 진짜야.
1: 너 야, 자, 한 분씩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볼게요.
0: 제가 맞을게요. 예.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게 저 그러니까 이게 NG가 아니라 앵글을 잡는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1: 아,
0: 이게
1: 앵글을 잡는
0: 어떻게
1: 시간.
0: 잡는 거를 감독님이 그렇죠, 그렇죠. 조금 계속 고민하셨어가지고 네? 뭐 그거는 그랬었던 아, 거고
2: 알았어요,
0: 이제 우기랑 마주 보면서 걸어가는데 예? 우기가 진짜 여기를 봤나? 여기를 보나? 뭔가 어느 시선을
1: 약간 미간 사이 쪽
0: 네,
1: 보는 것 같은
0: 눈을
1: 느낌.
0: 마주치지 않는 그런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1: 어? 오케이. 미연의 네. 주장이었고
2: 네.
1: 우기는 좀 나를 부끄러워했던 것 같다.
2: 저는 첫 번째 네. 테이크는 봤어요. 미연이 봤다. 눈을 봤는데 네? 너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1: 아~
2: 이 노래를 우리가 취해 있어야 되는데
1: 도취해야 되는데
0: 너무 섹시한 눈빛 보냈는데
2: 너무 섹시한 눈빛을 아니었어. 뭔가 되게 웃겼어요.
1: 그래서
2: 보고 나는 옷을 못 참을 것 같아서 또 프로 왜냐면 안 보이니까 저 프로페셔널하게 또 걔 이마를 오케이. 보면은 나라도 좀 집중하자
1: 이거라도 자
2: 저기 그 제 입장이었고
0: 그래.
2: 아니에요
0: 그럼 지금 한번 해보자
2: 그래
1: 자 오케이 예
2: 봐봐 먼저 보잖아 봐봐 언니 봤죠 언니 봤죠
1: 제 생각에는
2: 언니 요즘 여기서도 배우는데 좀 해봐 좀 이래요
0: 근데 사실, 진짜 보면 막 눈을 피한다니까요
2: 아니
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너무 이제 친하다 보면은 서로의 모든 걸 알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귀를 봤어요
2: 네, 아, 귀는 좀 너무 시선 박이 아니야
1: 그냥 나라도 잘 나오잖아
0: 아,
1: 누구래도 잘 나오는 거 하나 뽑겠지 뭐
0: 아, 아 저는 진짜 나중에는 네. 정말 소통한 촬영을 하고 싶네요.
2: 눈을 바라보고.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거 네. 좋아해요. 네.
1: 어 슈아 씨는 깔끔하게 저는 빠지겠습니다 하고.
0: 빠지겠습니다. 슈아는 끼는 거 싫어해가지고.
2: 아, 슈아는 안겨요.
1: 가만히 있어야 돼. 네.
3: 네. 근데 뒤로 안기고 싶은데 항상 여기 있어.
2: 그러네. 너 항상 옆에.
1: 그러네.
3: 뭔가 있어. 어.
1: 그러니까 나는 끼는 거는 싫어하는데 어떻게 되다 보면 이렇게 같이 있고. 우리 9937번님 신디 오늘 라디오 많이 힘들죠? 텐션 좀 좋은 조카 셋을 육아하는 신랑이 뭐. 아 저는 이런 텐션 나쁘지 않아요. 더 심한 텐션도 많아요.
0: 정말요?
2: 그러니까요.
0: 네. 저희 적당한가요?
1: 저희 희극인 실 한번 오시면 여러분들 귀에서 다 피가 나는 예 네, 미라클을 아니, 한번.
2: 그러면 그냥 지고 싶지 않아.
1: 네.
0: 이모!
2: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0: 인사해주세요.
2: 네 다음 질문 읽어봐요. 네.
1: 정말 귀에서 피가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오셔야 되고.
2: 알겠습니다.
1: 여기 있습니다. 어, 뮤비에서 우기 씨가 소연 씨랑 밤거리를 걸어가다가 놀라는 장면. 실제 주민을 보고 놀란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연출인가요? 그러니까 예. 자 이제 갑니다.
2: 이거는
1: 뭐
3: 진짜 있었어?
2: 아, 없었어.
1: 그치.
2: 후반 작업이야. 이거는 네? 어떤 내용이냐면 감독님은 그러니까 이제 뭐 야시장에서 놀다가
1: 그치.
2: 너무 리길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네. 어떤 아저씨가 이상한 아저씨가 뭐라 한 거예요.
1: 좀 조용히 좀 해.
2: 조용히 해서 그거를 보고. 네? 니가 뭐 알아? 이러면서 이제 무지하고 가는 장면이었어.
1: 난 내 인생 즐기겠어.
2: 네, 우리가 이 여름에 즐거워야 되는데.
1: 그렇지.
2: 이런 애티튜드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 어. 이거 몇 번 만에 성공하셨나요, 혹시?
2: 아, 저랑 소연이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 두 번? 딱 두 번? 그래서 저는 비교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이게 원래 정해져 그치. 있는 양이 있으면 그 변량 변수가 문제인 거잖아요.
1: 변수가 에이. 있었다. 아 변수.
2: 아무래도 미연 씨가 좀 문제지 않은가.
1: 어 근데 서로 지금 나를 봐.
2: 어 나를 보라고.
1: 네. 아 그리고 아 맞아요. 예 빵빨이 한번 더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롤라팔루자 무대에 나갑니다. 와 이제 2주 남았어요?
0: 맞아요.
2: 와.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0: 가요.
1: 네. 이게 진짜 사실은 여러 굉장히 큰 페스티벌이 많잖아요.
0: 그쵸.
1: 사실. 근데 롤라팔루자는 좀 이게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0: 그렇죠. 정말 네. 가수라면은 서고 싶은
1: 맞아요.
0: 그런 무대니까 네. 저희도 열심히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1: 네.
0: 진짜 많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게.
2: 맞아.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거 왜냐면 전 세계 이제 훈련 아티스트 다 모여가지고 하는 페스티벌이라
1: 네.
2: 저희도 뭐 저희 팬들을 예, 아. 자랑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2: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와, 그 진짜 그 롤라팔루자 하면은 저는 진짜 약간 외국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2: 그죠.
1: 근데 외국에서 하는 굉장히 큰 페스티벌에 K-pop 가수가
2: 그죠. 아.
1: 그 되게 약간 뭉클뭉클해요.
2: 아.
1: 옛날부터 이거는 굉장히 큰 페스티벌이기
2: 그쵸,
1: 때문에
2: 진짜 영광입니다.
1: 7월 31일 예. 어, 슈아는 어때요? 약간 긴장되는 마음이 커요, 아니면 설레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3: 일단

0: 설레하는 마음이?
1: 아, 설레는 네.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0: 네. 너무 쓰고 싶었어요.
1: 아, 무대 서고 싶었다.
2: 승말?
1: 우기가 승말? 승멜로? 어, 우기는 어때요?
2: 아, 저는 왜냐면 예? 워낙 이제 팝도 많이 듣고 이래서 아, 팝 네, 가수들도 네. 저 롤모델에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딱이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진짜 그 반응이 우리가?
1: 진짜?
2: 진짜 약간
1: 왜?
2: 왜냐면 좀 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그치. 보고 싶었던 또 그
1: 페스티벌이니까, 페스티벌이니까. 무대니까.
2: 아이들 쓴다고 했을 때 진짜 너무너무 놀랐고 그리고 진짜 되게 오 이제 좀 선거했네 이런
1: 아, 좀 성공했네.
2: 성공했네.
1: 어, 롤라팔로자면 사실 뭐 말해 뭐 합니까? 미안 씨는 어땠어요, 사실?
3: 저 너무 설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 일단 무대 서기 직전에는 엄청 긴장할 것 같긴 한데
1: 그러니까.
3: 일단 너무 기대되고
1: 약간 리허설 때가 긴장이 맥스 아니에요? 저는 약간 리허설 할 때가 긴장감이 좀
2: 그치, 그때가 실감 나니까 사실 네. 그때부터
3: 근데 저는 되게 실감을 늦게 하는 타입이라서
2: 끝나보아요.
3: 리허설 때 너무 신나게 하다가
1: 내려오고
2: 저희 항상 그래서 네. 월드투어 하잖아요. 네. 사운드 체크 있죠? 사운드 체크 리멘트 하는데 그때가 제일 신나 있어요.
3: 너무 신나. 그러니까 이거 컨디션 전혀
2: 오히려 분고연대는 그때는 안 나와요.
1: 아니면
2: 진짜로
1: 리허설할 때 비타민을 드시지 마시고
3: 네.
1: 이제
2: 본 분고연대만 드세요.
3: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 네. 비타민을 먹어야 돼서 또 말씀드리고 맞아요. 우리 9479번이 주말에 흠뻑쇼 제대로 뿌셨던 우리 아이들 미국 가서도 아이들 매력 제대로 알리고 옵시다 네. 라고 아 흠뻑쇼를 제 아는 지인이 가셔가지고 예 난리가 났었다고
3: 어머야 진짜 예. 많이 오셨더라고요
2: 와. 사람이 진짜 많았고
3: 그쵸. 완전 야. 핫했어요
2: 엄청 더웠어요
1: 진짜 약간 맞아. 습하고 너무 더운데
2: 덥고 습하고
1: 그렇지 그렇지
3: 근데 이 열정이 막 유발해주시는 게
2: 무대를 같이 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1: 쿵쿵쿵
3: 하더라고요
1: 이거는 무조건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영양제를 다 잘 챙겨 먹어요
3: 네 잘 챙겨 네.
2: 이제 챙겨 먹어야 돼요 네. 네.
1: 또 시카고 가면은 또 막 맛있는 거 많아요
3: 네. 시카고 피자 또 뭐 있어요?
1: 시카고 피자는 생각보다 우리가 먹기엔 좀 짜고
2: 뭐가 추천해 주세요 아
1: 벅타운에
2: 벅타운에
1: 네, 벅타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편집샵이 되게 예쁜 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초콜릿
3: 초콜릿이요?
1: 네, 초콜릿 예 네. 초콜릿 음료 초콜릿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샵이 있어요.
3: 예. 혹시나 좋아하잖아 초콜릿.
4: 가야 되겠다.
1: 약간 위험한 동네인데 거기 핫도그가 진짜 맛있어요.
2: 핫도그.
1: 네. 그 위험한 동네인 줄 모르고
2: 갔는데
1: 그거를 하나 먹고 나서. 거기 아니면 안 돼.
2: 아, 이런 생각이 그만큼이에요?
1: 진짜 맛있는 핫도그가 있어요.
3: 궁금하다. 어딘지.
1: 예. 아, 지금 4916번님이 돌아온 신디 음식 얘기에 진지해졌다.
2: 너무 진지해졌어요.
1: 의식주 중에 식이 센터잖아요. 그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진지한 수록곡 음악 얘기 갈 시간입니다. 오케이. 우리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끊어줘요.
2: 아, 그러네요.
1: 오케이.
2: 멘트로.
1: 자, 제가 또 수록곡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말 그대로 하나하나, 예, 수록곡들을 한번 들어보고, 예, 또 한번 토크를 나눠볼게요.
2: 네.
1: 자, 첫 번째는 사실은 모노인데, 그 CD 온리고.
2: 그죠, 그죠.
1: 예, 그 뒤, 맨 뒤에도 사실 모노 다른 버전이 있는데.
2: 맞습니다.
1: 그것도 여러분들 음반을 사서, 예, 들으셔야 되고. 일단은 뭐, 이번은 사실, 이번 트랙은 사실은 타이틀곡이니까.
2: 네네.
1: 예, 예. 어, 요 또 3번 모닝부터 한번
2: 모닝 네,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자, 우리 미연 씨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모닝은요 저희가 이제 또 타이틀로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1: 그러니까
3: 네, 치열한 그런 수록곡 좋은 수록곡 중에 하나인데요. 뭔가 좀 뭐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모닝 보면은 네. 갓생 사는 사람 느낌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러닝하고 네. 약간
1: 바쁜 하루
3: 네 바쁜 네. 하루를 살면서도 내 건강을 챙기는 이런 뭔가 네. 멋진 여성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저는 이 곡이 분명히 또 약간 아딱질 약간 이런 것처럼 약간 이거 나와야 돼요 사실 이 노래는 네.
3: 약간 진짜 밀었거든요
1: 이 노래는 약간 엔싱크 느낌 있잖아요 옛날 느낌의 그 90년대 그 팝적인 그 빵빵 예.
2: 저 너무 좋아 진짜
1: 또 오늘 우리 저희 둘째 작가 우리 박도리 작가의 픽이에요 사실
2: 진짜 예. 저랑 같아요
1: 예. 그래서 제가 내 노래나 들어라 내 노래나 외워. 했죠. 예. 네. 그러니까요, 우리 5969번님.
2: 네.
1: 언니, 언니들 매일 아침마다 모닝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네버랜드입니다. 혹시 모닝 무대 없을까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2: 그러니까요.
3: 있을까요?
0: 있을 것 같은데.
1: 혹시 롤라펠루자에 혹시 나오나요? 아닌갑네. 아닌갑네.
3: 어쨌든 저희가 이제 모닝이라는 곡은 너무 네. 저희도 아끼는 곡이고 그래가지고
1: 뭐 갑자기 조용히 준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2: 아, 둘 중에 하나 있네.
3: 어디에서라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죠.
0: 제대로 보여드리고
2: 제대로
1: 아, 자, 제대로 한번 각 잡고
2: 네.
1: 네네.
2: 아 진짜 너무 좋아.
1: 그러니까 이 노래는 딱 포인트가 정확해요.
2: 제가 네? 제가 또 베이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 저도 베이스
2: 처음에 이 모닝 사실 모닝 먼저 나왔어요.
1: 아 모닝 데버, 먼저 나왔어요?
2: 데버를 먼저 받고 야. 녹음하고 나서 어디서 이 생각을 달라지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닝 하고 녹음하고 나서도 회사한테 얘기했어. 이거 타이틀이다.
1: 야 이거
2: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왜냐면 저는 가사는 사실은 아따지 이후에 뭔가 좀만 더 사람들이 좀 공감 많이 될 것 같은.
1: 그렇지 그렇지.
2: 되게 약간 요즘에 사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리얼한 가사가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리얼한 가사. 예, 있을 법한.
2: 저는 외국인이면서도 사실 이 가사 되게 좀 가슴 왔다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뭔가 이거를 끝까지 저는 끝까지 투표했을 때도
1: 밀었구나.
2: 밀었어요.
1: 슈아는 어땠어요? 어떤 노래에 투표를 하셨나요?
0: 제가 Give Me The Love 했는데 근데 뭐 모닝도 좋아요. 고민 많이 했어요.
1: 고민 많이 됐지만서도
2: 좀 개인 취향 들어가 있긴 해요.
1: 개취가 사실 서로 있어요.
3: 엄청 갈렸대요.
1: 이건 성공개고. 예.
2: 네 성공개입니다.
1: 크로 이거 크로 자 우리 성공개곡이죠. 이제 4번 트랙 예 우리 슈아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예. 예.
0: 크로우는요.
2: 하세요 저 이제.
0: 하세요.
1: Let's go.
0: 크로우는요.
1: 네 슈아 씨가 생각한 느낌대로.
0: 느낌대로.
1: 네 처음에 딱 그 가이드본을 딱 받았을 때 그 느낌.
0: 일단 뭐 다 너무 멋있고
1: 맞아.
0: 분위기도 너무 멋있고
1: 예.
0: 이 의미가 그 한국에서 까마귀. 아니 까마귀가 예. 좀 나쁜 듯이라고.
1: 그렇죠. 약간 예. 흉조 네. 네. 이런 거죠.
0: 한데 근데 우리 그 깨고
1: 네.
0: 네, 이 노래 썼어요.
1: 아, 네. 그 모든 편견과 의식을 그냥 깨버리고 나는 우리가 맞아요. 우리는 이거를 다르게 만들겠다.
0: 맞아요.
1: 오케이.
0: 감사합니다.
1: 오케이. 저는 사실 이 뮤직비디오가 성공개가 됐잖아요. 전 되게 멋있었거든요. 진짜.
2: 아, 근데 무슨 좋아하실 만한 네. 그런 멋짐인 것 같아요.
1: 이런 멋짐은 잘 안 나와요, 사실.
2: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막 100번, 1000번 막 이렇게 맞춰봐도 그 분위기 있잖아요. 내가 타고나고 이제 갖고 있는 우리 팀의 색감이 있잖아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3: 근데 이 노래는 진짜 퍼포먼스도 그렇지만 가사가 너무 약간 와닿아서 저는 원래 저희가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성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뒷순서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멤버들을. 근데 프롬에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데 그거를 같이 보면서 이제 퍼포먼스 보는데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가사가 되게 좀 벅차는 그런 그치.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희에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1: 그렇죠.
3: 네, 저희 스스로에게
2: 자기 길 세우는 거지.
1: 그렇지. 아 근데 이 맞아요. 이 페어 무대가 있잖아요. 페어 안무가.
2: 아.
1: 예. 우기와 슈아.
0: 네.
1: 예.
2: 진짜.
1: 그러니까.
2: 할 때마다 진짜 심장이 터져요. 진짜.
0: 이거 리허설 할 때도.
2: 진짜 어려워요.
0: 떨어져.
1: 이거 힘들어.
3: 잘해 보여서.
2: 이게 와 진짜 많이 연습하긴 했어요.
1: 근데 왜냐면 이게 소품이 들어가잖아요.
0: 맞아.
2: 이게 소품은 네. 안 따라올 때 제 멤버가 와요. 저는 저희가 콘서트 어디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투어하면서
1: 네.
2: 이게 안 되거나 아니면 네. 이 줄이 끊어지거나 항상 이런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차는 것도 저희 진짜 여기 멍들 만큼 정도로 연습해도 이게 이 소품이 안 들면 사실은 되게 그게 단데
1: 그게 이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박자
2: 맞아.
1: 정해진 소품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통으로 날리던가
2: 그래서
1: 진짜 힘들어.
0: 그 부분도 엄청 빨라.
2: 맞아.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면 이제 저랑 슈아 지금 눈 마주치는 부분이 있는데
1: 잘하면
2: 눈 마주치면 이거 뭔가
0: 잘생긴 더 눈
2: 잘생긴 더 없고 근데 뭔가 어찌다 하면은 못 봐요 서로는. 근데 자기 하느라 바빠가지고.
1: 그렇지.
2: 그랬어요.
1: 아니, 이게 진짜 이 일단 퍼포먼스 자체가 되게 조화롭잖아요.
2: 그렇죠.
1: 그 느낌이 또 있기 때문에
2: 멋있긴
1: 해요. 진짜 꼭 네, 멋있긴 하다. 완전 멋있다. 네. 또 말씀드리고
0: 네.
1: 아 7275번님 완전 옛날부터 아이들을 사랑했던 네버랜드입니다. 오. 예전에 화 어. 뮤직비디오에도 까마귀가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까마귀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상징인 걸까요? 라고 오. 지금 제 눈치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0: 까마귀가 아, 나왔었어요? 아,
1: 까마귀 있었잖아요. 예, 아, 예,
0: 예, 예. 오, 너무 나왔었잖아.
2: 그래? 어머, 나도 네. 누구세요?
3: 야, 똑같은 머리 아니야?
1: 야, 똑같은 머리.
0: 그러네.
2: 많이 많이 성숙해졌네.
0: 많이 예뻐졌네.
3: 근데 완전 아기네.
0: 까마귀를 안 보고 지금.
2: 네, 얼굴 봐주세요.
1: 까마귀를 좀 봐주세요.
0: 맞아, 맞아. 아, 내가 맞아. 유료 바라보는 게 내 파트도 있었고 소연이 파트였어요.
4: 근데 이게 저희가 항상 약간 너무나 원래 행운의 네. 상징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보다 네, 네.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가 뭔가 거기에 의미를 좀 더 좋게
1: 그렇죠.
4: 부여하는 것을
1: 약간 그 선입견이 네. 있는 그
4: 그거 깨고 싶
1: 모든 거를 깨고 싶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숫자 4도 사실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2: 죽을 사
1: 뭐 죽을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냥 4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4: 그렇죠, 맞아요.
1: 예, 그 사람 덕분에 이제 그 편견이 깨지는 거고. 예. 아, 이제 마지막 수록곡은 저의 픽곡인데. 오! 요 노래는 여러분들 그 진짜 룰라펠로자의 마지막 약간 그때 확 나, 아유 맞췄나? 저렇게 당황들을 많이.
0: 그랬으면 좋겠네요.
4: 너무 티난다 저희.
1: 아 그래요? 약간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노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4: 너무 좋아요.
1: 5번 근데. 트랙입니다. 이거 한번 좀 함께 들어보시죠. 네. Love is pain. 아니 작사 작곡에 우기 씨가 참여를 했어요.
2: 잘하셨습니다.
1: 이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2: 네, 사실 이번 약간 뭔가 여름 앨범이다 보니까 뭔가 다들 좀 뭔가 뭐 이어치얼 뭐 이렇게 뜨거운 yeah. 사랑 얘기하지만 yeah, yeah. 저는 사실 어쨌든 수록곡에 들어가는 게 때문에 좀 타이틀이랑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뭔가 사랑은 사실은 다 뜨겁고 다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사랑도 아플 수 있고
1: 아픈 사람도 있죠.
2: 뭔가 좀 그렇게 뭔가 yeah. 미련남은 게보다는 좀 가슴이 아팠던 사랑을 누구든 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조금 완전 다른 곡을 완전 들은 느낌 다르게 좀
1: 완전 들었어요.
2: 완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트랙으로 이제 Love is Pain 그 제목 그 자체 사랑은 아프다. 네.
1: 근데 저는 사실 이 Love is Pain은 언제 나왔으면 좋겠냐면 겨울에
2: 네
1: 겨울에 따로 이 러브 스페인만 활동을 하는 거야. 와,
2: 감사해요. 진짜
1: 제가 제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 네,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4: 진짜 노래
1: 진짜로.
2: 근데 이게 사실 네. 이게 데모 썼을 때는 겨울이었어요.
4: 아, 진짜.
2: 이게 약간 네. 크리스마스 그쯤에 썼던 곡이 하는데 어제 되게 행운하게 좀 뽑혀가지고 또 네. 되게 그도 편견 낀 거죠. 뭐 여름에는 꼭 시원하고 그런 게
1: 그렇지,
2: 아니라
1: 그렇지.
2: 여름에도 이제 이런 좀 사실 겨울감 좀 네. 나는 노래도 근데 팬들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1: 네, 여러분 진짜 모르는 사실이 겨울이 되게 외롭고 우울할 맞아, 것 같잖아요. 아니면
2: 여름에도 그렇죠.
1: 더 우울증이 더 많습니다.
4: 네. 그러네.
1: 내 감정에 모든 사람들은 막 신나하고 그러는데 나는 뭐지? 내가 상반기에 뭐했지라는 생각에 울적하고 울적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했던 적이 있나 하면서 가장 좋은 사랑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가장 나빴던 사랑을 먼저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이.
2: Love is a pain.
1: 아니면 만약에 안 드실 거면 저희가 리메이크 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예. 아 진짜.
2: 또 아이들을 안 해봤던 장르이긴 해요.
1: 예. 요런 장르 좀 필요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1: 그렇다면 우기가 작사 작곡에 또 참여한 저의 픽곡이죠. 예. 아이들의 Love is Pain 노래 듣고 올게요.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매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 물에 잡힌 멸치를 배 위로 퍼올리며 부르는 가래 소리입니다. 제주 추자도에서 건져올린 멸치는 짭조름한 멸치젓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0: 네, 김신영이가 예뻐하는 텐션 좋은 조카들이죠. 아이들 미연, 우기, 슈아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 기사가 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 네, 넘어가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스포츠 투데이 김태우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 미연 스페셜 DJ 예약 김신영 바쁠 때 오케이!
1: 김태형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0: 제 슈아 우기도 예, 꼭 넣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1: 이제 저희가 3일 네. 동안 채울 거니까요.
2: 네. 3일제 MC.
0: 오케이. 네. 네. 1, 2, 3 이렇게 또 되어 있다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희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이름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네버랜드. 네버랜드 분들께 예, 다섯 글자로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1: 우기부터.
0: 아, 슈아, 우기부터.
3: 그러면, 응? 뭐, 말 뭐 예쁘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응? 제일 간단하게 좋아하니까, 응? 항상 고마워.
0: 항상 고마워.
2: 아, 너무 사랑해.
0: 너무 사랑해. 자, 슈아. 둥둥.
2: 없으면 죽어요.
0: 어? 와. 없으면 죽어.
3: 와. 자, 강렬하다.
0: 강렬하다. 예. 없으면 죽는다. 예.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끝곡 밑에 끝까지 밀어야죠. 예.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 예.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만국 김신영.
3: 아이들이었습니다.
0: See you.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안전 안내 문자 다들 받으셨죠? 여기저기 폭염이라고 조심하라고 지자체에서 문자 보내주잖아요. 글쎄, 뭐 너무 자주 와서 귀찮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필요한 정보니까 혹시 놓친 문자 없는지 한번 다들 확인해 보세요. 특히 오후 2시는 하루 중에서도 진짜 더울 때잖아요. 말 나온 김에 시원한 물 한 잔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노래 한 곡 듣는 사이에 물 한 모금 마실게요. 7월 13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잠시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Where the Sun Goes. 레드후의 노래였어요. 스티비 원더 목소리도 들리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라입니다. 2시 데이트 안영미 씨 대신해서 제가 이번 주까지 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들 여러분 문자 한 번씩 확인해 보셨어요? 폭염특보 내려진 곳 꽤 많거든요. 바깥에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오늘 밖에 나다니시고요. 네, 2시의 데이트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보자, 사연 민이랑 문자메시지 지금 막 오고 있는데 6864님이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 마치고

집에 갑니다. 좋아요. 제 자신에게 토닥토닥요 하셨고, 김은영님, 오후 2시에는 절대 밖에 안 나가고, 소라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실내에 콕 박혀 있어요. 요즘 대낮에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이게 뭔 호강인가 싶어요. 물 한잔 미션 저 했어요. 히히. 잘하셨어요. 저도 얼음물, 예, 타와가지고 마시고 있거든요. 최현주님, 어제 에어컨 첫 개시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부담되지만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래도 또 전기가 또 너무 많이 쓰이니까 어느 정도는 다 같이 좀 협조해야 되겠죠? 25도면 너무 낮나요? 온도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26도 정도로 할까? 그래, 저희 집도 그러면 26도로 이따 가면은 그 정도로 맞춰놔야 되겠다. 양은미님, 언니 목소리 들으려고 회사 업무 빨리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대전도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아이고, 그렇죠. 아까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봤는데 다 빨개요. 폭염이에요. 요즘에는 중요한 내용은 다 문자로 주고받으니까 금방 받고 놓치지 않아서 좋고 그런 점이 있네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지금 생방인데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뭘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생각만 해도 시원한 곳, 생각만 해도 시원한 것. 시원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요. 휴가 계획 생각해도 시원하죠. 팥빙수 생각해도 시원하죠. 뭐, 남자친구랑 영화 보러 가요. 이런 거 생각해도 너무 시원하고 재밌겠고. 신나고 두근두근한 계획들 문자 메시지랑 미니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신청곡 쓰시면 노래도 들려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건 100원 이용료 듭니다. 이거 기억하셔서 보내시고요. 사진도 보내주세요. 제가 저희 작가랑 우리 빛나 PD랑 저랑 다 읽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볼게요. 이름 꼭 적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름으로 불러드리죠. 여름 맞춤형 DJ 이소라, 바다에서 온 이소라, 저 이소라입니다. 자, 광고 소개하겠습니다. 피서지에서 생긴 일 뮤직 깔면서 갑니다. 시원하게. 올품, 알레스아우토, 삼일제약,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빌코리아 윤활유, KB국민은행,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사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수.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

0: 협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2: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2: 방탄꼭지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언니! 왜요? 제 주식창 너무 파란색이라 시원해요. 아, 주식창 지금 그래요? 이거 하는 분들도 지금 계시겠구나. 진짜 시원하겠다. 제가 더 시원한 거 선물 좀 드려볼까요? 랄랄랄랄랄라 2시의 데이트 잠시 DJ 이소라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특별한 티켓 선물 준비했어요. 7월 24일에 개봉하는 영화 Dream Animals The Movie 예매권 드립니다.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용기도 없지만 오직 귀여움으로 과제 세계를 구하기 위해 스위스랜드로 향하는 Dream Animals. 가족, 아이, 친구들과 함께 Dream Animals The Movie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름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이 티켓으로 7월 19일 일요일에 진행되는 프리미어 상영회도 관람하실 수 있어요. 추첨 통해서 10분께 1인 2매 티켓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날 때 10분 이름 다 불러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0번 미니 무료. 이름 적으셔야 돼요. 노래는 세븐틴 아주 나이스. Smurf along with me.

아주 나이스 세븐틴 노래였습니다. 아, 신난다. 제가 시원한 것, 시원한 곳, 여러분께 시원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자고 사진 보내주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선물도 드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지금 막 문자 오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DJ 쓸쓸해요. 여러분이 사연 보내주시고 신청곡 보내주셔야 저도 신나서 이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시원하고 좋은데요. 여러분 사연만 많이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박윤경님, 사무실이 제일 시원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 말이 이 말이에요. 네. 더워서 일찍 출근하는 마법스러운 날씨입니다. 그렇지? 그렇구나. 이해한다. 이해. 김수희님, 저는 지금 너무 더워서 완전 시원한 콩국수 먹으러 나왔어요. 언니 목소리가 밝아서 기분이가 아주 나이스입니다. 쓰셨고. 9324님, 언니 이상희예요. 상희님 안녕하세요. 네, 사연 보내주셨군요. 저는 일 끝나고 발 마사지 받고 있는데 아이스크림보다 얼음보다 훨 시원해요. 사장님 감사해요. 하트. 아, 이상희님 발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아래로 해가지고 찍어서 보내주시지. 저희 지금 샵 8000번으로 받고 있어요. 미니 메시지랑 복숭아 사진 왔다. 2288님 언니 저는 요즘 복숭아를 하루 3알씩 먹고 있어요. 이건 옐로 드림이라는 품종인데 망고 맛이 나요. 그렇게 생겼다. 진짜. 노란 과육을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한 과즙이 뚝뚝 떨어져서 정말 맛있어요. 언니도 사다 드셔보세요. 오하늘. 아, 오늘 제가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름 꼭 써주세요. 그랬더니 100%인데요? 100% 이름 써서 보내주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원한 곳, 시원한 곳, 그리고 저 표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께 이름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10분께 선물 보내드리고 이따가 제가 이름 불러드릴 거예요. 예. 여기 보자. 우리 미니 오신 분들 이름 제가 한번 쫙 부르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그럴게요. 강나영, 김대현님 오늘도 오셨고 김미실, 장소연, 정화득, 김동민, 이수키, 김미진, 김미영, 홍혜진, 김창훈, 김영혜님, 신미영님, 권세진님, 정은주님, 이은정님, 왜 많은 분들이 글 올리고 계시고요. 557, 4801, 2557, 6208님, 3605님, 5703님, 5117, 1046, 7628, 7344님, 왜 많은 분들이 문자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마이크 툭 소리 안 나야 될 텐데 깜짝, 이거 왜 이렇게 침 이렇게 삼키는 소리나 입에서 쩝쩝거리는 소리 덜 나게 하려고 저희 마이크 앞에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보호망 같은 거 뭐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그거 제가 막 손으로 이렇게 치우면서 하고 있어 지금. 얼마나 신나서 하는지 모르겠네. 3334님, 저는 현장에서 도배일합니다. 너무 덥고 습했는데 현장 소장님 찬스로 컵빙수 먹고 싶어요. 아, 먹고 있어요. 봤어요. 네네. 여기 두산건설 현장 소장이 쏜다? 나 그대로 읽었다. 모르겠다. 시원해 보인다. 사진 봤고요.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일하고 가야지 또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죠. 신청곡은 1741님 김윤정님 신청곡으로 할게요.

더운 오후 언니 목소리 들으니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요. 지금 공주 신원사 가는 길이에요. 절도 많이 덥겠지만 이열치열 가서 기도드리면 마음 편안해질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저한테 소식 전해주시면서 노래 신청하셨어요. 들려드릴게요. 쿨의 해변의 여인.

해변의 여인에 이어서 쿵다리 샤바라 클론 노래. 이 노래 예 좋네요. 자 보자. 오늘 시원한 것 시원한 곳에 대해서 여러분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미니로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드림 애니멀스 더 무비 예매권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면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609님 언니 저는 쑥이에요. 설악에 출장 가는 길인데 수상스키 타시는 분들 많이 보이네요. 너무 더운데 저도 물속에 풍덩 빠지고 싶어요 쓰셨고 남승희님이 아 이거 진짜 시원하겠는데 소라동생 반갑습니다. 전 치과 갔다 왔어요. 시원하게 스케일링 했는데 칫솔질 못한다고 꾸중 들었어요. 아유 시원하시겠어요. 전 3부에 금방 다시 올게요. 2부에 예, 아 뭐야.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에 데이트 저 이소라입니다. 2시에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아, 좀 전에는 제가 미리 녹음해놓은 전에 녹음해놨던 로고처럼 쓰는 제 목소리고요. 저는 오늘 생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미 씨 화이팅 화이팅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번 주까지 DJ 하고 있고요. 오늘 시원한 것 시원한 곳 사연 받고 있어요. 문자로 미니로 여러분 사연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소라 씨 목소리가 제일 시원해요 하신 분들도 있고 헬스장이 시원하죠 하신 분들도 있고 8649님 아빠 곰, 애기 곰과 함께 만장굴 왔어요. 와 여기 만장굴 사진이다. 좋다.

4님 젖도 챙겨주셨고 9518님 첫 여자친구랑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 왔어요. 어머나 박수 좀. 야, 첫 여자친구래. 아이고 좋겠다. 잘해주세요. 9518님 김은주님 이름 써주셨다. 여자친구가 운전해주는 차에서 듣는 누님의 2시의 데이트 시원하고 좋네요. 여자친구 기분도 아주 나이스예요. 여자친구 이름 뭐예요? 왜 안 써주셨어요? 써주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불러드릴게요. 얼른 하나 더 보내주세요. 50원 든다. 5598님 신랑이 개인 카페를 10년 넘게 혼자서 하고 있어서 여름휴가를 제대로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제헌절 끼고 가족여행 가요. 10살 딸아이와 함께 계곡 가는데 벌써 설렙니다. 너무나도 고생 많은 우리 신랑 항상 든든한 내 편 사랑해요 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최정연입니다. 오, 이번 주 금요일이 제헌절이죠. 그러면 금토일 가시는 거 같은데요. 최정연님 그리고 남편분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시겠네요. 네, 이렇게 사연도 보내고 이럴 정도면 행복하지 뭐. 안 그러면 너무 힘들면 저 제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땐 라디오도 음악도 뭐 TV 방송도 아무것도 못 듣고 못 보겠더라고요. 또 저는 방송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랬으니까 다 아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다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안 듣고 드러누워만 있었었어요. 우리 2시의 데이트에 사연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은 지금 좀 안 좋은 일 뭐 있고 그렇더라도 우리 힘내서 시간을 좀 보내보아요. 시간이 흘러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0779님 언니 저는 수박화채라는 말만 들으면 위장이 시원해져요. 해볼까? 수박화채. 시원하다. 수박화채. 시원해 시원해. 다들 수박화채에 우유랑 설탕 넣으시나요? 아니면 사이다 넣으시나요? 저는 우유에 설탕 팝니다. 이게 사이다 넣어서 드세요? 우리 빛나 PD? 괜찮아요? 시원해요? 어떤지 모르게 어떻게 만들어야 더 맛있을까? 그것도 한번 알려줘봐 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우리 작가 신청곡 한번 받아봤어요. 우리 유정은 작가가 아까 우리 방송 시작 전에 베리 매닐로우의 코파카바나 듣고 싶다 그랬거든. 근데 좀 전에 뭐 약간 수준 높은 곡 막 다시 신청하고 그러더라. 근데 이 노래 나는 좋은데 베리 매닐로우 노래가 수준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읽기도 어려운 것만 신청하고 베리 매닐로우의 코파카바나 요거 한번 듣자.

베리 매닐로 코파카바나였습니다. 최경문님 노래 마음에 드세요? 선곡 이것이 주모 여기 데킬라 한 사발 주세요. 잘한다. 장수영님 뭔가 휴양지 리조트 야외 레스토랑에서 저녁에 라이브로 불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노래. 네 그래 맞아. 이렇게 휴양지에서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재밌게 오브리 밴드라 그러나? 예. 나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들려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었고 임지연님 뭔가 섬으로 데려가는 노래다. 사방이 뚫린 해변바에서 맥주 한 병 마시고 있는 날씬한 나. 여기 날씬한 나에 밑줄 그었어 우리 작가가. 문정윤님 언니 계속 시원한 거 얘기해서 남편한테 팥빙수 심부름 보냈어요. 노래도 시원시원합니다. 언니 짱. 언니 짱짱. 남편 덥겠다. 갔다 오면은 맛있게 두 분이서 드시고요. 저는 냉동실에 지금 팥빙수 주말에 주문해놨던 거 하나 넣어져 있어요. 그거 이게 타레빙수. 그거 맛있더라고요. 타레빙수 이렇게 맛있더라. 그거 2인분 시켜서 하나는 놔뒀죠. 이따 가서 먹어야 되겠다. 아까 수박 하체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을까 그랬더니 정지원님이 20대 때 호프집에서 알바했는데 수박 하체는 사이다, 우유, 연유 거기에 설탕 살짝만 넣으면 대박이래요. 아 그래요? 저 이렇게까지 막 뭘 넣어서 그냥 수박은 수박만 먹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음도 여기 넣어야 되죠? 시원해야 되니까 그죠? 밍밍하면 맛이 없잖아. 진짜 단 거 다 모아놨네. 여기에 다 그냥 넣어놨군요.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도 해서. 제가 요즘에 안 해본 거 좀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시도 한번 해볼게요. 김서진님 수박에 미숫가루 넣고 꿀 넣어서 먹어보라고. 토요일에 놀면 뭐하니에서 구미식 수박 화채라고 나와서 해먹어봤는데 정말로 맛있대요. 이거. 그래요? 여기 뭐야. 6244님. 언니 전 수박 화채에 막걸리 넣어요. 정말? 아니 막걸리 수박의 달콤함과 막걸리의 구수 텁텁함이 끝내주는 조화를 만든답니다 하셨는데 이건 또 의외의 조합이다. 아니 이건 낮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걸리 화채? 이거 먹나하겠는데 제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겠다. 이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으면 분위기 확 살 것 같은데요. 스위스 어로우의 괜찮아 떠나 그리고 불독 멘션의 데스티니.

한철이 안녕 보고 싶어요. 이한철 씨 불독맨션 데스티니 끝났습니다. 아유 사진도 보내주시고 제가 문자 샵 8000번 그리고 미니로 시원한 것 시원한 곳 시원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부탁드렸거든요. 여러분 신청곡 그리고 이름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부탁드렸고요. 사연 오고 있고요. 여기 아이고 세상에 이 집 양이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몸 웅크리고 자는 사진 언니 받았어요. 언니 저희 집 양이에요. 일주일 전에 입양해서 집사가 되었어요. 생명체를 키운다는 게 벅차고 너무 기뻐요. 빗질하고 나서 뻗어서 자고 있어요. 저희 고양이 어때요? 히힛 하셨는데 히힛 너무 예뻐요. 아이고 예뻐라. 아가 언니가 잘 키워주고 있으니까는 그래 안심이 된다 보니까. 예쁘게 키워주세요. 그리고 2480님은 여기 어디냐 딸기 막걸리 사진 올려줬다. 국내산 서량 딸기를 듬뿍 갈아 넣은 딸기 막걸리. 여기 뭔지는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제품은 시원하다 막걸리 사진. 올리셨고 1511님, 8864님, 2525, 8379, 4392, 5124, 6864님, 1482님, 8597님, 7817님 외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고 계시고요. 여기 김은경님은 미니로 노래 신청하셨거든요. 미니도 제가 다 보고 있죠. 시원한 노래 여기도요. 아일랜드의 지중해 가고 싶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 맛있겠다. 오일 이사님, 만두랑 콩국수, 방울토마토 올린 오이 채 썰어서 올린 콩국수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 보인다. 아, 이런 사진들 제가 보내주세요. 시원한 것, 시원한 곳. 여러분께 사연 보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진짜 시원해지는데요. 샵 8000번. 밖에 계신 분들은 문자 이용해서 2시에 데이트로 사연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요. 미니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내에서 미니 쓰시면 되고요. 아니다. 어, 밖에서도 쓰실 수 있죠. 뭐 미니도. 자, 어, 마유진님 당첨되셨어요. 3부에 마유진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어떤 노래인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 캬, 이거죠. 6864님, 1482님, 오, 코나, 좋아, 좋아.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불렀고요. 이 노래 정말 오래된 노래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대요. 감사합니다. 신청해 주셔서. 언니, 저이 노래 진짜 듣고 싶었는데 고마워요 하면서 김진영 님이 고맙다고 미니로 글을 올려주셨고. 아우, 나 박성훈 님, 부끄럽다. 아니, 이 노래는 두 대의 전설적인 노래인데 우리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아, 뜨거워. 아, 부끄러워, 진짜. 왜 그래요? 자, 오늘 시원한 것, 시원한 곳, 시원한 얘기, 2시의 데이트, 샵 8000번, 문자, 2시의 데이트, 샵 8000번으로 보내시는 거 알죠? 보내시면 되고요. 여기 시원한 살얼음 냉모밀에 메밀만두 사진 제가 받았거든요. 2742님, 오늘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빠 첫 끼예요.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다 먹었어요 하셨던데. 사진 좋네요. 네. 아니, 그냥 풍경보다 더 아름답다. 정말. 냉모밀 김가루 이렇게 뿌려져 있고, 살얼음이 쫙 깔려 있고, 그 위에는 만두 찐거 있거든요. 아우, 맛있겠다. 살얼음 요거 먹다가 만두 딱 먹으려고 그러면 이 실인 건가요? 그러면 나이 든 건가요? 에이, 맛있겠다. 자, 문자 샵 8000번. 미니, 무료. 저희가 추첨으로 시원한 커피도 보내드립니다. 광고.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아, 보자. 2009님. 소라 언니, 여기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강원도 장교리 해변입니다. 어때요? 사진 보니 시원하시죠?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세요 하시며 장교리 해변 사진 올려주셨는데, 이야, 정말 여행책 있잖아요. 그런데 올려놓을 법한 그런 시원한 하늘에 구름 몇 점 떠 있고 저 청량한 색깔의 바다 보세요. 저 해변 모래 색깔 보세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해요. 저 지금. 여기 상암동 하늘도 예뻐요. 구름 뭉게뭉게 떠 있고요. 이 시원한 실내에서 보니까 진짜 좋네요. 저 바깥이면 이 정도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요. 네. 송효정님이 학교 다닐 때 언니 라디오 많이 들었는데 추억 돋네요. 참고로 저는 40대 중반 소녀. 양양에서 독채 펜션 운영 중인데 청소하고 세탁하다가 중간에 쉬면서 마시는 정말 시원하고 꿀맛입니다요. 4부까지 언니랑 함께해야지 하셨네요. 이제 40대인데 언니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DJ 요즘에 많이 없죠? 저 언니예요. 언니예요. 6806님. 하동에 워크숍 갔다가 오는 길에 이름 모를 계곡이 보여서 땡볕이지만 발만 시원하게 담궈봤어요 하시며 시원한 사진 보내주셨어요. 몇 분 있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저 앞에 두 분은 날씬하시고 이쪽 앞쪽에 두 분은 어째 좀 통통하시다. 아닌가? 원래 사진이 앞쪽 건 좀 크게 나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요. 과일 이렇게 놓여져 있고 시원해 보이고요. 9968님. 소라 언니 오늘 진짜 너무 더워요. 시원한 바닷가에서 풍덩풍덩 헤엄치고 싶어요. 어제 바다 근처는 갔는데 물속에는 못 들어갔어요. 아까비 어제 사진 함께 보냅니다. 오, 이거 뭐야? 케이블카 사진 찍어주셨는데요. 시원하다. 여기도 하늘 아름답고 산도 너무 예쁘고 물도 뭐 참, 아이고 세상에 우리나라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곳곳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니까 저는 뭐 안 가도 가본 것 같아요. 정말. 현주님 8597번 현주님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생각나세요? 코코모 들려드릴까요?

시원하다, 시원해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였습니다. 전국이 폭염특보예요. 지도가 새빨갛게 표시되어 있지만 우린 이렇게 시원한 노래를 들으면서 시원한 얘기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힘드실 텐데 얘기라도 시원하게 하면서 마음 달래려고 제가 오늘 여기 오늘도 생방송으로 나와 있죠. 전 생방송이 좋아요. 바로 여러분 곁에 지금 시간에 같이 있고 싶어요. 2178님, 올여름 휴가도 없이 일해야 하는데 지인이 빠른 휴가 떠났다며 자랑 문자 보내왔네요. 아, 진짜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요. 아, 사연 읽어주심 녹음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사연 안 나와서 다시 장거리 출발합니다. 아이고, 2178님, 다시 듣기 아시죠? 다시 듣기 하셔서 녹음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다음에는 신청곡도 하나 적어주세요. 이름도 적어주시고요. 제가 친근하게 이름으로 불러드릴게요. 정아영님이 언니 언니 저도 언니 불러보고 싶었어요. 잘하셨어요. 언니 여기 있어요. 조성현님은 나도 언니라고 부르고 싶다. 하지만 75세 할머니니까 안 되겠죠? 아유 무슨 제가 언니라고 불러드릴게요. 언니 뭐 하세요 지금? 뭐 시원한 거 좀 드시고 그러셔야죠. 심심하게 계시면 안 돼요. 자기가 좀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드세요. 2시에 데이트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상순 DJ 라디오 들으시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들으시고 계속 틀어놓고 계시면 즐거운 노래, 재밌는 사연들이 항상 함께하죠. 아, 여기 어제 끝부분에 와서 제가 못 읽어드리고 가가지고요. 요 사연 좀 꼭 내일 내가 얘기할 수 있게 좀 준비해놔 주세요. 우리 작가들한테 부탁드렸었거든요. 1983님, 이름 적어주시지. 나는 경비하고 있는데요. 소라심 변함이 없네요. 사랑하는 아내 건강하기를 빌며. 이렇게 쓰시면서 사연 보내셨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 안에 이렇게 실내에 아무래도 앉아 계시잖아요. 경비하시면은 모르겠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마음 보여드렸어요. 제가 특별히 오늘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두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달콤한 노래 들려드릴게요. 조정석 아로하.

조정석 씨가 부른 아로하였습니다. 리메이크한 노래였고요. 저는 이소라입니다. 우리 안영미 씨 잠시 출산 휴가 가셨어요. 전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DJ 하고 있고요. 9987님 좀 전에 사우나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시원하게 들린다. 그렇죠? 땀 쫙 빼면 시원하잖아요. 거기서 맛있는 거 좀 먹고. 6084님 50대 후반 여성 택배기사입니다. 엄청 더워요. 아셨네.

간단하게 보내고 또 일 가셨나 보다. 그죠? 잠시 문자 보내시면서 약간 그때는 또 마음 좀 놓이죠? 아닐래나? 어? 내 문자 나오나? 이러면서 약간 마음이 또 약간 그러실래나? 제가 힘내시라고, 예, 오늘 이거 방송 들으시면서 힘내시라고 이름 한번 불러드렸고요. 야, 이름이 아니라 번호. 다음에는 이름 적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일 잘 마치시고요. 그리고 홍원주 님이 기프티콘 왔대요. 시원하게 잘 마실게요. 언니 최고 하셨던데. 에이, 저희가 감사하죠. 맛있게 드세요. 보자, 여기에 1767님. 도보로 출근하는 중에 너무 더워서 잠시 마트 들어왔어요.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것 같아요. 바다, 계곡이 부럽지 않습니다. 어, 마트에는 뭐 파는 것도 많고 시원하고 딱이다. 9631님, 소라언니 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 꼬박 열 보초서고 아침 되어 친정에 맡기고 출근했다가 이제 퇴근하고 다시 육아 출근해요. 아이고 아이고. 탁 트인 바다 가서 소리치고 싶은 워킹맘이에요. 그쵸. 아유, 제가 엄마가 안 돼봐서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쉬어야 될 텐데 엄마들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 텐데 어떡하죠? 9631님 2시의 데이트에 또 FM4U에 살짝 기대서 노래 들으시면서 마음도 좀 푸시고 그러면서 일도 하시고 아이도 돌보고 그래야죠 뭐. 그래야지. 떠나고 싶다고 또 다 떠날 수도 없잖아요. 2시간 머무는 동안 마음이라도 시원해지시길 바랍니다. 5162님, 개인전이 3주도 안 남아서 열심히 작업 중인데 붓질 한 번에 땀 한 방울 흐르는 듯 덥네요. 에어컨, 선풍기,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무장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언니 덕분에 텐션 좀 오르고 있어요. 감사해요. 전 황혜영입니다. 이름도 적어주시고, 에그, 고맙습니다. 어, 힘내시고요. 그림 잘 그리시고요. 우리 노래 하나, 뭐 하나 더, 아, 수박하채? 요거? 어, 8864님이 저 아까 사장님이 수박하채 재료 사러 갔다고 보낸 사람입니다. 즉석해서 화채 말아먹고 있어요. 인증샷 쓰셨네요. 여기 그 남자분, 사장님이세요? 얼굴 반쪽 나왔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이거 보내신 분이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시원하게 드세요. 네. 2461님, 언니 만화 좋아하세요? 저는 만화 가게에서 잠시 시간 보내는 중이에요. 요즘은 다락방 같은 공간에서 혼자 쉬는 거 너무 좋아요. 만화 가게도 진짜 에어컨 빵빵하고 시원해요. 만화 가게 좋다. 저 만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저희 집 방 하나가 다 만화인데. 김윤정님. 우리 좀 추워지게 눈 노래 들을까요? 하시며 정승환의 눈사람 신청하셨어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Big Mountain, Baby, I Love Your Way 들었습니다. 저는 이소라입니다. 여주연님이 노래 좋아요 하셨고요. 정미광님이 어머어머어머 이 노래는 학창시절 카세트테이프에 무한반복해서 듣던 노래인데 제목도 몰라요. 리어카에서 팝송 모음집이었거든요 하면서 이 노래 들어서 너무 좋다고 메시지 올려주셨고, 이 노래는요 대구에 4707번 쓰시는 김준환님이 5시에 임플란트 하는데 너무 무섭다고 하시면서 이 노래 좀 들려주면 힘날 것 같다고 하셔서 노래도 좋고 들려드렸죠. 빅마운틴 Baby I Love Your Way 들려드렸어요. 저도 했어요. 왼쪽 다 하는데 몇 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은 아주 깨끗해졌고요. 튼튼해졌고 이제 오른쪽 남았어요. 요즘에는 왼쪽으로 음식 먹고 있어요. 소리가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약간 그 마취 주사 좀 맞고 뭐 그게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거 조금 참으면 금방 예쁘고 깨끗하고 하얀 예 그런 이 가지실 수 있어요. 음식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미래를 보자고요. 오늘 가셔서 잘하세요. 정영님 안녕하세요 누나. 라디오에서 누나 목소리 듣는데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 들어요. 음도 듣던 꽃돌입니다. 아유, 하이파이브 누나랑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정영님 고마워요. 안 잊고 사연 보내줬구나. 아유 고마워라.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결혼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웠어요. 누나 아직 결혼 안 했지. 혼자 있구나. 잘하셨어요. 해야죠. 할 건 해야죠. 네. 선혜숙님. 소라 언니. 사실 언니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언니를 잘 모르지만 두 대에서 언니 목소리 들으니 따뜻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일 찾아오게 돼요. 저 잘하고 있나 봐요. 제 목표예요. 여러분한테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드리는 것. 네, 잘해드리는 것. 그거요. DJ 하면서. 여기에

소라 씨, 나는 소라 씨보다 나이 8살 많은 언니입니다. 다른 방송 듣다가 이소라 씨 나온다는 말 듣고 채널 바꿨어요. 너무 반가워요 하셨는데. 아이고, 뭐 듣다가 다른 걸로 그쪽 서운하겠다. 그쪽 DJ. 그쪽도 들어 주시고 여기도 들어 주시고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네. 저는 뭐딱 욕심만 DJ 아니에요. 하지만 저 잊으시면 안 돼요. 4568님. 예. 새싹 회원. 지금 문자 보내주셨고, 그리고 저는 이번 주까지 잠시 DJ이기 때문에 안영미 씨 오시면은 안영미 씨한테도 화이팅 해주셔야 돼요. 우리 영미 씨몸잘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셔야죠. 1316님, 시원한 바다 생각하니 바비킴 고래의 꿈이 듣고 싶습니다. 혹시 신청곡 가능할까요? 더울 때는 동치미 국수가 최고죠. 예전엔 남양주에 김치말이 동치미 국수 먹으러 진짜 자주 갔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15년 전쯤 자주 갔었는데 하시며 바비킴의 고래의 꿈 신청하셨어요.

Crying Not, 밤이 깊었네 였습니다. 이수미님, 소라 언니야, 이 노래 제 신청곡 맞죠? 와, 처음이다요. 제 신청곡 눈물 난다요. 처음이세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저 예전에 그러니까 DJ 할 때 언젠가는 제가 방송하는 그 프로그램 음악도시 같은 경우에 모든 분들 이름 다 불러드리고 모든 분들의 신청곡 다 들려드리는 게 제 목표였는데 글쎄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 마음은 늘 그랬었어요. 이수미님 당첨되셨고요.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여름밤 모기에게 헌혈하며 시원한 맥주 마시며 긴긴 여름밤을 즐기는 거 시원한 여름밤 기대해요 하시며 아까 신청하셨었거든요. 오늘 시원한

0: 것, 시원한 곳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받고 미니로도 사연 받고 그랬거든요. 시원하게 얘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연 막 보내주셔서 오늘도 저 심심치 않게 DJ 두 시간 동안 열심히 잘했어요. 고마워요. 네. 6494님, 강아지 사진 제가 봤죠. 강아지 털이 많이 길어서 시원하게 미용하고 왔어요. 시원해 보이죠? 아니, 미용한 상태인가? 아, 그래서! 아가! 털 하나도 없어졌네! 아,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털 있는 거. 이렇게 털복숭이였던 우리 애기가, 하얀 애기가 지금 혀, 코로 엘롱 하고 있는데 털 하나도 없다. 춥겠다. 뭐 입혀야겠어요. 아유, 예뻐라. 우리 강아지 이름도 적어주시지. 예쁘다, 예쁘다. 3292님, 소라 언니, 거실에 대나무 자리 깔았어요. 담양 가서 사왔는데 거실 온도가 쑥 내려간 느낌이에요. 은은한 대나무 향도 좋네요. 시원합니다. 아니, 대나무 돗자리 까니까 그 앞에 선풍기 보이는데 선풍기 바람도 뭐 에어컨 바람 못지않게 시원하게 사진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시원하겠다. 그렇지. 앉으면은 이게 땀 촉촉하게 배는 것보다 돗자리 딱 깔고 있으면은, 좋잖아요. 매끈매끈해가지고. 시원하다. 4105님, 소라님, 17년 전에 부산 가는 비행기 안에서 뵀어요? 오! 그때 제 아들 보고 귀엽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던지 늘 자랑하고 다녔었는데 그 녀석이 벌써 고1이네요. 라디오에서 오랜만에 소라님 목소리 들으니 반갑고 그때도 생각나요. 하트 3개 챙겨주시고. 4105님,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컸어요 아이가. 야, 이게 일일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인사하고 웃는 모습 보였던 것이 이렇게 나중에 또 사연으로 돌아오네요. 아이고 좋다. 윤은정님, 안녕하세요 소라 언니. 저는 올해 50대인데 회사에 취직했어요. 저 58세인데 저보다 약간 나이 어리신 50대군요. 종일 컴퓨터랑 씨름하는 중에 언니의 밝은 목소리 들리니 너무너무 좋아요. 아유,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함께 해주셔서. 자, 밝은 목소리로 그러면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광고.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지우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2시의 데이트 잠시 DJ 이소라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 여러분 제가 소개할게요. 오뚜기 카레, 아, 또 깔리는구나.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IS 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아이, 시원한 광고 좋다. 아까 제가 드림 애니멀스 더 무비 영화 예매권 10분 드리기로 했죠. 이름 불러드릴게요 했죠. 성영후, 이유준, 선민경, 김선왕, 박소은, 박민정, 이희영님, 정영복님, 최연희님, 장수영님께 한 분당 두 장씩 보내드릴게요. 다가올 여름방학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자, 오늘 이제 상순 DJ와 함께 하세요. 저희 방송은 이만 마쳐야죠. 윤상의 이사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곡 윤상의 이사, 상순 DJ 방으로 이사하세요. 예, 들려드리면서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요.

0: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동락당. 옥산서원 바로 옆 계곡가에 자리한 고택인데요. 집 앞으로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요. 주변으로는 거대한 고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 홀로 즐기는 집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동락당은 담장 너머 계곡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돌담에 작은 나무살로 된 창을 내놓았는데요. 대청마루에 앉으면 그 창 너머로 흐르는 물소리와 바람이 그대로 스며듭니다. 뒤편으로 걸음을 옮기면 바위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정자가 나오는데요. 발밑으로 흐르는 계곡을 바라보다 보면 거기서 한참을 머물고 싶어진다고 하네요. 마치 풍경을 담아두기 위해 지은 집 같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시원하고 기분 좋은 노래.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좀 이 노래가 좀 뭔가 시원함을 느끼셨나요? The Blackbirds의 Walking in Rhythm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74년도에 나온 곡이에요. 저랑 나이가 똑같네요. 아주 이렇게 walking in rhythm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걸어보자라는 이런 얘기인데 오늘 이렇게 더운 날에 뭘 이렇게 걷냐라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기분 좋고 신나는 음악 들으면 조금 좀 덥더라도 이렇게 물론 차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버스에서 회사에서 또 시원하게 듣는 맛도 있지만 오히려 더울수록 조금 이렇게 힘내서 좀 힘차게 걷기도 하고 너무 덥다고 막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힘차게 좀 이렇게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신나는 노래, 시원한 노래로 우리 완벽한 하루 오늘 월요일 바쁘신 월요일 첫 곡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0070 쓰시는 분이 와 월요일이다. 문자 보내달라고 하기 전에 출첵하셨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어요. 0830 쓰시는 분은 안녕하세요. 오늘 친정에 반찬 받으러 다녀왔어요. 오가는 길에 차 안에서 완벽한 하루를 무한 반복드리며 운전했어요. 너무 힐링이었습니다. 오 완벽한 하루를 어떻게 무한 반복을 하셨죠? 이렇게 다시 듣기를 들으신 건가? 어쨌든 그래요. 아직도 2시간 생방으로 들으면 더 오늘 기분이 좋고요. 좋은 노래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좋은 노래 시원하게 들으시면서

0: 이 더운 날씨 더위를 조금 같이 이겨보죠. 완벽한 하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울진군 등 경상북도 지역에 지금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야외활동 자제해 주시고 틈틈이 물을 충분히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더워요. 여러분들 더울 때 물 많이 드시고 시원한 물 밖에서 계신 분들 많이 물 많이 드시고 틈틈이 쉬셔야 됩니다. 그늘에서 좀 쉬시고 참 힘드시겠지만 수분 많이 섭취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저도 완벽한 하루 MBC 오기 전에 강아지들 산책을 시키러 갔다 왔는데 정말 덥긴 덥더라고요. 여러분들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3일제약, 백조싱크, 유성물산교역, 브람싸머이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그레이논, 제주항공, IBK 기업은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과 함께합니다.
1: 티켓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6: 상큼함이 필요할 때
7: 와인 비니거,
6: 굿!
8: 레드 와인 비니거,
9: 베럴!
10: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11: 베르디!
12: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13: 굿!
12: 베럴!
13: 베르디!
10: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5: 카사베르디!
2: 발효식초 광고.
14: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5: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14: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5: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우주의 피에 어떻게 하지 들으셨습니다. 아주 편안한 곡입니다. 1088 쓰시는 분이 와 엄청 덥네요. 에어컨 틀고 완화 듣기 야르라고 하셨어요. 아 더워요. 맞아요. 이렇게 더울 때 참 실내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죠. 에어컨 틀고 이렇게 실내 편안하게 뭐 편안하진 않겠 않아도 일하시느라 뭐 편안하진 않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쉬시는 분들 괜찮지만 와 밖에 야외에 계신 분들 정말 물 많이 드시고 계속 휴식 취하셔야 됩니다. 조아영님 라디오 어플 처음 깔아봤어요. 자주 놀러 올게요라고 우리 미니를 처음 까셨군요. 그래요. 아주 미니는 또 그 안에서 이 미니 어플을 쓰시는 분들끼리 또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눠서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저도 볼 때도 재밌고 조아영님 여기서 또 좋은 노래 나오면은 하트 누르는 또 기능이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하트를 누르면은 우리도 참고하고 조아영님도 나중에 이렇게 참고해서 플레이리스트도 만들고 좋습니다. 임소희님 순디 안녕하세요. 타방송과 남다른 늘 새롭고 짜릿한 선곡으로 짜릿한가요? 정통 라디오의 명백을 이어가는 완화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통 라디오. 라디오는 사실은 이제 좋은 음악, 익숙하고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이 나오는 것도 매력이지만 또 새로운 음악, 이렇게 임소희님의 표현처럼 짜릿한 그런 음악들. 갑자기 이건 무슨 음악이지라고 생각해서 막 라디오에 이제 선곡표를 찾아보고 이런 또 재미가 있죠. 저도 이제 라디오를 틈틈이 들으면서 타 방송 뭐 이렇게 다른 프로에서 좋은 노래가 나오면 그걸 또 참고해서 완벽한 하루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과 한번 듣고 싶어서 노래를 가져올 때도 많아요. 계속해서 짜릿하고 늘 새롭고 짜릿한 선곡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020 쓰시는 분이 살까 말까 100만 번 고민했는데 청라이브에서 효리 언니 파란 모자 쓴 거 보고 반해서 구매 완료했습니다. 이 완벽한 하루 굿즈가 15일까지 주문을 받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사전 주문을 받습니다. 이게 굿즈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시 팔기가 힘들어요. 15일까지 이상순 라디오 굿즈로 검색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완하 굿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완벽한 하루에 SNS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또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셔서 굿즈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정판이에요. 15일까지만 주문을 받습니다. 한정판 완하 굿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우리 강산의 이 노래, 강산의 노래는 참 강산의 형님 노래는 많이 이것저것 들었는데 왠지 이 노래는 되게 오랜만에 듣는 느낌이네요. 강산의 노래입니다. 예럴랄라.

강산하의 예럴랄라 들으셨습니다. 아주 이 곡도 시원하네요. 아, 여름에는 이런 노래 듣는 게 참 제일 좋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강산하 씨가 부르는 이 그 노래도 뭔가 굉장히 시원하고 시원하게 부르시잖아요. 음악도 이 블루스 음악, 락앤롤 음악 아주 시원한 음악 잘 들었습니다. 강산하의 예럴랄라. 0605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당진에서 애견 미용실 운영하는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귀여운 강아지들과 함께 있어요. 지금은 루이라는 강지야 함께하고 있어요. 아, 희경 씨 또 애견 미용실에서 요즘에 또 이제 여름이 되면은 좀 털이 많은 강아지들은 좀 이렇게 짧게 잘라주면은 미용을 해주시키면 좀 뭔가 시원해 보이죠. 뭐 그게 얼마나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들은 이제 아내가 직접 미용을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짧게만 깎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는 처음에는 저도 좀 깜짝 놀라고 강아지들도 불만이 많은 느낌이었는데 미용실에 맡기면 편해요. 우리 미용실에 딱 맡겨서 좀 털 좀 이렇게 긴 강아지들은 시원하게 여름에 외모는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강아지가 시원한 게 더 좋죠. 8145 쓰시는 분, 한 달 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여전한 순디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요. 더운 이태리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선선하네요. 이 행복한 기분 그대로 집 가는 길에 듣고 싶어요 라고. 아, 신혼여행 갔다 오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이태리, 나 요즘 유럽은 정말 너무 덥다고. 게다가 또 프랑스 같은 데서는 에어컨을 달지 못하게 해가지고 너무 덥다고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은 어디 들어가면 조금 시원하긴 해서 좀 다행이에요. 네. 전혜정님, 저도 소통하고 싶어서 처음 가입했어요. 순디가 제일 저한테 잘 맞네요. 아, 전혜정님 감사합니다. 미니까 하셨군요. 음악 선곡이 놀라워요. 처음 듣는데 제 취향도 있고 다양한 취향이 있는데 노래가 하나같이 다 좋아요. 어쩜 굿! 오래오래 하셔야 합니다. 라고. 아, 전혜정님하고 아주 취향이 맞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잘 찾으셨군요. 자, 하임의 Now I'm in it 듣고 2부의 취향의 공유라는 코너가 있어요. 전혜정님 이 취향의 공유 코너에 또 좋은 취향, 취향이 좀 잘 맞는지 한번 또 보시고 좋은 취향곡 또 한번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곡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제이콥 콜리어의 You and I입니다. 천재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영국 뮤지션이죠. 모든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독특한 화성을 즐겨 쓰는 아티스트인데요. 관객들과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공연 영상으로도 꾸준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You and I는 스티비 원더가 72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제이콥 콜리어가 자신의 데뷔 앨범 In My Room에서 이 곡을 커버했는데요. 데뷔 앨범을 만들 때 하모나이저라는 악기도 직접 개발했습니다.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샘플링해서 여러 개의 화음을 쌓아 올리는 장치인데요. 그의 음악을 들어보면 화음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제이콥 콜리어의 You and I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제이콥 콜리어의 You and I였습니다. 아주 뭐 원래 제이콥 콜리어 저는 처음 기억한 게 어떤 기억이냐면은 너튜브에서 제이콥 콜리어가 정말 여러 개 화면에 자기 얼굴을 쫙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화음을 쌓는 그거를 처음에 봐서 아 이런 되게 어릴 때였어요. 제이콥 콜리어가.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너튜브 동영상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근데 야 정말 이 곡도 들으면서 정말 서커스를 하는구나. 정말 너무했다. 음악하는 사람들 지금 음악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제이콥 콜리어의 UNR을 들었으면은 중간쯤에 한 번쯤 한숨을 쉬는 구간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이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텐데 참 대단한 뮤지션입니다. 예. 이 In My Room이라는 그 데뷔 앨범이 1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또 10주년 기념 앨범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다르게 마스터링도 하고 다른 버전의 그전과는 좀 다른 버전의 음악들을 조금씩 더 추가해서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듣게 됐는데 정말 그 앨범에 잊혀진 대단한 곡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제이콥 콜리어의 데뷔 앨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3126 쓰시는 분이 노래 듣는데 크리스마스가 생각나서 설레이네요. 기분 좋은 노래예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9629 쓰시는 분은 들끓던 체온을 차분하게 식혀주는 노래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이콥 콜리어의 뭐 이런 화음도 좋지만 역시 스티비 원더의 UNI 너무 좋은 곡이죠. 김성희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제 취향곡은 솜버의 Back to Friends입니다. 저 멀리에서 들려도 발걸음을 딱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는 노래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그러는 걸까 궁금하게 만드는 가수 있잖아요. 완화 식구들도 함께 들어봐요 라고 하시면서 이 곡 솜버의 Back to Friends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희 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썸버의 Back to Friends 들으셨고요. 그 뒤로 아주 신나는 곡이죠. 유나의 오르트구름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김성희 님께 상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오늘은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4828 쓰시는 분이 순디 초딩 딸이 월요병 걸렸다면서 빨리 데리러 와달라고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귀엽네요. 그래도 완화 덕에 둠칫둠칫 기분도 좋네요. 아 초딩이 벌써부터 이제 월요병이 걸리면 아 근데 생각해보면 초딩 때는 월요병뿐만이 아니라 그냥 학교 아침에 학교병이 학교 가기 싫은 병 걸리지 않습니까? 너무 정말 매일매일이 고통이었던 저는 기억이 드는데 아 이렇게 또 월요병이란 또 단어를 또 알아가지고 또 아 참 그래요. 빨리 가서 달려가서 딸 데리고 제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아이스크림으로 조금 월요병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요. 2140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순디. 저는 순디의 수줍은 문자 타령 좋아하는데요. 오늘 문자 많이 왔나요? 날씨가 참 덥네요 라고 하시면서 또 가로를 또 열고 저 굿즈 많이 하거든요. 아, 티셔츠랑 모자 샀어요 이라고 또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아, 문자 타령 제가 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문자 타령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티셔츠랑 모자 굿즈 또 사신 우리 2140 쓰시는 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많은 분들에게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0237 쓰시는 분 타방송 채널 듣다가 4시가 되면 꼭 상수님 라디오 들으러 오는데 진행이랑 선곡이 진짜 좋아요. 음악 설명해 주시는 것도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항상 잘

0: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4시가 되면 오시지 마시고 요즘에 아세요? 2시에 이렇게 안영미 DJ 대타로 스페셜 DJ로 지금 이소라 씨가 또 와서 그 진행을 하고 계세요. 너무 좋습니다. 선곡도 그 시간에 선곡도 너무 좋고 너무 즐거워요. 라디오 듣기가 요즘에 안영미 DJ가 지금 출산을 하셔가지고 이소라 씨가 오셨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안영미 DJ가 또 오면 또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거든요. 2시에 데이트. 그 전에 뭐 MBC FM4U에 좋은 프로그램 많은데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의 첫 공식 굿즈가 나왔습니다. 검색창에 완화 굿즈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7월 15일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흰색 회색 티셔츠와 파란색 회색 모자 그리고 흰 양말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985 쓰시는 분이 순디 진짜 문자 타령을 불러보세요. 그런 문자가 넘쳐날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 안 할래요. 저는 그냥 바쁘신데 무슨 문자예요. 문자 보내지 마세요. 예? 바쁘시겠는데 손가락도 움직이실 텐데 더워가지고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라디오도 끄세요. 농담입니다. 끄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더운데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그러셔도 됩니다. 듣기만 하셔도 너무 감사드려요. 1433 쓰시는 분,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맞나요? 제주댁 남편분 목소리 정말 부드럽고 편안하게 들리네요. 아, 제주댁 그래요. 서울에 온 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분 1433 쓰시는 분, 그분이 이분인가요? 2081 쓰시는 분이 때마침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요. 핑클의 영원한 사랑. 이 곡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조선시대에 누에치기를 장려하기 위해 뽕나무를 심고 잠실을 두었는데요. 한자로 누에잠, 집실이라 잠실입니다. 이처럼 누에잠을 쓰는 낱말이 또 있는데요. 잠식하다, 잠식되다 할 때 잠식입니다. 산업 전반에 외래 용어가 남발되어 우리말, 우리 용어가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는 말에서 잠식은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점차 조금씩 침략해 먹어들어감을 뜻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 뭐 이 곡 많이 아시죠? My Girl. 근데 조금 뭔가 낯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원래는 이제 Temptations의 곡인데 이 곡을 The Mamas and the Papas가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아주 조금 달라요. 근데 분위기가 원래 원곡의 분위기를 많이 해치지 않는 굉장히 잘된 리메이크라고 생각이 드네요. The Mamas and the Papas의 My Girl 3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3773 쓰시는 분이 상수님 좋아해요 라고 문자 쓰다가 좌회전 못했어요. 아니 왜 말을 안 들으세요? 문자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절대 문자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좋아요. 차별화된 선곡과 힐링 보이스 항상 듣는 애청자입니다. 효림도 좋아해요. 나마스테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운전하면서 문자 쓰면은 좀 안 좋죠. 어디 서 있을 때 서 있을 때 신호에 걸려서 쓰다가 놓쳐버렸군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9045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청개구리입니다. 상순 씨가 문자 안 해도 된다 해서 문자 넣어요. 딱히 할 말은 없어요. 항상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참 청개구리들이 아주 많으시네. 이렇게 덥고 일하고 바쁘고 그런데 문자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샵 8000번으로 하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빙그레, 베스트 슬립,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노무법인 폐,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가마치 통닭,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시원한 곡 두 곡 들으셨습니다. 검정 치마의 좋아해줘, 그리고 권진아 위드 박문치의 너. 야, 아주 두 곡 다 아주 이런 날씨에 들으면 참 시원하네요. 0802 쓰시는 분이, 남들 퇴근할 때 출근하는 필태 강사입니다. 항상 출근길에 잘 듣고 있어요. 문자하지 말라니 더 하고 싶네요. 라고. 아니 문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바쁘시고 월요일날 계속 바쁘시고 뭐 할 일도 많으셔서 문자를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오늘은 그렇게 문자가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래요. 남들 퇴근할 때 출근하는 우리 필라테스 강사하시는 우리 0802 쓰시는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들어주셔서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출근하면서 또 이렇게 출근, 남들 퇴근할 때 출근해서 퇴근하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운동 시켜주시고 몸 건강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4164 쓰시는 분. 순디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프로그램 없어질까 봐 문자 보냅니다. 아니 보통 퇴근길에 듣는데 7, 8월은 바쁜 시즌이라 사무실에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기만 하고 그러면은 정말 없어집니다. 아셨죠? 문자가 이렇게 많이 안 오면은 MBC에서 이렇게 문자가 오는 프로그램이 있나? 그러면서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것만 알아두시고 월요일에 지금 바쁘신 분들 문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들으면 참 좋은 노래를 우리 박영선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도 한번 들어야겠다 했는데 박영선님 덕분에 이 곡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토토의 아프리카.

토토의 아프리카 들으셨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역시 뭐 여름이 아니래도 듣기 좋지만 여름에 들으면 왠지 아프리카보다는 우리가 좀 시원하겠지라는 어떤 위안을 받는 그런 곡입니다. 3628 쓰시는 분이 안 돼요. 순디 절대 지켜. 소소잼 라디오는 여기뿐이라고요. 제가 문자 많이 쓸게요. 라고 하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문자가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청취율이 오르는 거예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은 완벽한 하루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아님 한 번을 안 읽어주시면 끊임없이 보내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김주아님. 아 이렇게 끊임없이 보내주는 김주아님께는 제가 커피 드립백 세트 하나 보내드릴게요. 7809 쓰시는 분 그냥 문자 보내달라고 하세요. 자존심이 밥 먹어줍니까? 너무 웃겨요.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이제 제발 좀 문자 많이 받고 싶습니다. 남들은 막 천 개씩 받고 막 몇 개씩 받는데 우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 정말. 아 그래도 우리에겐 상순 퀴즈가 있으니까. 자 데빈 캠벨도 지금 상순 퀴즈 풀 준비하고 있어요. I'm ready 들려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42년 오늘 7월 13일은 미국의 배우 해리슨 포드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스타워즈, 블레이드 러너, 인디애나 존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영화 에어포스 1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에어포스 2는 미국 부통령이 탄 비행기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미국 대통령 갈 때만 옆에 같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부통령도 에어포스 1 타고, 그럼 부통령 너는 에어포스 2 타고 와라. 이렇게. 이런 중요한 이런 일을 너무 단순하게 에어포스 1은 대통령, 2는 부통령, 3는 뭐예요? 3는 국회의장 이렇게 겁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너무 뻔하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뻔하잖아. 에어포스 2다. 부통령이 탄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어디 탔을까? 에어포스 1 어디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에어포스 1 대통령 타고 부통령은 그냥 퍼스트 클래스 태워드려야죠. 그냥 퍼스트 클래스로 태워드립니다. 부통령의 어떤 비행기는 따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그래서 X, 오늘 월요일이지만 X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에어포스 2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죠. 에어포스 2는 미국 부통령이 탄 비행기를 뜻한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마이클 부블레의 Comply With Me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에어포스 2는 미국 부통령이 탄 비행기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부통령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X라고 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한 비행기에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비행기가 격추가 되면 둘 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따로 타긴 따로 타야 되는 건데 대통령, 부통령한테도 비행기를 주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X로 생각하고요. 김효정님은 X, 순디 생각과 제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정님. 공재원님은 X, 미국 대통령 정도면 장거리용, 단거리용 비행기가 따로 있겠지요. 장거리가 에어포스 1, 단거리는 에어포스 2. 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단거리, 그래요? 조금 작은 비행기로 에어버스 2로, 비행기 크기로,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서경희님, 정답 5. 회사도 넘버원, 넘버2 있잖아요. 시원하게, 쉽게 가시죠. 그래요. 좀 쉽게 가면은 에어버스 1, 에어버스 2, 에어버스 3, 에어버스 4, 에어버스 5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김선아님, 정답 5. 28년 차 공군 남편을 둔 결혼 16년 차 아내예요. 느낌대로 찍어봅니다. 아니, 28년 차 공군 남편을 둔 결혼 16년 차 아내인데 왜 느낌대로 찍어요? 남편한테 빨리 물어보고 찍지. 쓰시지. 정말. 어쨌든 오늘 상승 퀴즈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오네요. 에어포스 2 있네요.

아, 에어퍼스트는 미국 부통령이 탄 비행기를 뜻하는 게 맞습니다. 부통령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기종과 상관없이 이 호출부호가 사용되는데요. 에어퍼스트는 특정 비행기 자체 이름이 아니라 관제탑과 교신할 때 사용하는 호출부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는 에어퍼스 1, 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는 에어퍼스 2, 그리고 참고로 에어퍼스 3는 국무장관이 탑승한 비행기를 지칭합니다. 오. 어쨌든 타기만 하면은 그게 이름이 그렇게 딱 되는 거군요. 아, 탑승하는 순간. 근데 대통령은 에어포스 1이 있는 거고, 에어포스 2라는 거는 부통령이 어디 그냥 장거리 비행기 할때 어디 딱 타면은 거기 그때부터 에어포스 2가 되는 거군요. 아, 아이, 몰랐습니다 그건. 아, 그러니까 에어포스 2라는 비행기는 없고 부통령이 어느 비행기를 타면은 그게 에어포스 2가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또 틀려버렸네요. 그래요. 좀 이렇게 맥이 빠지네요. 에어포스트가 정말 이렇게 에어포스트라는 걸 이렇게 부른다는 건 몰랐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답 맞추신 분들, 오늘 정답은 5고요. 맞추신 분들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박현진 님이 이 곡을 신청을, 이 곡을 왜 갑자기 신청해 주셨죠? 이제 상순 퀴즈 끝나면은 노래 몇곡 듣고 이제 끝나는, 퇴근하는 건가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퇴근하는 거죠. 그래요. 스텔라장의 노래입니다. 집에 가자.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에 이어서 박성남님이 신청해 주신 존 트라볼타 그리고 올리비안 뉴튼 존의 Summer Nights 들으셨습니다. 아, 이것도 참 시원하네요. 이 Summer Nights 이 곡도 여름에 듣기 아주 좋은 곡입니다. 요즘에 좀 밤에는 또 열대야라 밤에도 더운데 참 뭔가 시원한 느낌이에요. 이 노래는 3256 쓰시는 분이 순디 말 잘 들으려고 빨간 불에 문자 보내요. 아 그러셔야죠. 멈춰서 운전하면서 문자 보내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저 오늘부터 효청이 하려고요. DJ한테 효도하는 청취자 효청이

0: 그래요. 효청이 326 쓰신 분 감사드립니다.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8423 쓰시는 분, 이런 문자도 괜찮나요? 이집트 남자들이 출근할 때 아내에게 하는 말은 나일강. 이분은 그렇게 바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8423 쓰시는 분, 문자를 꼭 하고 싶으면은 뭐라도 하십시오. 제가 8423 쓰시는 분은 제가 뭘 해도 봐드릴게요. 자, 게다가 제가 바나나 우유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이런 문자 생각하시느라고 많은 생각 안 하시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5840 쓰시는 분, 순디, 오늘은 아이 하원에 길게 듣지 못했지만 매번 탁월한 선곡에 물개 박수치며 듣고 있단 걸 알아주세요. 아, 정말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아이 하원하시면서, 아이가 오면 또 못 듣고, 아이스크림,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아이한테 꼭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4351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남편이랑 싸웠어요. 같이 저녁 먹기도 싫어요. 도대체 화해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아, 화해는 뭐 초록창의 완화 굿즈 검색해보시고 거기서 남편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굿즈 하나 선물로 주시면서 아 이렇게 사과하는 겁니다. 농담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남편이 사과할 때까지 화해할 때까지 먼저 손 내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마지 못해 알겠다고 하면서 화해하시는 거예요. 한번 웃으면 돼요 같이. 1045 쓰시는 분은 상수님 머리 감을 때 린스 안 하시죠? 상수님은 프린스니까. 아 그래요. 날씨가 많이 덥죠? 1045 쓰시는 분 지금 야외에 계신 것 같은데 쉬어야 됩니다. 쉬시고 문자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야외에 계신 분들 쉬고 물 많이 드시고 빨리 실내 시원한 실내로 들어가시기를 제가 아니면 제가 그래요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1045 쓰시는 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시원하게 드세요. 밖에 있을 때 아셨죠?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에 또 체리 필터의 시원한 노래 들어드릴게요. 체리필터의 오렌지 로드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어드리고 저는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0: 이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피아노 연주 후에 초대장을 받아 청년은 정장을 차려입고 꽃다발을 준비해 산 위의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공연장 문은 굳게 닫혀있고 주변엔 인기척조차 없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어 고민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그는 스트레스성 과호흡 증세를 보이고 맙니다. 공원에서 공황 증세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데 웬 노인이 묻습니다. 이게 중심이 여러 개. 아니, 때로는 무수히 있으면서 둘레를 갖지 않는 원. 그런 원을 자네는 떠올릴 수 있겠나? 그런 원은 떠올릴 수 없다는 청년에게 노인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열심히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그 자네 머리는 말일세, 그 어려운 걸 생각하라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걸 어떻게든 알아내라고 있는 거라고. 아, 무라카미 하루키는 단편 크림에서 설명도 안 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은 일을 만나 잠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청년을 보여줍니다. 폭염주의보에, 폭염경보에, 심지어 폭염중대경보. 해도 너무한 날씨 때문에 잠깐씩 이성을 잃게 되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자,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발합니다.

퀸스. 이 당시에 함께하던 밴드가 뉴 파워 제너레이션, 줄여서 NPG 이렇게 썼죠. 프린스 앤 더 뉴 파워 제너레이션 크림 들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무척 덥죠. 와, 백캠 들으니까 애니메이션의 여름 하늘 보는 것처럼 잔잔해지네요 하고. 그래도 뭐 덥죠. 예.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도 이제 7월 13일. 아우, 아직 여름 끝날려면 멀었는데. 한동안 쭉 덥겠네요. 예. 이혜민 씨는, 와, 오늘은 진짜 2시부터 쭉 듣다가요. 철수 아저씨 백캠까지 듣고 있네요. 일하면서 듣느라 허리는 좀 아프지만 MBC 라디오 덕분에 시간이 잘 가요. 예. 야, 이거 2시 데이트부터 지금 MBC FM4U와 쭉 함께 하시는군요. 와, 감사합니다. 이혜민 씨.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프린스 앤드 NPG의 크림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백조싱크,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자꾸지.

0: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2: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칼 더글라스 쿵푸 파이팅. 697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예,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아저씨, 저는 어제 칠곡 꿀맥 축제에 다녀왔어요. 맥주에서 뭐 꿀맛은 안 나지만요. 참 맛났네요. 하고 고윤슬 씨가. 아, 요 맥이 이제 맥주 할 때 맥자예요. 보리 맥자. 꿀맥. 예. 요즘에는 정말 여기저기서 뭐라 그럴까 축제들이 꽤 많죠. 예. 지역의 특징을 살린 그런 축제들. 뭐 너무 많이 생긴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아,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천식 씨가 오늘 많이 더우셨는 모양인데. 아우, 더울 땐 레게 음악이죠. 예. 레드 제플린 저메이카 신청합니다. 야, 근데 이 70년대 초반에 레게 리듬이 얼마나 유행했냐 하면 레드 제플린도 레게 음악, 레게 리듬을 차용해서 음악 만들었으니까요. 예, 재밌게 줘. 제목도 저메이카. 처음에 이게 DYER M-A-K-E-R 뭐라고. 야,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막 그 다이어메이커? 드어메이커? 예, 결국 그냥 저메이커를 재미있게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자, 레드 제플린 저메이커.

DNCE, Cake by the Ocean 들었습니다. 666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여름에 들으면 아주 좋죠. 시원하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도 한번 출연했었잖아요. 예. DNCE가. 그 라이브 한 것도 있거든요. 가든 스튜디오에서. 근데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이브 버전이 있는데 예, 안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안 되고 아티스트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안 내는 게 맞죠. DNCE, Cake by the Ocean. 앞에 들으신 음악은 레드 제플린의 저메이커였고요. 0456번으로 문자를 보내셨네. 제가 유일하게 친해지지 못하는 장르가 외계인데 올여름에는 좀 친해져 봐야겠네요. 외계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예, 시대적인 뭐 정치적인 이런 것까지 다 예, 얘기하면 그 저메이카에 끌려온 아프리카에서부터 끌려온 흑인 노예들의 슬픔과 한 그리고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싶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정서 이런 것들 그 종교가 생겨났거든요. 라스타파리아교라고 그 이런 저 사상을 라스타파리아리즘. 예. 그럼 또 반말리 또 나와야 되고 막 그 이집트의 셀라시의 황제라고 있어요. 그 나오고 막 복잡합니다. 예.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다른 아티스트들이 한 건 그냥 이 외계 리듬만 차용해 온 거예요. 외계 리듬만. 우리도 그냥 리듬만 잘 듣고 있는 거죠. 자, 1038번으로 청해주신 역시 백햄 친구 미카 Talk About You.

0: FM for you.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 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서울 동부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열대야 이어지는 곳이 많아서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특히 퇴근길 이후로 중부지방은 거센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 북부에는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외 수도권에도 최고 100mm,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최고 80, 영남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할 것으로 보여서 비와 바람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미처 몰랐는데 플라톤은 자신의 학당에 들어오려는 수포자들에게 문을 닫아버렸다고 한다. 플라톤은 수학에 무지한 자는 아무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문을 걸어 잠그며 수학이 철학의 쌍둥이나 다름없다는 걸 일깨웠다고 한다. 철수는 오늘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을 위해 책 한 권을 골랐다. 카를 지그문트의 어떻게 수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는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난제를 푸는데 수학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카를 지그문트는 죄수의 딜레마로 잘 알려진 진화적 게임 이론의 선구자. 수학 분야에서 최고로 뽑히는 전문서뿐 아니라 수학과 철학에 관한 여러 대중서를 쓰고 있다. 수학은 자연과 우주의 보편 언어다. 외계인이 우리의 메시지를 알아들으려면 손가락도 귀도 음악성도 필요 없지만 산술은 조금 알아야 한다. 책의 띠지에 실려있는 이 말은 심지어 외계인도 알아야 하는 수학을 우리 지구인이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읽힌다.

겸손도 가르친다.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자의 이런 말에 수학은 포기를 가르친다. 좌절도 가르친다. 세상에는 나에게 이런 암담함을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로 응대하고 난다. 그렇긴 해도 이번 여름 휴가에 여행 가방 속에 슬쩍 어떻게 수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너가 보기를 권한다. 대중서라면서도 책 곳곳에 공식과 그래프와 도형들이 들어가 있기는 있지만 책을 읽다 보면 수학이 단순한 계산이나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지 모르니까. 외계어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수학 용어 앞에서 진절머리 내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건 또 뭐라는 거? 라는 자문을 해본 사람이라면 마음 비우고 책장들을 한번 훌훌 훑어봐도 좋겠다. 혹시 감춰졌던 자신의 수학 재능이 되살아나며 철학이 달리 보일지도 모르니까.

청만지오니의 푸르게 호흡는 주 Give it all you got 들었습니다. 와 음악 좋네요. 백햄 아니었으면 몰랐을 연주곡. 성민용 씨가. 아 그래요? 이게 80년대 후반에 저 황인용의 영팝스라는 아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저도 애청자였죠. 예. 그 프로그램 타이틀 음악이었는데 매일매일 나왔는데 이게. 예. 아 그때 안 들으셨군요. 예. 미안합니다. 예. 80년대가 젊은 세대들에겐 진짜 먼 옛날 얘기인데. 저한테는 너무 가까워서. 6시 42분 28초 막 지났습니다. 7803번으로 와 안녕하세요. 백햄은 뭐 청취율 전화가 반갑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화 와서 백햄 잘 듣는다고 얘기했네요. 아 이게 2056에 3326이 청취율 조사하는 전화번호예요? 오,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예. 진짜 못 받아봤. 아 저는 진짜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모르는 번호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일반 전화로 오는 건 거의 안 받거든요. 예. 모르는 번호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듣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이분들이 일반 전화 이렇게 오는 걸 잘 안 받으시는 분들이라. 아, 그래서 이게 잡히지가 않는구나. 예. 아,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7803번으로는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외계 음악 예.

얘기하다가 라스타파리아 리즘 얘기하다가 셀라시의 황제 얘기하다가 셀라시의 황제를 이집트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에티오피아로 바로잡습니다. 아, 나 참 헷갈렸습니다 제가. 아, 요즘 그 월드컵 보느라고, 예, 살라 선수 뛰는 거 보느라고 헷갈린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셀라시의 황제. 야, 저는 이거 저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에티오피아의 셀라시의 황제가 한국 전쟁 때 저 황제 근위대를 한국 전쟁에 파병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희생자도 좀 있었고요. 그 우리가 고맙다고 1968년에 아마 저 방한하셨거든요. 예, 아마 국빈 방문일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중학생 때인데 그 길에 나가서 그 학교마다 그 담당 구간이 있습니다. 길에 나가서 태극기하고 저 에티오피아 국기를 막 흔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때는 그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다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길에 나가서 외국 정상들 오면 그 나라 국기를 막 흔들고 그랬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그땐 그랬습니다. 뭐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예. 자, 7125번으로 예. 아, 이거 눈 수술을 하셨네. 백내장 수술을 하셨다네요. 예. 아이, 나이를 먹을수록 내 몸 곳곳이 고장이 나서 병원에 가고 수술하고 하는 과정이 꼭 순정품의 수명이 다해서 호환용으로 교체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고. 아이,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아, 뒤에 긍정적으로 쓰셨네. 이제 세상 풍경들을 비개인 날 선명히 인화한 사진처럼 새롭게 볼 수 있길, 또 아름다운 것만 보기를.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희망과 결실과 보람도 함께 있는 총천연색의 세상이 좀 더 투명하길 바라며. 야, 이거 백내장 수술 한 번으로 이렇게 되면 저도 받고 싶습니다. 눈에 별 이상이 없는데도 가서 받고 싶네. 오. 7125번. 예. 지금은 뭐, 저, 후유증 없이 잘, 예, 마무리 되신 거죠? 자, 청해주신 루이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world.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제가 그 60년대의 그 길에 나가서 국기 흔든 얘기했더니 청취자들이 80년대에도 나갔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80년대까지? 와, 참, 아, 그런 시대였어요. 아무튼, 장민아 씨입니다. 평소에 백캠 열심히 듣는 청취자입니다. 예. 큰맘 먹고 남편이 휴가를 줘서요, 독방 육아하고 있었거든요. 베프와 일본 여행 와서 이동 중에 듣고 있습니다 하고. 야, 장민아 씨 여행 잘하고 오시고요. 예. 자, 마이클 잭슨. 예. 저스틴 팀버레이크. Love never felt so good.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캐롤라인 폴이란 미국 작가 얘긴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작가를 시작한 초창기 집 식탁이나 한적한 카페에서 여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 이상하게 잘 써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러 작가들이 단골로 모이는 카페로 옮겨봤는데 오라 진도가 쭉쭉 나갔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글은 혼자 쓰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써야 하는구나. 앞뒤 옆에서 다 쓰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소냐? 글쓰기 말고 다른 일도 원리는 같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 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0: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린데이의 두키 앨범에서 베스킷 케이스 들었습니다. 그 정확한 통계를 뭐 내보진 않았습니다만 펑크 록 밴드 앨범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일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만 천만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해서 다이아몬드 레코드 받았거든요. 예. 그린데이 베스킷 케이스. 김상호 씨 고맙습니다. 와, 사진은 진짜 그림 같은데요. 예. 8025번으로 사진을 보내셨는데 청라 하늘 대교를 자전거로 건너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다 왔습니다 하고 청라 하늘 대교

0: 이거는 한 번도 못 건너봤는데 아직. 아, 이게 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죠? 청라하늘대교.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예. 야, 근데 이 더위에 자전거 괜찮으세요? 이거 대단하신데 이분.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가마치 통닭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그레이넌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사랑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7: 명오리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명오리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바로 들어가죠.
1: 예.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가 호프인데, 네. 그걸 지난주에 이제 시사회에 보자마자 소개하느라고, 네. 지난주에 한 주 일찍 소개를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원래 이제 지난주에 소개하려고 했던 지난주 개봉작은 한 주 늦게 이번 주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네.
0: 아니, 그렇게 한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1: 아무래도 호프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0: 아니 그
1: 지난주에 월요일에 호프 보자마자 네, 속보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네, 조급한 마음에 지난주에 이번 주 개봉작을 지난주에 좀 땡겼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영화 소개를 못했어요. 지금 극장에 이미 개봉을 해서 상영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브라질 영화고요.
0: 브라질
1: 영화 제목은 시크릿 에이전트입니다.
0: 시크릿 에이전트.
1: 네, 비밀 요원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0: 어허.
1: 이게 뭐 상을 워낙 뭐 많이 받았고 칸 영화제에서도 상을 4개나 받았고요.

0: 네. 그 네 개 중에는 감독상과 남자 배우상이 있고요. 어허. 그리고 골든글러브에서도 두 개를 받았어요. 외국어 영화상하고 오? 남자 배우상. 아, 그러니까 남자 주연 배우가 일단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데 영화가 일단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1: 아, 영화라도 잘 되지 지금 축구도 안 되는데. 예. 브라질.
0: 그죠. 브라질 마지막 우승이 언제인지도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해질 정도가 아. 됐습니다.
1: 네네. 네.
0: 근데 이게 뭐 사실 감독 이름도 좀 낯선 감독이고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라는 감독이고 사실 저에게도 낯선 이름이긴 해요.
1: 처음 들어보네. 예.
0: 그리고 브라질 영화고 또 배경이 1977년이고 여러 가지로 낯선 영화인데 그렇다면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다른 얘기는 다 일단 뒤로 좀 미루고요.
1: 네.
0: 오프닝 한 10분 장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만 살짝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 예.
0: 이게 영화가 시작되면 자막이 하나 떠요. 1977년 브라질은 아주 많은 해악이 있던 도시 그런 그 시기였다.
1: 오. 네.
0: 정말 정말 많은 해악들이 있던 시대다라는 자막이 하나 뜨고
1: 1977년.
0: 나서 1977년 네. 노란색 그 딱정벌레 자동차 있죠?
1: 네. 네.
0: 그 자동차가 외곽 지역에 좀 한적한 길가에 있는 주유소에 이제 들어서요. 그 운전자가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저 주유소 앞에 사람으로 보이는 게 하나 좀 누워 있어요. 그런데 종이 박스를 덮어놨고 그 사람의 발 두 개만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이에요.
1: 네네.
0: 아무렇지도 않게 길가 주유소 그냥 공터에 사람의 시체가 있는 거죠. 이거 뭐지? 이상하다 싶어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기름 넣으시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떨결에 뭐 기름이 필요하긴 하니까 기름을 넣는데 이제 그쪽을 자꾸 쳐다보니까 주유소 주인이 그냥 뭐 별거 아니고 뭐 며칠 전에 주유소를 털려고 왔던 강도인데 밤에 근무하던 친구가 그냥 강도니까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안 온다 며칠째. 그리고 그 저 사람을 쏜 직원은 그냥 도망가서 지금 카니발을 즐기러 갔다.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경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는지 알았는데 경찰은 정작 시체에는 관심이 없고 기름을 넣고 있는 이 외딴 곳에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이 남자에게 다가가서 자꾸 그 차 안을 살피고 면허증 달라 등록증 달라 뭐 차에 이상한 건 없느냐 알고 보니 뭔가 꼬투리를 잡을 거를 찾고 있었는데 못 찾은 거예요.
1: 네네.
0: 그러더니 결국 대놓고 얘기를 하죠. 카니발 기간인데 경찰에게 기부를 할 생각은 없냐 라고 얘기를 하고 돈이 없으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 사람의 담배를 이제 뺏어서 경찰은 그 운전자의 담배를 뺏어서 피고 있고 운전자는 이제 차를 타고 떠나고 그 저기서부터 이제 들깨들이 그 시체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프닝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적으로 일어나.
1: 끔찍하네요.
0: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운전하는 남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시작하면 자막이 뜨는 거죠.
1: 네.
0: 시크릿 에이전트.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제목도 비밀 요원이고.
1: 그러니까 첩보 영화여야 되잖아요.
0: 누가 봐도 첩보물이잖아요. 이게 영화가 다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보고 나면 첩보물이 아닌 건 아닌데 또 첩보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스릴러긴 한데
1: 네네.
0: 이게 또 스릴러만은 아니고 그렇다면 1977년이면 브라질의 군사 독재 기간이니까
1: 77년이 군사독
0: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1964년에서 85년까지를 이제 군사 정권 시기로 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 시기니까 뭔가 군사 정권 시절에 군사 정권의 어떤 걸 악행을 고발하는 사회 고발 드라마인가 하면 맞긴 맞는데 또 그게
1: 또
0: 다는
1: 아니야.
0: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영화라는 게 이 영화에 대한 모두의 평가이고 종잡을 수 없는데 너무 재밌다라는 의미로 외국의 한 언론이 이 영화를 어떤 말로 평가했냐면 그 자체로 매력적인 난장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묘한 영화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브라질의 카니발을 가보진 않았지만 카니발이 막 끝난 브라질 도시에 가본 적은 있지만 카니발 기간에는 가본 적은 없지만 뭔가 그런 브라질 카니발의 어떤 걸 혼돈과

0: 혼란을 영화적으로 풀어낸 것 같은 하지만 카니발 자체가 주는 그 어떤 기운과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0: 뭔가 사람을 홀리는 것 같은
1: 네.
0: 그런 카니발을 닮아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장면만 살짝 더 힌트를 드리면 그렇게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브라질 북동부에 헤시피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들어와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따라가서 관객이 처음으로 그 도시에서 마주하게 되는 광경은 커다란 상어를 잡았는데 그 상어의 배를 가르니까 사람의 다리가 나오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이 영화는 장르가 무엇이며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시작부터 종잡을 수가 없는 작품인데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는 상을 4개나 받은 거죠.
1: 야, 아니 1977년이라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가요?
0: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감독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나 77년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아 독재 영화 만들게 라고 얘기를 한대요.
1: 네네.
0: 그러니까 독재 영화라는 게 남미에서 특히 아르헨티나 뭐 칠레 브라질 이런 데서는 그냥 별도의 장르가 된 거죠. 왜냐하면 칠레 뭐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포함해서 사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이 한 70년대 80년대까지 저마다의 독재의 시기를 좀 거쳤잖아요.
1: 네네.
0: 그중에서 아르헨티나가 제일 좀 잔혹하긴 했죠. 그 제가 어떤 영화에서인지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내용인데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비행기에 태워서
1: 그래 그쵸
0: 그냥 바다에 던졌잖아요.
1: 그러니까 그 정말 그런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그때.
0: 예, 정말 그런 좀 극악무도한 시기가 남미의 각종 나라들에 있었는데
1: 네네.
0: 이제 그 시기를 그린 작품들의 좀 보통의 좀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뭐 실종되고 실종된 가족을 찾아 나서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의 독재 영화라는 장르가 좀 만들어져 있는데
1: 1977년?
0: 이 감독이 나는 그런 건 싫어.
1: 그러니까
0: 그 시기를 그릴 거고 그 시기에 군사 정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를 담아내긴 담아낼 텐데
1: 네.
0: 그런 식의 장르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77년의 냄새와 색깔이 담겨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라는 야심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1: 1977년에 김세윤 씨는 뭐 하고 있었어요?
0: 저는 아기였죠.
1: 네. 아기?
0: 아기죠. 미취학아도. 네.
1: 저는 군에 있었어요 이때.
0: 네, 저는
1: 군인 아저씨.
0: 저는 아마 친구들이 유치원에 갔을 텐데, 전 엄마가 저를 유치원에 안 보내줘갖고 아마 부러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1: 자, 음악 한 곡 듣죠.
0: 이 영화의 음악을 정말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라디오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법한 브라질 음악과 그리고 또한 팝송이 섞여서 쓰이고 있어요.
1: 네네.
0: 아까 말씀드린 오프닝 장면에서 이제 차를 몰고 브라질 북동부의 그 도시로 갈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이 음악입니다.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1: 네. 자, 오늘은 영화 The Secret Agent 브라질 영화입니다. 시카고 If You Leave Me Now 듣겠습니다.

0: 네, 시카고의 연주한 노래 If You Leave Me Now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브라질 영화 The Secret Agent입니다.
1: 이게 올해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 후보였어요.
0: 네네.
1: 마지막까지 상 받을 확률이 가장 큰 영화 가운데 하나였고 물론 상은 센티멘탈 밸류에게 결국 돌아가긴 했지만
0: 네.
1: 이 영화가 받았어도 아마
0: 뭐 이상하지 않은
1: 이상하지 않을 영화였고요. 그런데 지난해 국제 장편 영화상도 브라질 영화였거든요.
0: 오, 그래요?
1: 그게 제가 이 코너에서 소개했던 작품이고 I'm Still Here라는 영화인데
0: 네.
1: 역시 비슷한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브라질 군사 독재의 시기를 다루고 있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표현에 따르면 독재 영화인 거죠.
0: 아하.
1: 그 시기에 군사 독재 시절에 한 가족이 얼마나 심한 고초를 겪었는지를 그려내고 그게 예. 그냥 과거의 일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그때의 기억을 어떻게 하면 좀 간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너무 잘 풀어낸 영화가 I'm Still Here고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자기도 그런 영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 정말 아주 중요하다.
0: 하지만 내 영화는 아니다.
1: 하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 종류의 영화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어떤 그 시대의 기억이나 역사의 기억을 되살린다면 나는 그냥 내 기억을 되살리는 형태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0: 아,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모양이네. 5634번.
1: 네.
0: 시크릿 에이전트 이거 어제 너무 재밌게 보고 갔어요.
1: 맛있다니까. 이게 그 역시 또 저만 이야기하면 신빙성이 안 생기니까요. 이동진 평론가께서 네, 평점 4점과 함께 극찬을 한 영화입니다.
0: 아, 4점이 높은 거예요?
1: 5점 만점에.
0: 5점 만점에?
1: 네. 4점을 준 영화입니다. 네, 이동진 평론가께서. 그래서 이게 이 감독이 68년생이니까요.
0: 네.
1: 77년 당시에 자기가 이제 뭐 9살, 10살 그 무렵이었던 거죠.
0: 그렇겠죠.
1: 그 무렵에 삼촌이 그렇게 자기를 데리고 극장에 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릴 때 그때 봤던 영화에 대한 기억 때문에 감독을 아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0: 네.
1: 그때 본 충격적인 영화 가운데 하나가 이제 조스였던 거죠. 스필버그의 조스. 어쩌면 그 어린 나이에 극장에서 조스를 보았던 기억, 그리고 영화 오프닝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상황은 잘 모르지만 어느 날 그냥 길에 그렇게 그냥 시체가 그냥 그렇게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거기를 그 곁을 지나다니던 기억들,
0: 네.
1: 그리고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아무래도 좀

0: 정권에 의해서 사람들 억눌려 있으니까 이상한 막 괴담 같은 게 사람들 사이에 돌던 기억, 그런 기억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의 형태를 만들면서 그걸 스릴러인가 첩보물인가 사람들이 계속 헷갈리게 만든 게 시크릿 에이전트고요.
1: 네.
0: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브라질적인 어떤 기운이라는 걸 제가 영화 보면서 살짝 좀 유출할 수 있었던 게 제가 2006년에 브라질 갔을 때요. 여행을 갔을 때 저기서부터 뭔가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1: 네.
0: 사람들이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막 내려오는 행렬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나 분명 카니발이 끝나는 시점 맞춰서 왔는데 왜 아직도 카니발을 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행렬이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그게 선거운동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그 시기 선거가 있었는데
1: 네.
0: 선거 유세를 그 후보가
1: 축제처럼 하는군요.
0: 우린 그냥 트럭 타고 와서 후보가 그 말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후보 유세 차량이 음악을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음악이나 하면서 그냥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걸로 그들에게 그런 춤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거운동하는 거 보면서
1: 네네.
0: 아, 이게 브라질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1977년 그 시기에 군사독재 시기에도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카니발과 같은 시간을 보냈는가가 영화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1: 삼바의 나라.
0: 그래서 그 냄새와 질감을 담고 싶었다는 감독의 말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1: 아까 제 얘기가 농담처럼 했는데 맞네.
0: 네.
1: 축구는 안 되지만 영화는 네. 잘 되고.
0: 요즘 브라질 영화가 핫해요. 네.
1: 자, 음악 들으면 마치죠.
0: 아까 제가 그 브라질 음악과 그리고 팝송이 함께 영화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는 브라질 가수의 예. 음악입니다. Now have my tempo. 이게 더 이상 뭐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1: 가수는 안젤라 마리아.
0: 네.
1: 자, 오늘은 시크릿 에이전트.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0: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폭염에 기세가 무섭습니다. 숨막히는 더위가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 밤에도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실내에서도 시원하게 계셔야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날씨가 바뀌면서 비와 바람의 기세가 무서워지겠습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의 잔해 비구름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시간당 최대 50mm 이상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더불어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 수준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하셔야겠습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CIA의 Unstoppable 들었습니다. 175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거 요즘에 쇼츠에 많이 나와요? 1727번으로. 야, 원곡은 처음 듣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아, 이 노래. 완곡은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와. 아유, 섭섭해요, 예. CIA의 Unstoppable. 자, 7시 35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5333번으로 삼계탕 끓입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네. 왜 보내신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아, 배고픈데. 아, 제가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얘기 드렸을 텐데 몇 번이나. 삼계탕. 예. 삼계탕이 저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먹어왔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데요. 예,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데요. 거의 뭐 일제강점기 시절에 생겼다는 것 같은데요. 예전엔 또 개삼탕이라고도 불렀대요. 개삼탕. 그러니까 달걀 앞에 둘 것인가 아니면 삼을 앞에 둘 것인가 이거죠. 예전에는 이게 저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진짜 좀 사는 집에서나 겨우 먹었던. 왜냐하면 삼도 귀하고 닭도 귀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아, 벌써 이틀만 있으면 복날이에요. 아, 복날이라 이제 보내시겠네. 예. 지금도 그런가? 예전에 그 여의도 MBC 시절에 그 유명한 삼계탕 집에 하나 있었어요. KBS 별관 뒤에. 야, 복날 되면 거기 줄을. 그래서 괜히 복날에 오늘 뭐 삼계탕이나 먹으러 갈까? 그러다가 먹을 수가 없어요. 줄이 쫙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예. 자. 아, 배고파. 아, 나 보내지 말라니까 이러는데 음식물 이런 거. 자, 7103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K-POP 디몬 헌터스 사운드트랙에서 사자 보이스. 소다 팝.

브루노 마스, I just might 들었습니다. 7814번, 4454번, 814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아, 7814번은 항공기 승무원이시네. 26년차 승무원입니다. 예. 애틀란타에서 15시간 40분 비행 후 귀가 중입니다. 오. 야, 애틀란타 직항이 거의 제일 먼 거죠? 애틀란타. 아, 뉴욕하고 비슷한가? 예. 애틀란타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도 살고, 또 제 이종 사촌 동생도 살거든요. 예.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번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못 가봤네. 예. 비행 26년차 승무원. 와, 오래되셨네. 예. 그, 가끔 비행기 타가지고 외국 나갈 때 승무원들하고 얘기해, 승무원들 중에 백캠 청취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애청자들이. 아,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 만나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K-POP 디몬 헌터 사운드트랙에서 사자 보이스의 소다 팝이었고요. 아, 5105번으로 사진 보내셨는데 또 출장길에 비행기에서 자리 앞에 비치된 잡지를 무심코 꺼내 읽던 중 배철수님과 배순탁님의 인터뷰 글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예.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답니다. 덕분에 힘든 출장길이 즐겁고 업무도 일사천리로 잘 해결되었답니다. 김해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글 남겨요. 예. 야, 이 아니 그 사진 중에 배순탁 작가하고 함께 찍은 사진. 이 또 배순탁 작가 이거 너무 폼 잡고 찍은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예. 이거 모닝캄 잡지에 실렸거든요. 예. 8783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입니다. Gracie Abrams featuring Taylor Swift. Us. 죄송합니다. 잘못 나갔습니다.

0: 코미디 모델 리슨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리슨처럼 상큼하게 굿 페르 페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공
10: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왜 축구 얘기 안 하냐고들 보내셨는데 축구 얘기는 역시 신혜림 작가하고 해야죠. 예, 그럼요. 내일 해야죠, 내일. 신혜숙 씨가 처음 들어왔다고. 신청곡은 여기다 하나요? 그럼요. 예, 아무데나 하시면 돼요. 예.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신혜숙 씨가 정해주신 Cool and the Gang, 체르 씨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을 물으시면 저는 늘 최근에 만든 작품이라고 대답합니다. 창작자가 과거에 머물면 새로운 창작은 멈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의 히트곡은 어제의 일일 뿐이고 미래의 일은 제가 결정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익숙했던 어제의 나와 의도적으로 낯설어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좋은 곡을 쓸 수 있죠. 현재 집중하고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의 내가 더 나아집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

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유럽의 올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요. 주말 사이 스페인은 44도까지 올랐다고 하죠. 이 같은 현상을 오메가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북아프리카 고기압이 유럽 대륙에 머물러 도움 형태를 닮은 그리스 문자 오메가 모양을 이루면서 거대한 소뚜껑처럼 유럽 전체를 달구고 있대요. 오메가 블록 역시 기후 위기 현상 중 하나로 인류의 걱정이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됐음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합니다. 지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과 더위에 밤잠마저 달아날 지경인데요. 다들 무탈하신가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3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선미의 열이 올라요였습니다. 지금 엄청난 폭염인데 이게 오메가블록 현상이라고 하지요. 주말부터 오늘까지 한국도 아주 막 열대야에 난리가 났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한풀 살짝 꺾여주는 것 같긴 하던데 다들 무사하신지요. 임민정님, 택배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도 34도입니다. 저녁인데도 너무 덥습니다 하셨고, 9629님, 오늘 더위 괜찮으셨어요? 저는 배송하다가 열사병 증상 와서 집에 일찍 왔어요. 신생아처럼 쉬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남은 여름이 걱정이네요. 그죠? 진짜 심상치 않은 거죠, 지금. 저도 오늘 야외 활동했다가 목에 지금 알러지가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좀 그래요. 해도 좀 쎘었고 온도도 높았고, 아유, 진짜 이럴 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산은 우리가 자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요새 장마 때라. 그거 평소에 해 너무 쓸 때는 양산으로 꼭 활용하십시오. 그거 쓰고 다니고 안 쓰고 다니고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났습니다. 자, 오늘 3, 4부 별밤 초대석 투마로우바이투게더의 연준 씨와 함께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솔로 앨범 얘기 이따 9시부터 나눌 거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부터입니다. 그 전에 부엉이들의 주말 어땠는지, 또 오늘 월요일인데 무탈하셨는지 별밤에 얘기해 주시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루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신청곡도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엉이들을 위한 특급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5, 26일 양일간 예스24 원더로크홀에서 열리는 데이브레이크 썸머 매드니스 2016. 우리 소장부엌 이원석 씨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데이브레이크의 매년 축제인 건지 말씀드렸죠. 여름에 절대 후회 없는 공연이 될 겁니다. 공연 함께 즐기고 싶은 분들은 지금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일요일 4시 공연에 부엉이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삼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0: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여유로운 대학교 강사입니다. 해당 기간에는 부업으로 배달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짬 내서 문자 보내요. 참 다양한 고객을 만나게 되는데 가끔 인류애를 상실합니다. 전국에 배달하는 기사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는 다시 목표 시간까지 힘내봅니다. 아, 진짜 힘내십시오. 부업까지 하시다니요. 가르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저는 인류애가 기본적으로 상실되어 있다가 진짜로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라디오 사연 들으면서 다시 조금 최소한이 충전이 됐다가 다시 또 일상에서 다시 없어졌다가 기본적으로 조금 상실되어 있으면은 아주 화날 일이 좀 적어지는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중간중간에 전해질 음료 같은 거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7125님 일주일 휴가 내서 양쪽 눈 수술하고 이제 내일 출근해요. 총 천연색의 세상은 역시 아름답네요. 열심히 살자는 셀프 격려의 의미로 치킨 먹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로 오징어찌개 만들고 있어요. 모두 폭염에 건강하세요. 오징어찌개 약간 그 고추장찌개 말씀하시는 건가? 엄청 맛있을 텐데 부럽습니다. 그리고 김준희님 저녁 운동하며 이어폰 끼고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첫 댓글입니다. 성시경 노래 신청합니다. 김이나 씨 팬입니다. 라고 보여주셨는데 성시경 노래 아무거나 하면은 좋으신 겁니까? 근데 여기 우리 제작진들 PD가 고른 노래 이겁니다.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듣는 동안에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에 이어서 얼마 전에 나온 한로로 신곡 너와 나 들으셨습니다. 7182님이요. 혼자인 집 정적이 너무 싫어서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너무 좋네요. 라고. 그죠? 희한하게 참 그래요. 음악이 주

는그 소리의 역할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로 채워주는 게 라디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그 정서를 느끼셨다니 기쁩니다. 7182님. 2700님은 이른 저녁 먹고 6km 러닝하고 와서 마사지 팩 붙이고 누워서 듣고 있답니다. 에너지 충전 방송 감사합니다. 순창에서 은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올바른 루틴인데 이 더운 날에도 러닝을 6km나 하고 또 달아오른 얼굴을 또 마사지 팩으로 또 쿨링까지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군요. 완벽합니다. 4695님은요. 언니 식당에서 밥 먹다가 위아래 이가 깨져서 치과 치료받고 이제 집에 가요. 남의 편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서러워. 위로해 주세요. 아, 이러면은 딴 데 들렀다 갈까요? 아, 진짜. 그러니까 걱정되는 그런 톤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럽다고 하시는 거겠죠? 뭐 그냥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런 건가? 아, 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꾸 놀다 들어가라고 제가 권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치료 잘 받으셨어요. 1331님은 진짜 오랜만에 야근하면서 별밤 듣고 있어요. 일하는 건 싫지만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 수 있으니 좀 더 머물고 싶기도 하고 마음이 이중적이에요. 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입니다. 그리고 5688님은 같이 라이딩 즐기던 동생이 사정상 이제 바이크를 처분해야 한대요. 팔기 전 내일 마지막 라이딩 갑니다. 멋지게 재기해서 얼른 다시 같이 타러 다니자고 응원해 주세요. 재기라는 표현을 하신 거 보니까 좀 어떤 힘든 사연이 있으신가 본데요. 그래요. 그날로 연결될 잠시 멈춰놓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왠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비 소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면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막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타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응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서 맥스의 스테디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계절이 12번쯤 바뀌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제주에 정착하며 지은 집은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세월의 흔적이 깊어졌다. 나에게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늘 곁에 계실 것 같았던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셨고 품에 안기던 어린 조카들은 입시 공부에 밤을 지새우는 나이가 됐다. 내게는 아직 서로가 조심스럽지만 그 서툰 떨림마저 소중히 안고 가려는 누군가가 생겼다. 시간은 참 조용히도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예전에는 과거를 자주 돌아봤다면 요즘은 다가올 시간을 더 자주 생각한다. 정답은 여전히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든 답을 오늘 다 찾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겼다. 사람심인 사라진다. 제주말로 살아가다 보면 사라진다는 말. 3년 전에는 그저 버티기 위해 되뇌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하루를 잘 살아낸 나 자신과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처럼 들린다. 느려진 걸음으로 더 많은 고민을 짊어지고 걷지만 천천히 걷는 이 시간 또한 결국 내가 완성해 나갈 기나긴 이야기의 한 페이지일 거라 믿어본다.

헤드시런의 Thinking Out Loud. 오늘 사연 주신 김일형님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안녕들 한가요? 3년 전 40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 중간산 작은 마을에 정착한 제주살이 8년차라고 사연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여전히 별밤의 고요함은 흔들리는 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그런 따뜻한 인사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너무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사연 보내주셨어요. 야, 진짜 완전히 그러면은 거기에서 적응을 완전히 하신 거군요. 그때부터가 저 이 사연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3년 전이에요? 세상에. 와, 진짜 시간 너무 빠른데요? 사진도 보내주셨었고 그런데 영상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행을 하다가는 말을 못하게 될까봐 영상은 좀 이따가 제가 노래 나갈 때 한번 볼게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링크를 주셨구나. 너튜브에 너무 예쁜데 이 집 사는 집이 와 무슨 너무 예뻐요. 그림 같아. 엽서로 만들어도 되는 그런 풍경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계시는군요. 야, 진짜 형용할 수 없는 부러움이 또 올라오네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요하고 고즈넉하고 내가 원하는 템포로 살려고 열심히 사는 건데 뭐 언제까지 이렇게 좀 열심히 열심히 모두를 살까?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과열된 채로 사는 건 아닐지 문득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주시는 일형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 덕분에 저도 한번 마음에 쉼표 한번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일형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편안했는지 안부 묻고 그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게요. 자, 또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곽진원, 김필, 임도혁의 당신만이 듣겠습니다.

곽진원 김필 임도혁의 당신만이에 이어서 태연의 아이 들으셨습니다. 4893님이 대장부엉 지금까지 야근하고 이제 퇴근합니다. 여긴 마산인데 100번 버스에서 별밤이 나오네요. 버스 안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태연의 아이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아무튼 버스 안에 계시는데 이 방송이 들리고 있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현주님, 동생이 엄마 모시고 청풍호로 여행 다녀왔어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함께 못 가서 동생네 17살 할아버지 멍멍이 3마리를 돌보느라 어제 오늘 바삐 왔다 갔다 했네요. 저를 대신해서 엄마 모시고 다니고 나이 많은 개도 돌보는 동생이 대견하기도 하고 자유로운 게 부럽기도 해요.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애들이 좋아하는 복숭아 잔뜩 사와서 함께 먹으면서 별밤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17살 할아버지 멍멍이가 3마리나요? 세상에. 아, 그래도 저도 제가 잠깐 뭐 한 2박 이상은 잘 못 떠나는데 여행을 그 고양이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럴 때 딱 맡기고 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해요. 저는 이제 엄마한테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 제가 참 잘 압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연주님한테 드려야겠네요. 오늘의 블랙박스. 다음에 블랙박스 딱 달고 또 뭔가 예, 여행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제네비브의 캔디라이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대규님께서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이 라디오만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얘기를 듣는데 라디오를 안 들을 때 우리 선대규님이 어떤 좀 마음이 약간 속 시끄러운 일이 있는지 오히려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종종 함께 해주시고요. 5월 5일에 에코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고요. 광고 듣고 별밤 초대해서 함께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연준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별밤 3, 4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환인제약,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오토바이 투게더의 맏형 떼고 파란머리 개 분홍 바지 개 다 떼고 어엿한 솔로 아티스트로서 그 이름 자체로 불러드립니다. 오늘 별밤 초대석은 연준 씨와 함께할게요. 연준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연준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와, 이제 화면이 그 애니메이션 네, 한 작년 같습니다. 자, 김다혜 님이 연준을 보고 싶었어. 다들 이렇게 또래 분들이신가요?
1: 그러게 보통 만나면 이제 더 어리시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0: 앞에서는 연준아라고 하는 팬분들 많이 안 계시잖아요.
1: 앞에서 이제 연준 오빠나 뭐
0: 그런데
1: 이제 나이 많으시면 연준이라고 하시는데
0: 그렇죠. 한지은님 내 최애라고 해주셨고요. 8615님 문자 읽어주세요.
1: 오늘 우리 연준이 나오는 날이라 손꼽아 기다렸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0: 손꼽으셨대요. 최유진님은 우리

0: 그런데 저는 지금 알았는데 연주 씨가 온다는 게 꽤 그 스케줄이 꽤 예전에 잡혀 있었대요.
1: 그런가요?
0: 그러니까 연주 씨 당연히 모르겠지.
1: 아니, 저는 몰랐는데
0: 왜 나한테 비밀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1: 근데 그때부터 이미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0: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자, 아무튼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당연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앨범 얘기 듣는 거는 역시 많은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네. 연준 씨도 앨범 얘기하는 할 때 제일 좀 신나하시는.
1: 맞습니다.
0: 것 같습니다.

0: 후식이에요. 아, 이런 K-POP 씬에서 솔로로 나온 이런 스타일은 저 처음 보거든요.
1: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썼어요 이번에.
0: 아, 진짜 너무 네. 멋있고 예쁘고 아. 그 약 진짜 너무 너무 잘하는 그 스태프분들이랑.
1: 맞아, 이번에 스태프분들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이번에 좀 다른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정말 노력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0: 그런
1: 스타일부터 해서 머리부터 해서 다. 네.
0: 그 본인이 또 의견도 많이.
1: 네. 냈죠? 의견도 이제 많이 내고. 정말 그 이제 디렉터님하고 저희 회사 디렉터님하고도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누고 상의하고 싱크 맞추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0: 스타일링도 본인의 실제 스타일링 스타일 느낌이 좀 많이 들어 반영이 됐나요?
1: 제 스타일 반영된 것도 있고 실제로 정말 뭐 자켓 때도 제 의상 뭐 제 옷이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고 좀 저를 많이 녹이려고 하고 동시에 스타일도 조금 변화를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왜냐면 요즘은 이제 그 음악이라는 것에 그런 것 모두까지가 포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0: 움직임도 어떤 옷을 입고 해야 어떤 움직임의 느낌이 내가 상상한 대로 나오고
1: 네.
0: 또 보는 사람들은 요번에 약간 이 그 연준 씨의 사적인 모습을 보는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뮤직비디오 같은 거 느낌 보면은
1: 맞아요.
0: 그 거의 뭐 원래도 막 특이한 스타일은 아니시지만 얼굴도 그냥 완전 그냥
1: 맞아,
0: 아무
1: 진짜 많이 덜어냈어요 이번에.
0: 그죠?
1: 정말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알아보셨네요.
0: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진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거의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윤곽이 뚜렷하니까 화면에서 한 느낌이잖아요.
1: 네. 아 그러네요.
0: 네, 네. 지금 전혀 전혀 안, 네. 아닙니다. 나너랑님이요, 머리색 진짜 예뻐요. 하셨고요.
1: 톤다운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0: 그그 네. 그 예쁜 색깔 오래 안 가는 거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연준 씨도 오래 안 가죠 이거?
1: 아 이게 생각보다 머리가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좀 더 톤다운 시키고 좀 더 진하게 했거든요. 네. 일부러 좀 오래 유지 시키려고. 금방 빠지더라고요.
0: 아,
1: 한 달이면 빠지더라고요.
0: 허수진이 오 계획이 다 돼 있었군요 하셨는데.
1: 그렇습니다.
0: 야 진짜 정말 그 사이에 막 콘서트 있었고 막 눈코트새 없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지친 기색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모아콘 끝나자마자 나온 솔로 앨범이고요. No Labels Part 2예요.
1: 네.
0: 아예 제목을 일부러 이제 안 지으신 것 같고요.
1: 이제 No Labels Part 1이 작년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파트 2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0: 네. 그럼 앞으로 No Labels 시리즈로 그냥 제목 없음 느낌으로 쭉 가시는 건지?
1: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우선은 일단 파트 2까지만 예정이 돼 있고.
0: 그 원 때도 파트 2가 좀 예정돼 있었나요?
1: 원 때도 사실 파트 2를 이제 예정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어디까지 되게. 다 예정이 돼 있는 겁니까?
1: 아직은 파트 2까지만.
0: 아, 그래요?
1: 네.
0: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거 되게 많죠.
1: 올해 하반기에 솔로요?
0: 뭐든.
1: 아 뭐든 그죠. 예정돼 있는 건 항상 많았어서. 네.
0: 내년에도 이것저것 좀.
1: 이제 뭐 내년에도 좀 솔로 뭐 하지 않을까요? 아직 뭐 예정돼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0: 에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1: 정말 없습니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하겠죠. 아무튼 이게 좀 이제 이 뭐 오래 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앨범 나온 텀이
1: 네.
0: 생각보다.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도 않았었고 좀 활동을 그 사이에 거의 쉬는 느낌이 없는
1: 거의 못 쉰 것 같아요.
0: 그죠? 네,
1: 거의 못 쉬고 준비 다 한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팀 활동도 계속 섞어서 하고 있다가 솔로로 갑자기 하고 그러면서도 또 팀으로서도 일정이 또 생기곤 하잖아요.
1: 그죠?
0: 그러면은 이게 크게 다르지 않나요? 이제 연차가 좀 돼서 아니면 어떤 스위치 같은 게 있을까요? 솔로 모드와
1: 그 약간 스케줄
0: 할 때 그
1: 네.
0: 어떤 어쨌든 카메라와 대중 앞에 설 때의 어떤 연준 씨의 어떤 태도나 모드
1: 그런 건 크게 없는 것 같고
0: 없구나.
1: 무대 할 때만 좀 이제
0: 어때요?
1: 네 제 거 할 땐 제 느낌에 맞게 그리고 좀 더 제 마음대로 저답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팀 할 때는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되게 많이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약속한 느낌과
1: 네.
0: 동선과
1: 네.
0: 혼자 하니까 코어 힘을 많이 과시하시는 것 같은데 유난히
1: 네 코어 힘이 어떤 코어
0: 그러니까 그 춤을 네. 추시는데 이 가운데는 하나도 안 흔들리는데 뭐 움직임이 많은 일들이 너무 네. 순식간에 벌어지는 느낌의 춤이었어요.
1: 아 네네네
0: 그 어떻게 그렇게
1: 이제 오래 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던데요.
0: 잘 추는 사람한테
1: 잘난 척 같긴 하지만 네.
0: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느낌의 또 춤이었는데 그런 춤을 되게 그런 캐주얼한 옷을

0: 딱 입고서는 네. 하니까 아주 느낌이
1: 좋던가요?
0: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았습니다. 자, 여섯 곡이 실려 있고요. 연준 씨 작사 작곡에도 참여를 하셨고 아까 앨범 낼 때 의견 많이 내셨다고 했는데
1: 네.
0: 안무는 어땠어요? 안무?
1: 안무가 사실 가장 조금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퍼포먼스 디렉팅 분들과 같이 이제 안무 제작을 같이 했어요. 거의 한 정말 안무가 4, 50개는 나온 것 같아요. 계속 수정과 뭔가 그 뭐지 바뀜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0: 4, 50개의 다른 시안이요? 아니면 버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1: 그 이제 만약에 이제 코러스 파트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코러스 파트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그 버전이 4, 50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버전이?
1: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 안무 좋은데? 요 안무 좋은데? 이렇게 짬뽕 한 게 이제 지금 안무인 거예요.
0: 그럼 안무팀은 총 한 몇 팀에서 이렇게 짜서 가지고 오셨나요?
1: 저희 퍼디팀은 계속 짜셨던 것 같은데 그냥.
0: 와.
1: 그냥 이제 아무래도 연실에 저보다 오래 있으시다 보니까 더 많이 짜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중간중간 계속 투입돼서 같이 짜고 이랬던 것 같아요.
0: 같이. 네. 그러면 혹시 춤은 제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춤을 안 추는 사람들이니까 네. 궁금한 게 춤은 고를 때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고르는 그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1: 네.
0: 근데 이렇게 쳐보면 좀 느낌이 다르기도 해요. 왜냐면 노래는 그런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0: 녹음해서 이 사람 목소리 입혀봐야 또 아는 게 있는데
1: 그죠.
0: 춤도 그런가요?
1: 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람마다 같은 춤이라고 해도 내는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춤도 사실 직접 쳐봐야 아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쳐서 보고 올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0: 그 모든 그 영상들은 네. 앞으로 영원히 공개가 안 될 예정인가요?
1: 아, 뭐 기회가 된다면 아 사실 뭐 비하인드 영상도 막 찍어놓은 게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런 걸로 이제 공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4, 50개 영상은 너무 소중할 것 같은데
1: 네. 근데 비하인드 나올 것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이 짰어요.
0: 정말. 이야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1: 네.
0: 효리님도 와 진짜 고생했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1: 네.
0: 이게 그러니까 이 뭐랄까 또 어떤 회사에서는 되게 부러워할 컨디션이긴 한데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1: 네.
0: 근데 그렇게 계속 나와 고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힘들어지기도 해요.
1: 그죠.
0: 네, 이 선택지가 좀 많아지기도 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시안만 4, 50개 나온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아이스크림입니다.
1: 네.
0: 주로 근데 약간 좀 주전부리 쪽에
1: 의도치 않게 계속
0: 의도치 않은 거예요?
1: 계속 그쪽으로 가네요. 네.
0: 이런 식으로 하면 아예 그냥 컨셉으로
1: 그러니까요.
0: 네.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구수하게 뭐 쥐치포라든지
1: 좋은데요.
0: 네.
1: 한국식 한국적으로
0: 그렇죠.
1: 네.
0: 아무튼 근데 딱 시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저도 마침 진짜로 아까 오늘 아이스크림 하나를
1: 예, 그래요?
0: 생방 들어오기 직전에 먹었었는데
1: 운명이네요.
0: 너무 뜨거우면 녹아내리고 급하게 삼키면 머리가 띵해지는 그 얘기인데 아이스크림이 그러니까
1: 그죠.
0: 약간 이제 밀당 얘기처럼
1: 밀당 얘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퍼포먼스나 연준 씨라는 캐릭터 자체도 왠지
1: 좀 밀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할 것 같아.
1: 아, 할 것 같아요.
0: 지독하게. 이거 어때? 모아 그 팬분들이랑도
1: 네, 네.
0: 좀 하는 편이세요?
1: 모아랑요.
0: 그 이게 유형들 있거든. 팬들과.
1: 밀당 아 좀 하는 것 같은데 하나요? 네.
0: 모아분들 피드백 주세요. 겁나 해요. 아니면 아유 하나 또 못해요.
1: 아
0: 그건 이제 팬분들이 얘기해줘야 찐이거든.
1: 겁나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모아 그냥 장난치면서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
0: 강아지 쪽에 가까워요. 고양이 쪽에 가까워요.
1: 모아들한테는 강아지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0: 그 보통 사람들한테는 고양이.
1: 아 보통 그 제 사람들한테 좀 강아지인
0: 강아지.
1: 것 같아요. 네.
0: 아
1: 못해요?
0: YS 아이디 어쩌고 아이디 쓰 일단 못해요.
1: 아, 하나도
0: 이시라님도 하나도 못해요.
1: 아 착각이었구나.
0: 뭘 밀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1: 저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0: 전혀 지금 이렇게 단어 킥킥킥도 없이 못해요. 당기기만 해요라고 아나님께서 예 네.
1: 아,
0: 강아지 중에서도 왜
1: 네.
0: 꼬리를 너무 격렬히 흔들다가 꼬리뼈가 부러진 강아지를 제가 본 적 있어요. 웰시 코기 중에
1: 네.
0: 거의 그 정도신가 봐요.
1: 예, 저군요.
0: 거의 웰시 코기였다라는
1: 아, 나름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0: 와 네. 근데 그거는 진짜 찐팬들 아니면 잘 모르겠다. 왜냐면 관상에 그죠. 그런 꼬리를 네. 격렬히 흔드는 강아지 느낌이 없거든.
1: 그죠. 약간 고양이 닮았다고.
0: 차가운 느낌.

0: 차가운 느낌이라고 이제 팬분들이 해주시는데
1: 트와일라이트에 캐스팅될 것 같은 느낌 영화.
0: 어 정말요?
1: 네. ENFP라고.
0: 네.
1: ENFP가 그 제일 성격 좋다는 그 리트리버. 좀,
0: 그죠. BT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1: 그렇군요. 네. 그 타이틀곡 뽑을 때 이제 연준 씨도 당연히 의견 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어땠어요? 이게 왜냐면 회사에서 이미 그래도 이게 제일 타이틀이야 했어요 아니면은 어떤 거?
0: 그 막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었어요. 타이틀 후보가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막 되게 열렬한 토론을 좀 했죠.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이 듣는데 조금 더 이지했던 것 같아요.
1: 아이스크림이?
0: 네. 이제 후보곡 중 하나가 바닐라라는 곡이었는데
1: 맞아요. 아 그것도 약간 또 먹거리 네. 느낌이 좀 나거든요.
0: 아 그죠. 예. 그래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해갖고 딱 잘 맞는데 좀 더 이제 리스닝에 좀 더 캐치한 느낌 이어서 솔직하게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된 것 같아요.
1: 너무 짧아요.
0: 그죠 짧죠.
1: 이제 점점 이러다가는
0: 그러니까요 요즘 곡들이 좀 짧아져서
1: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가 네. 될 판인데.
0: 그러니까요.
1: 연준 씨가 어떻게 좀
0: 아 제가요
1: 이 K-POP 시장에 네. 따끔하게 1층을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0: 제가 제 영향력을 좀 더 키운 후에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 네. 아무튼 너무 짧은 게 아쉽더라고요. 한우 곱창님이 처음부터 여름에 발매할 걸 정해놓은 걸까요?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라는 곡을 받고 나니 여름에 나오는 게 좋겠다 싶었을까요? 했는데 왠지 그 이것도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한 요맘때쯤 나올 거는 이제 계획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어요.
1: 왠지 느낌에 하고 보니 저는 진짜 이게 타이틀 딱 감이고 제가 이번에 봤을 때 이런 비주얼 디렉팅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선택이었는데 왠지 연준 씨는 조금 더 헤비한 것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0: 근데
1: 언젠가?
0: 전 앨범이 좀 되게 셌거든요. 전 솔로 앨범이 되게 셌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던 그 센 모습들 뭔가 좀
1: 아 다 원 없이 한 거예요
0: 멋진
1: 그 정도면은
0: 좀 원 없이 약간 나름 했다고 생각을 해서
1: 생각보다
0: 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칠한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아이스크림이 너무 이렇게 칠하게 쿨하게 너무 잘 나와서 저는 이번에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1: 제가 약간 락킹한 것도 하고 싶어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
0: 그 전이 되게 락킹했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막 조금 더 멋있는 쪽에 가깝지 않았어요?
0: 멋있고 락킹하고 막 네. 퍼자켓에 막 상의 탈의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그 전이. 근데 이번엔 조금 죽여서 좀 더 재밌는 모습.
1: 이 정도로면 죽인 거군요.
0: 네.
1: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막 더 어마어마하고 막 아니면 막 다크하다든지
0: 아,
1: 그런 쪽으로도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댕댕미가 있으시다라는 거 보니까
0: 네.
1: 뭐 이 정도면 난 충분히. 할 만큼 했다.
0: 아, 그건 아니고 뭐 셌다. 하고 싶은 모습은 많은데 지금 당장은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지금 너무 적절합니다. 지금 폭염이 딱 시작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인간 아이스크림
0: 시원하게
1: 예. 오늘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라이브도 준비해 주셨다고
0: 그럼요. 네.
1: 그럼 라이브석으로
0: 알겠습니다.
1: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 잘 해보겠습니다.
1: 아 오현명님 학생 모합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더울 땐 아이스크림이죠 하고 이영경님께서 아이스크림 진짜 비트가 미쳤어요 했는데 그죠 어디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의 비트가 아닌 게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멜로디는 되게 우리한테 말 그대로 연준 씨 말 맞다 캐치하게 들어오고 노래 듣는 동안 감상평 그리고 연준 씨한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딴 데서 안 물어본 거면 더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시고요.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준비되셨죠?
0: 네.
1: 연준의 아이스크림.

0: cooling off, making fun, 진지한 건 나, 나, 나.
1: 어, 왜 끝나요? 아, 너무 짧은 게 유일한 단점인 연준의 아이스크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우리 모아분이 센스 있게 저 그 문자를 읽는 거네. 스노우드랍님 잘한다 잘한다 해가 아주 더 잘하는 거야.
2: 감사합니다.
1: 아니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약간 되게 그렇게 살랑살랑 웃으면서 내기 힘든 그 파워를 내면서 후렴구에서 네. 살랑살랑 웃으시니까 네. 좀 아주 아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숙하신가요? 그거는?
2: 아 익숙하진 않은데 이것도 연습을 정말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1: 그죠?
2: 네네.
1: 그래서 이게 레코딩에서 보면은 후렴구가 약간 그 뭐 이제 막 더블링 돼 있고 좀 더 이게 이 소리가 더 두껍게 좀 테크닉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 실제로의 목소리로 그게 되네요. 혼자서도.
2: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약간 그 퉁퉁이 발성을 조금 많이 연습을 했죠.
1: 아 그거 어떻게 이게 그 배에 힘을 많이 주시는 거죠?
2: 배에도 힘을 좀 주고 이제 좀 여기 긁어야죠.
1: 여기를
2: 긁으면서
1: 목 안 아파요?
2: 어 근데 또 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1: 세상에나 네. 여러분 도입부 부분이랑 후렴구 부분이랑 목을 완전 다르게 쓰시는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되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니까 원래 그걸 되게 티내면서 내가 지금 이런 발성을 쓰고 있어라는 걸 좀 과시할 수도 있는데 이번 앨범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좀 쿨한 모습이다 보니까
2: 그렇죠 쿨하게
1: 그런 모습 절대
2: 그럼요 쿨하게 이제
1: 생색을 내지 않는군요
2: 생색내지 않죠
1: 아 가만히 있을까 김다혜님이요 진짜 아이스크림 춤은 쉬워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도 안 쉬워 보이는데 아이스크림 춤 쉬워 보이지만 제가 추면 시장에서 보던 낙지가 돼버려요 이거는 연준 오빠만 춰야 해요 저는 아. 하나도 안 쉬워 보이는데 다혜는 춤 좀 추시는 분인가 본데
2: 그러니까요 춤 좀 추시나 봐요
1: 이 딱 봐서 쉬워 보이는 느낌은 아니지 않나?
2: 아 저는 근데 좀 이 정도면 쉽지 않나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잘한다 잘한다 아니 이게 네. 그런 게 춤의 자체 난이도 저도 모르겠지만 그 이게 왜 이 맛을 내는 게
2: 아 맛이 그죠
1: 운동 맛있다. 원래
2: 운동이요?
1: 많이 하세요?
2: 아 운동 꾸준히 좀 하고 있어요.
1: 꾸준히만 해요?
2: 네.
1: 근데 유난히 이게 좀 각이 잡혀 있는 그게 약간 주짓수 하는 사람 같은.
2: 아 옷도 약간 파래갖고 지금.
1: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안무 참여는 물론 이번 앨범 MD에도 참여하셨어요?
2: 어 맞습니다.
1: 이거 되게 예뻤는데 반지.
2: 반지요? 어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 그 아기 때 실제 얼굴을 따와서.
1: 말도 안 돼. 이거 네. 잠깐만 아, 제가 돌려드릴 거거든요. 그냥, 손버릇이 나쁘진 않아서. 아, 나쁜가? 너무 예쁘다.
2: 그래요?
1: 이거 누구 아이디어? 아 이거 아이디어예요? 연준 씨 아이디어?
2: 그 원래 그것도 이제 저희가 막 MD를 만들 시점에 빈티지 샵에 가서 그런 무슨 귀여운 반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슷하게 써보자 해서 제 아기 때 얼굴이랑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옛날 바이브로 해서 빈티지한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좀 제작을 해봤어요.
1: 우와, 네. 저게 약간 왜 옛날에 미국 네. 같은데 왜 학교
2: 네네네.
1: 기념 반지나 네. 그런 거라서 사실 최근에는 이런 디자인을 찾기도 힘든데.
2: 그죠, 되게 유니크하고 예쁜 것 같아요. 빈티지스럽고. 네.
1: 진짜 갖고 싶게 만들었고 모자도.
2: 네.
1: 아, 저거 약간 좀 페피 모자.
2: 이것도 이제 색깔이나 뭐 이 디자인 같은 것도 같이
1: 진짜?
2: 하고 좀 더 네.
1: 저런 모자 근데 모두에게 잘 안 어울리는

0: 같긴 해요. 아, 소신 발언이에요.
1: 아 이게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모자 그 깊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타거든요.
0: 네, 아 진짜요?
1: 부산이 이쁜 편이 아니라 제가.
0: 아 거짓 부러워.
1: 아 정말요. 그래서 저도 많이 타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그냥 편하게 쓰고 네? 다니실 수 있게끔 제작을 하긴 했는데.
0: 오 우리 모아분들의 제 솔직한 의견. 괜히 네. 이제 내 가수 거라고 어우 진짜 너무 내 머리도 너무 예뻐 보여라고 말고 솔직히 제 머리는 약간 무리긴 하지만 너무 예뻐요. 뭐 솔직한 의견 보내주시고요. 이건 뭐예요? 키링이에요?
1: 네 이건 제가 이제 첫 믹스테이프 껌 할 때부터 꾸준히 이제 내고 있는 키링인데 이 아이스크림 통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0: 큰일 났네.
1: 너무 귀엽죠.
0: 굿즈 사업하셔야겠네. 연준상사, 연준상회.
1: 아 노력 중입니다.
0: 이 색감도요. 네. 기가 막혀요.
1: 아우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썼어요.
0: 입고 계신 티셔츠랑 이 네. 모든 게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입고 계신 티셔츠랑 이 굿즈들의 컬러랑 다 연동성이 다 있어.
1: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활동할 때 입었던 옷들도 빈티지가 다 섞여 있어요. 계속. 네.
0: 옷들 진짜 왜. 어디서 샀는지 다 궁금해가지고 제가 아까 성함까지 물어봤잖아요. 제가 스타일리스트 성함 물어본 거는 네. 처음이었어요. 한지은님이 MD 품절 대란 난리 났다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뭐야 하고 이거 굿즈인 줄 모르고 네. 사람들이 팬 아니 그러니까 그냥 패션 아이템인 줄 알고라도 사겠어.
1: 그러길 바랬어요. 그래서 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요 이번에.
0: 난리 났는데. 반지는 네. 진짜 예술인데요. 그리고 또 Q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너튜브 쪽에서 달아주신 거예요. 거지가 되었어요.
1: 뭐. 죄송합니다. 네.
0: 아 근데 행복하지. 굿즈 나왔는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때나 연준 씨 때는 항상 굿즈는 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셨나요? 왜냐면 이게 매번 다 팬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1: 그죠. 마음에 드시는 것도 있고
0: 별로 좀
1: 뭐 아쉬운 것도 있었을 수 있지만
0: 요번이 좀 역대급인가?
1: 제가 좀 이게 신경을 많이 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최대한 저도 많이 보완하고 싶었어서 이번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0: 와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진님은요 이번 뮤비 프라하에서 찍었던데 뮤비 촬영에 있었던 에피소드 궁금해하셨는데 저부터 하나 궁금한 게
1: 네네네네.
0: 어제 딴 데서 뭐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 계단에 앉아서 뒤에서 물 쫙 내려온 장면 있잖아요. 그거 CG가 아니라 진짜인가요?
1: 진짜예요.
0: 그러면 근데 왜 앉아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젖어 올라오는 느낌이 없어요?
1: 그러게요. 저도 그걸 봤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바지가 다 젖었거든요.
0: 그러면 몇 번 했어요 그거?
1: 그거 저 원테이크였어요. 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
0: 원테이크로 해낸 거야?
1: 네.
0: 그 얼굴을 원테이크로 건져내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원테이크만 해냈구나.
1: 정말 원테이크였고 물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0: 근데 그때 추울 때였어요?
1: 다행히 추울 때는 아니었는데 거기가 또 그렇게까지 춥지 않았어서 물이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0: 그럼 그때 기념 사진 찍어 놓으셨나요? 뒤쪽이 좀 이렇게.
1: 아 여기 젖어 있는 거야? 일단 말리기 급급했어 갖고 막 들어갔던 것 같은데 찍질 못했네요.
0: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뮤비 촬영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제 질문 때문에 잠시 후에 돌아와가지고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문자랑 미니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별밤 초대서 두 번째 EP로 돌아온 솔로 아티스트 연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연준 씨의 스탭들 연준 씨 이건 어디서 골라셨어요? 저거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여쭤보고 있고요. 자, 아무튼 아까 그 뮤비 찍을 때 에피소드
1: 네.
0: 너무 예쁘고 그 거기서의 그 프라하의 톤 있잖아요. 네. 살짝 그 바랜 듯한 아이보리와
1: 그죠.
0: 약간 벽돌색 같은 레드가 프라하에 많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컬러가 지금 저 반지에도 그렇고 굿즈에도 그렇죠. 약간 메인 네. 컬러인데 네. 그것도 생각을 한 걸까요?
1: 그래서 이제 장소도 되게 유럽에서 찍어야겠다. 유럽 어디에서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프라하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처음 가봤는데
0: 뭐 좀 둘러볼 시간 있었어요?
1: 아 정말 진짜 한 시간 나가서 쌀국수 먹고 온 게 다인 것 같은데
0: 없죠.
1: 네, 근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촬영하면서 되게 그래서 힐링이었어요.
0: 그래, 그나마 네. 로케이션 촬영을 하셔가지고 세트가 아니라
1: 네.
0: 근데 로케 촬영을 하면은 그 거기 다 로케이션인 거죠.
1: 네.
0: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1: 네.
0: 그 진짜 막 쫓겨다니는 느낌으로 찍어야 되지 않아요? 해 떨어지기 전에 막 해야 되고
1: 그죠. 네.
0: 근데 며칠 걸렸어요?
1: 3일
0: 걸렸어요. 아, 그 네. 넉넉하게
1: 네, 넉넉하게 3일 찍고
0: 근데 시간이 그렇게 없었어?
1: 찍는 거요?
0: 아니요, 되게 그러니까 1시간 정도밖에 외출 못했다.
1: 아, 그죠. 나가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관리도 하고 이러느라고 일부러 그냥 끝나면 와서 운동하고 바로 자고
0: 프라하의 거리를 이렇게 구경하고 싶지도 않고요.
1: 아, 너무 구경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아, 좋은 곳인 거 알았으니까 다음에 이제 놀러 와야겠다. 그냥 담아두고만 왔습니다.
0: 어머나 세상에. 나 같으면은 진짜 새벽에 뛰쳐내고 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되게 진짜 그냥 그 비디오 안에서도 표정이 중간중간에 그렇게라도 콧바람 쐬는
1: 네.
0: 자유로움이 좀 느껴지기는 했어요.
1: 아, 네. 너무 좋았어요. 촬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0: 진짜. 아, 다행입니다. G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이번 앨범 녹음이 전부 순조로웠다고 했는데 연준 기준 순조로운 녹음이란 뭔가요?
1: 정말 이번 녹음하면서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0: 진짜?
1: 그러니까 그 노래가 여섯 곡 있으면은
0: 네.
1: 저 처음 녹음했던 곡은 정말 한 번만에 끝났고요.
0: 그게 뭐예요?
1: 그게 노멀 디스코를 처음 시작했어요.
0: 아.
1: 그거를 정말 하루 만에 끝냈고 나중에 정말 찔끔찔끔 수정 보는 정도였고 다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하루 이틀 만에 메인 다 떠버리고 그다음에 수정 볼 거랑 애드립 뭐 쌓을 거 이런 것들만 녹음하고 끝났어요.
0: 그 녹음 디렉팅은 보통 한 분이 보세요 아니면 다양해요? 곡마다?
1: 이번엔 한 분께서 한 분. 해주셨어요. 다양하게 봐주실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메인 PD님께서 이제
0: 그러면 그 이 곡을 녹음하기 전에 이게 그 청사진을 그리잖아요.
1: 네.
0: 보컬들은 이 곡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야겠다라는 그림을 그려두는 그 가수들 그게 있지 않았어요? 하기 전에 입에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아예 바로 그냥 들어가서 맨 처음으로 불러
1: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 보컬도 있으니까.
0: 그치.
1: 느낌 보면서 그냥 저도 이제 쌓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솔로로서 제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녹여서 했던 것 같아요.
0: 와, 그러면 그거에 막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청사진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빠르셨네. 원래도 빨라요, 연준 씨? 녹음이 좀?
1: 아니요, 원래 그 전 앨범은 녹음 되게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탄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좀 이제 이게 경험이 쌓인 건지 노하우가 쌓인 건지 금방 끝내버렸어요.
0: 그 이 앨범의 이 느낌이 진짜 연준 씨랑 가까운가 보다.
1: 네.
0: 예, 약간 좀 쿨하면서도 각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인데.
1: 네.
0: 이번 그 순조로웠다는 연준 씨의 새 앨범 No Labels Part 2.
1: 네.
0: 수록곡 들으면서 음악 얘기 좀 더 나눌 텐데요.
1: 좋습니다.
0: 같이 들을 새 곡 골라와 주셨습니다. 첫 번째 노래 들려주시죠.

0: 첫 번째 트랙 바닐라입니다. 제목이 달달한 것 같지만 바닐라라는 단어가 좀 여러 의미로 또 쓰이기도 하는데
1: 네.
0: 그런 그 맛으로서의 바닐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1: 그렇죠 일반적인
0: 그런 느낌을 네, 쓰신 거군요. 네. 하지만 그랬었던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0: 그런 근데 경험들.
1: 그거를 되게 잘 느낌을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느낌을 경계선을 네.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았어요.
0: 네.
1: 요게 타이틀곡 후보였던 거죠?
0: 맞습니다.
1: 그래, 왠지 나도 요런 걸 요런 쪽 적어도 네. 그거를 상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나오고 나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이 맞는데
0: 네.
1: 요거를 하고 싶어서 만약에 요걸 했다라면
0: 네.
1: 어떤 느낌의 무대를 했을 것 같아요?
0: 저는 무대를 퍼포먼스 한다 생각했을 때요. 뭔가 되게 올드스쿨 힙합 의 느낌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막 쳤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1: 보고 싶은데?
0: 저도 궁금하네요 나중에 할 기회가 있다면은 꼭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1: 근데 뭐 꼭 타이틀이어야지만 춤출 방법이 있나요?
0: 그죠 그죠.
1: 그냥 한번 그 느낌만 네. 콘텐츠로 이런 느낌 해보려고 네. 했다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
0: 그래도 이번에 그 릴리즈 파티를 했는데 컴백 전날에
1: 네네. 이제
0: 이때 이 무대를 했어갖고 조금 이제 소원 성취를 좀 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네. 스타일링까지 쫙 제대로 각 잡고 하는 거 네. 언젠가는 뭐 공연 같은 데서 볼 수 있지 않을까?
0: 언젠가는 이제 보여드릴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이주아님이 아, 뭐 또 찢었겠죠라고 되게 그 당연하게 한번 찢었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셨고 서민승님이 바닐라는 파트 1 앨범이랑 이어져서
0: 네.
1: 너무 좋다고 보내주셨거든요.
0: 네.
1: 어떤 부분 그 이제 그게 앨범의 그 노래에서
0: 네.
1: 그 비디오에서 살짝 그러면 예고가 됐었던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0: 맞아요. 아. 이제 바닐라가 어떻게 보면 파트 1이랑 파트 2를 이어준 약간 연결고리 같은 곡인데 이제 파트 1의 뮤직비디오가 끝나고 바닐라가 흘러나오고 이번에 또 바닐라가 트랙 1번 트랙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어지는 느낌이 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파트 1 할 때 사실 이때 바닐라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1: 아, 역시 다 정해져 네. 있었어. 너무 운명론인 네. 정해져 있는데 약간
0: 근데 이 곡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래 예정이 없던 파트 2가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후보들이 너무 좋은 후보들이 많았어서 그 중에 바닐라가 제일 그거였고
1: 이때 그러면 살짝 그 도입부 들어가 있을 때
0: 네.
1: 팬분들 눈치챈 분들 계세요?
0: 그때 당시에요? 파트 1 때? 아, 아무도 눈치 그쵸? 못 채시던가
1: 그러기는 힘들잖아.
0: 그죠 힘들죠.
1: 딱 나왔을 때 바로 빨리 다들 알아채시던가요?
0: 이제 나왔을 때 와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것도 바로 알아채는 것도
0: 네.
1: 그래도 너무 기분 좋아. 했는데 막 아무도 모르면
0: 아 그죠.
1: 너무 서운할 수 있는데
0: 다 아시더라고요.
1: 와 진짜 센스들도 귀들이 예민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굉장히 좀 멋있고 연준 씨랑 그냥 그러니까 완전 열심히 팬 열심 팬분들 아니시면은
0: 네.
1: 연준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
0: 네.
1: 이런 느낌이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자 다음 곡도 들려주세요.

0: 오, 연준 씨만의 리듬감이 굉장히 잘 드러난 곡인 것 같아요. 조금 서툴러도 다시 그리고 가사에도 참여를 하셨어요. 크레딧 보니까.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작사 작곡 라인업 보니까 이 한글 가사를 쓸 만한 분은 연준 씨밖에 없는 거죠.
1: 그죠.
0: 그럼 여기 한글 가사는 다 연준 씨가
1: 제가 썼어요.
0: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제목을 이거는 조금 서툴러도 다시로 쓴 게 킥인 것 같아요.
1: 그죠. 네.
0: 네.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거 그냥 베이비와 서비면 오히려 되게 흔한
1: 그죠. 맞아요 맞아요.
0: 네. 느낌인데 어때요? 가사 이게 쓰면서 이런 조금 실제로의 모습이 조금 드러난 걸까요? 약간 조금 긴장하는 네. 스타일인가?
1: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였던 이제 처음에 이제 딱 처음 주제가 베이비 왓썹이었는데 제가 베이비 왓썹 약간 베이비 왓썹 들으면 좀 쿨한 느낌이잖아요. 이렇게만 들었을 때. 근데 저였다면은 이렇게 쿨한 척 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속으로는 되게 뚝딱거릴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서툴지만 다시 좀 쿨한 척 베이비 왓썹 해보자 약간 이렇게 해서 나온
0: 네. 서툴고 막 뚝딱거리는 거를 본인은 느끼겠지만
1: 네.
0: 남들이 팬분들도 그런 거 알아요?

0: 어 그때 모아들은 모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아들은 이제 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1: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왜냐면 내가 뭔가 느낌이 연준 씨에 대한 이미지가 네. 뚝딱거리 뭐 이런 거랑 거리가 완전 먼 아. 느낌이라 너무 편견이 너무 센가?
0: 아니요 아니요 되게, 어, 좋은데요?
1: 어 그리고 이렇게 뚝딱거리면 네. 없을 것 같은데 최승희님이 혹시 한글 제목도 연준이가 붙인 거예요? 혹시 가사에 네,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서툴러. 근데 이거를 이것도 이 감론을 박이 있지 않았어요? 제목 짓는데.
0: 아니요 이건 큰 그거 없었던
1: 것 같아요.
0: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조금 서툴러도 다시가 좀 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 제목을 지은 게 그래서 네.
1: 그렇군요. 그거를 가사라에서 이 부분이 제일 좀 테마를 잘 잡아줬기 때문에 제목이 딱 될 수 있었고.
0: 맞습니다.
1: 왜냐면 언뜻 보면은 보통 이게 미디움 템포나 그 슬로우 템포의 서정적인 노래일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은 그 밸런스에서 오는 매력이 있어요. 어 그리고 김민지님이 육아일기에서 한 소절 스포하고 모아들이 모를 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떤 네. 기분이었는지 궁금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네. 그래 우리 단체 예능 있죠.
0: 그죠.
1: 예
0: 이때 제가 이제 아기 이름이 유준인데 제가 유준이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Baby what's up? 막 이러면서 계속 제가 말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녹음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서 근데 이제 방송에는 다 담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아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예 몰랐는데 이제 노래 나오고 이제 스포 또 했네 연준이 스포 아~ 또 했네. 그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1: 야, 혼자서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계셨군요. 네.
0: 혼자 몰래 스포하고 혼자 되게 좋아하고.
1: 늘 그러세요?
0: 좀 자주 그래요. 스포하는 거 좋아해서.
1: 어, 앞으로도 늘 그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게 네. 되겠네요.
0: 그래서 모르실 거예요 아마. 어,
1: 그래도 모르실 거예요 뭐 아마가 혹시 제목인가? 모든 걸 의심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가사 쓸 때 연준 씨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네. 그 글자 수를 이렇게 맞추면서 그거에 어울리게 스토리를 풀어가요? 아니면은 어 내가 쓰겨 이런 표현을 써야지 하고 그 위치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배치를 하나요?
0: 어 둘 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무엇보다 약간 좀 발음을 제가 찰지게 부를 수 있는
1: 그치.
0: 그런 가사들도 좀 중요한 것 같고
1: 그럼,
0: 라인 맞추는
1: 특히.
0: 것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런 표현들도 좀 유니크한 표현들로 많이 쓰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1: 완전 재밌고 연준 씨라서 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게 여기죠. 어색하게 너에게 인사를 건네 내가 왜 이러지 없어 얼탱
0: 그런 느낌으로 네.
1: 네 이런 것도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놓은 걸로 보면은
0: 네.
1: 아 뭐야 뭐 이럴 수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들릴 때 너무 예쁘게 네. 잘 들리게끔 부르셨더라고요.
0: 이런 가사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잘 하시는 네. 것 같고요. 랩 뮤직 어릴 때 혹시 많이 들으셨나요?
0: 어렸을 때 들었다기보다는 이제 회사 들어와서 오고 나서부터 좀 많이 들었어요.
1: 랩뮤직 많이 들은 분들이 네. 참 라임을 좀 힙하게 잘 쓰고 단어 선택 그 느낌도 조금 남들이랑 맞아요. 좀 달라요.
0: 맞아요. 맞아요. 어. 중요해요 정말.
1: 그럼요. 자 계속해서 재밌습니다. 다음 곡 들려주시죠.

0: 어, 이거 좀 사람 기분 이상하게 만드는 곡이야.
1: 그래요.
0: 사운드를 이렇게 네. 이렇게 크게 방금 들으니까 더 너무 멋있는 사운드인 것 같고요. Long Way Long Ride라는 곡인데요. 되게 이제 좀 노을 지면서 뭐가 이제 막 뭔가 끝나가는 마지막 트랙에 딱 어울리는
1: 네.
0: 그런 곡인데 가사에 연준 씨가 참여를 한 것은 물론 좀 본인을 많이 좀 담아낸 것 같아요.
1: 네. 되게 그 조금 제가 힘들어하던 시기에 쓴 곡인데
0: 언제 얘기해봐요.
1: 이제 노레이브스 파트 1 활동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 준비하면서부터 좀 최근까지 정말 한두 달 전까지 제가 그런 번아웃과 저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엄청 심했었어요. 정말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 정말 오랜만에 제 밑바닥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좀 위로했던 곡인 것 같아요.
0: 진짜 이게 네. 네, 저는 항상 모든 네. 가수분들이 초대석에서 만나면 가사를 안 쓰는 분들한테 특히 더 무조건 그러니까 막 곡은 안 쓸지언정 오히려 네. 곡을 안 써도 가사는 써야 된다고. 왜냐면 그게 본인을 좀 구하는 길이 되기도 하거든요.
1: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써보니까
0: 진짜 이거 어떡해요. You still shine 주나 아침은 오잖아 겁내지마 이 부분
1: 네.
0: 팬분들 여기서 들을 때마다 가슴에 걸릴 것 같은데 나도 약간 턱 걸리거든요 여기가.
1: 아 진짜요?
0: 모아분들 여기서 지금
1: 네.
0: 목 놓아 우는 거 아니었어요?
1: 아니, 저희 멤버들도 좀 놀랐던 게 멤버들 듣더니 약간 애들 눈에서 약간 이렇게 그렁그렁한 느낌이
0: 진짜?
1: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금 저도 그때 약간 놀랐어요.
0: 근데 다들 같은 마음인 건 아니겠지? 그런가?
1: 멤버들이요?
0: 네.
1: 아, 멤버들도 제가 근데 말은 안 했지만 멤버들도 제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거라.
0: 그렇구나. 네. 연주 씨는 그 힘들 때 이거 멤버들이 알 수 있겠지만 모아들도 느낄 수도 있겠지만
1: 네.
0: 예를 들어 조금 뭐 그냥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을 절대 모르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1: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번아웃 시기에 느꼈던 게 제가 제 힘든 걸 어느 순간부터 전혀 얘기를 안 하기 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 가사가 조금 꺼내놓는 첫 연습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0: 너무 잘 됐다. 네. 그래서 롱웨이가 약간 이렇게까지 되기에 오래 걸렸다라는 느낌으로 오네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1: 그렇죠.
0: 248님이 지금은 좀 마음이 가벼워졌나요?
1: 지금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어느 정도 생각들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조금 잘 또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0: 아 걱정되네. 아직 약간 좀...
1: 아 정말 괜찮아요. 근데 요즘 정말 많이 웃고 다니고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0: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근데 또 이제 무대하고 그러는 분들은 다들 말 못할 부분이 한 군데쯤은 있어야 표현이라는 거를 그죠? 하는 아티스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준 씨가 가사를 이렇게 써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여기서 그리고 왜냐면 가사는 좋은 게 어쩔 때는 이거는 내 얘기는 아닌 척을 할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마음껏 여기다가 네. 쓰시면
1: 일기장처럼.
0: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쩔 때 나중에 막 다 알고 보니 이거 내 얘기였다.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자 이렇게 우리 연준 씨 새 EP No Labels Part 2 수록곡 들으면서 얘기 나눴는데요. 공민아님이요. 파트 1 때는 동생들한테도 발매 전까지 노래들 꽁꽁 숨겼는데 2 때는 먼저 들려주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고 그리고 늘 완벽하길 바라는 연준이 스스로 많이 얽매여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죠? 알고 계셨네.
1: 네,
0: 이번엔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물어보세요.
1: 신기하다.
0: 그러니까.
1: 네.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파트 1 때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늘 완벽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스스로 나 완벽해야 돼.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이런 책임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트 1 때는 동생들한테도 제가 정말 제 스스로가 그 준비됐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일 날까지도. 근데 파트 2 때 이제 그 생각들이 거치고 오히려 완벽하고자 했던 게 완벽에서 멀어지는
0: 맞아.
1: 네, 길이었고 오히려 제가 그걸 좀 인지하고 나서부터 배우고자 하고 그리고 가사도 보면은 그냥 그래도 돼. 좀 이 마음을 저 스스로한테 계속 던지고 난 이후로부터는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멤버들한테 좀 기대고 싶은 마음에 들려줬던 것 같아요.
0: 네. 그게 저는 항상 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아티스트 분들한테 하는 게 완벽함의 반대가 불완전함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만족 일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약간 편안해짐이라고도 또 생각을 해요. 그 완벽함은 어떤 진짜 칼각 맞춰서 똑 떨어지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편안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앨범에서는 그래도 좀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고.
1: 네.
0: 연주 씨 얼 그 인상이 달라 보이는 지경까지 왔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이제 보내드려야 되나 봐요.

0: 벌써요? 어,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어우.
1: 아까보다 왜 살이 빠지신 것 같지? 왜 여기가 칼각이 더 생기셨지?
0: 어, 그런가요?
1: 와, 쉐딩 하나도 나이스. 안 했는데. 자,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또 모아 팬분들이랑 우리 청취자 부엉이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0: 네, 우선은 함께 해주신 팬분 모아분들과 우리 부엉이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아직까지 아이스크림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노래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아, 그래요. 은근히 되게 좀 네. 울컥한 얘기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가지고 네. 얘기 조금 더 길게 시간 있었으면은
0: 그니까요.
1: 같이 울 뻔했어 나. 그래, 하지만 네. 일단은 아이스크림 하는 연준 씨를 우리는 다 같이 즐겨보도록 합시다.
0: 좋습니다.
1: 연준 씨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또 만나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1: 4만원
0: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3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이렇게 나는 가수들 보컬 위에 내 멘트가 얹어질 때 너무 불편해. 빨리 오늘 너무 많은 모아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미라클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뭉클한 마음으로 클로즈 갑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명예승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을 물으시면 저는 늘 최근에 만든 작품이라고 대답합니다. 창작자가 과거에 머물면 새로운 창작은 멈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의 히트곡은 어제의 일일 뿐이고 미래의 일은 제가 결정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익숙했던 어제의 나와 의도적으로 낯설어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좋은 곡을 쓸 수 있죠. 현재 집중하고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의 내가 더 나아집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꼭 준비하는 게 있나요? 아, 기타 줄을 너무 많이 조이면 끊어져 버리고 또 너무 늘리면 음이 안 맞습니다. 마음먹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하려는 욕심은 나를 경직되게 하고 너무 많은 걱정은 처음의 열정까지 느슨하게 만들고 말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일단 해본다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첫 음을 한번 튕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작이

자, 끝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모두의 처음이 어렵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먼저 일단 바로 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에반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7월 13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의 첫 곡은 에반의 Ride or Die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반입니다. 네, 짧지만 제가 이번 주 친친방의 스페셜 DJ를 맡게 됐는데요. DJ는 처음이라 조금 서툴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일단 너무 초대해주신 스페셜 DJ로서 초대해주신 우리 친친 라디오 네, 스텝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DJ가 된 기념으로 애칭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봤는데 저의 팬분들 이름이 에버인데요. 에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름 뜬디 뜬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부터 뜬디. 네. 자, 친한 친구 방송반은 학교 방송반 컨셉으로 진행되는 라디오입니다. 특히 야간 자율 학습이 있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더 학교 방송반스럽게 꾸며지는 날이라 저 뜬디의 착장도 학생 느낌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좀 어떤가요? 제가 약간 좀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좀 전교회장?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네, 준비를 해왔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아, 다행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제 모습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자, 첫날은 이런 질문으로 열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준비하는 게 있는가? 저는 저의 마음가짐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마음 가는 대로 일단 해본다 라는 마음이 뭔가를 시작할 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단 해본다 라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각을 아무리 하고 해봐야 결국에는 행동하지 않으면은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봤을 때 정말 좋은 결과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제가 머릿속으로 이뤄내고 싶은 거, 해내고 싶은 것들 모두 먼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일단 해보시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안소연님께서 우왕 코디 어쩌지 너무 이쁘잖아 뜬디. 하, 우리 안소연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코디가 이게 지금 제가 시간 관계로 10분 만에 갈아입고 온 옷이거든요. 사실 이게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또 제가 또 차려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9170님 오늘 너무 잘생겨서 살 수가 없다고 꼭 에바니한테 전달 부탁드립니다. 살 수가 없으면 안 되고요. 저를 꼭 보러 와주세요.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순이님께서 띵디 오늘 너무 멋진 방송부 선배 같아요. 실제로 방송부였던 적이 있나요? 아니 제가 이런 저를 칭찬해주는 그런 사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또 좀 낯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데요. 제가 방송부였던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지났을 때 댄스부를 잠깐 했었고 거기서 뭔가 축제나 이런 방송에 나가기 위한 그런 연습들, 준비들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긴장하는 것 같은데 선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장하는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사실 긴장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이 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긴장은 사실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이런 순간들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라디오의 특성상 저의 이야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긴장하는 거 아니고요. 선님께서도 어떤 중요한 시험이나 어려운 일들이 닥치셨을 때 긴장하지 마시고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미리 SNS 예고대로 선착순 출석부터 불러볼 거고요. 저의 하루 소식도 언박싱 해드릴 겁니다. 또 2부에서는 저의 추천곡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3부는 반말 모드로 진행됩니다. 친구처럼 반말로 이런저런 사연 소개하면서 더 친해지는 시간 가져볼게요. 또 오늘은 제가 직접 일기도 썼습니다. 마지막 코너인 교환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후! 제가 여러분들 라디오를 정말 많이 출연을 하면서 이 문자 번호 말씀드리는 거를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오늘만큼 오늘 생방만큼에서는 정말 틀리기 싫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오게 됐는데 오늘 예감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한 글자도 절지 않았던 게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출석 부를게요. 친친방 출석부입니다. 먼저 0번 이승 하인, 그리고 1번 에바니 꿈꽃도 에버 꿈꽃도님, 2번 에바니 사랑해 에바니 고생했어 에바니가 제일 좋아 에바니 셀프 복복복 하자 햄승 주인 이슴님, 3번 에버둥이 에바니 목소리로 잘자 공주야 듣고 싶어요 잘자 공주야님 잘자 공주야, 4번 에바니 DJ님 가난하게 컸어 멘트를 궁금 유혹 슬픔 화남 버전 해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거임 가난하게 컸어? 가난하게 컸어?

0: 컸어? 가난하게 컸어. 자, 5번. 너도 사랑 지상주의니? 사랑은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설렘과 용기만을 줄 거라고? 고통과 원망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불행도 주겠지.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낼 힘도 더불어 주겠지. 그 정도는 돼야 사랑이지, 님. 6번. 감옥에서 누가 돌아왔게, 님. 7번. 귀요미 에바니 토끼인기 함 해주세요, 님. 토끼. 8번 냐냐냥님. 9번 뜬금없는 때 에바니 길에서 본 적이 있음. 내 자리 바로 뒤에서 탈색한 에바니가 앉은 거임. 앉은 척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팬심을 표현하고 싶어서 친구랑 대화하는 척 대한민국 가수 중에 에바니 제일 좋다라고 말했는데 에바니가 뒤에서 갑자기 너무 고마우시다 진짜라고 허공에다 말함님. 마지막 10번 안녕 이승아,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 데뷔날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그땐 용기가 없더라. 지금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큰 마음 먹고 용기 내봐. 매일매일 방송반에서 너를 볼 때마다 두근댔고 이승만 보이고 이승만 생각나고 처음부터 계속 그랬어. 다른 친구들과 싸울 때도 너 혼자 안 울면 내 마음도 너무 아팠지만 내심 좋은 마음도 있었어.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다가 정말 인생에서 제일 크게 용기 내어서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고백해주고 싶었어, 님.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 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네, 오늘은 저의 하루를 먼저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쿰쿰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에반의 하루 언박싱!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까망베르 치즈를 먹고 왔다. 네. 까망베르 치즈만 드셨냐라는 질문이 지금 왔는데요. 까망베르 치즈를 제가 사실 아침을 잘 안 먹어서, 근데 이 까망베르 치즈가 되게 그 한 개 낱개씩으로 포장돼 있는 그 컴팩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까서 먹고 왔습니다. 평소에 요리를 제가 뭐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뭐 배달 음식 주로 많이 시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까망베르 치즈를 이제 냉장고에 넣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아, 지금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떠올려 본다면, 이게 제 집 냉장고에는 과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박 있고요, 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철 과일들, 복숭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의 소식은 여기까지고 했고요.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39433님께 3933님께서 에바나 나 준비 중인 세무사 2차 시험이 딱 5일 남았는데 체력적으로 멘탈적으로도 참 힘이 들지만 잠깐 쉴 때 희승 영상 찾아보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에바 손 잡아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꼭 잡은 손 놓지 말고 꽃길만 걸어보자. 에반 데뷔 팬 에버라 너무 행복해. 공주 아니고 여보가. 일단 너무 고맙고요. 저의 데뷔 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를 처음부터 사랑해 주셨던.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세무사 2차 시험이 5일 남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5일 동안 체력도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몸 잘 챙기셔서 꼭 세무사 2차 시험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버야 화이팅 하자. 세무사 되자 화이팅! 네, 2243님입니다. 띵디, 저 오늘 너무 더워서 진짜 5잔 마셨어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 이 갈증, 너무 덥고 습해서 차라리 물고기가 되고 싶어요. 띵디는 요즘 더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아, 근데 그 2243님께서는 아가미가 없으셔서 물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박을 먹습니다. 아,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제가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박이 되게 달고 그리고 이 수박이 들어있는 수분 함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 이런 거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수박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트레저의 You 듣고 올게요.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트레저의 You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된 문자들은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에게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우, 정말 감사드립니다. 삼육식품 완전 영양식 구수한 맛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문자 더 한번 만나볼까요? 성혜나님께서 뜬디 목소리도 너무 달콤하고 진행도 경력직 DJ처럼 너무 능숙해요. 오늘 밤 잠 다 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밤새야지. 또 시간 늘릴까요? 저희? 그렇긴 할 순 없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수님께서 피곤한 월요일 뜬디의 피로회복 방법 궁금해요. 제가 방금 전에 수박을 말씀드리면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몸에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저도 젤리를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단 것들을 조금 먹어주면 금방금방 또 피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 거 드시고 피로 회복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359님께서 저는 오늘 일하다가 실수를 해서 혼났어요. 우울했지만 지금 뜬디 보며 힘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또 혼이 날 수도 있고 저는 너무 속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계속 좌절하고 계속 무너지는 거는 전혀 나쁜 거가 아니니까요. 1359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더 원동력 삼을 수 있고 더 강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하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6208님, 에바나, 일하면서도 계속 너가 생각나. 어떡하면 좋지? 이거에 대한 해답은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저의 SNS를 찾아오시면 제가 상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 팬덤명은 에버인데요. 이제 6208님도 에버가 되신 겁니다. 축하드려요.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야간 자율학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직접 선곡해온 추천도 곡도 들려드리고 여러분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쓴 답장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미아오의 Favorite Song, 이어서 샤이니의 Satellite.

0: FM for you.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이렇게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떠들지 마. 사랑한 마음에는 죄가 없지만 야자 시간에 떠드는 거는 죄다. 자, 조용히 자습해.
2: 쌤 가셨나? 이제 시작했다. 이거 되겠지?
3: 야간 자율학습!

몰래 조용조용 지금은 야자 시간. 다들 학교 다닐 때 야자 해보셨나요? 아, 일단 저는 야자 줄여서 야간 자율학습을 줄여서 야자라고 하는데 저는 한두 번 해봤던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최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좀 집중해서 했던 기억은 나는데 딱히 도움은 크게 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 원래 이 야자 시간은 자율적인 추가 공부 시간이지만 가끔은 교과서만큼이나 더 배울 게 많은 세상 밖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아주 가끔씩 몰래 중국 당면과 푸주를 추가한 마라로제 떡볶이 같은 참을 수 없는 간식을 먹으러 뛰쳐나가기도 하고 휴대폰을 보는 딴짓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야자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아, 0145님께서는 저는 야자할 때 석식 먹고 식곤증이 넘어와서 졸면 서로 친구랑 때려주기 했었는데 둘 다 잤어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아, 정말 뭐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아, 둘 다 잠들게 된 거군요. 아, 그래서 서로 때려주지 못했던 아, 정말 꿀잠 자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 그렇게 잠도 오래 주무시고 하셔야지 아, 이렇게 건강도 피로 회복도 하고 해야지 더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자 시간에만 공부 뭐 해야 된다는 법 있나요? 뭐 집에 가서도 책상만 있으면 책상과 연필만 있으면 공책만 있으면 공부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1193님께서는 등디 야자 때 몰래 나가서 뭐 먹을 수 있으면 어떤 거 먹고 싶어요? 마라로제 떡볶이 제외! 나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양념감자를 그렇게 많이 먹었음. 양념감자 하나 먹고 그냥 프렌치 프라이 플러스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 조합으로 맨날 먹음. 그렇게 10kg 쪄서 교복 못 입고 다님. 아, 이 뒷부분은 제가 따로 어떻게 말씀을 이게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넌 아름다워. 여전히 넌 아름다워.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몰래 나가서 뭐 먹을 수 있다면 저도 학교 앞에서 제 기억에는 이 회오리 감자 이런 것도 많이 팔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핫도그를

아니라 이제 근래에 그모 교를 한번 찾아가 봤었는데요.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머리를 쥐어짜시길래 학교가 사라진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지. 학교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네. 버거집이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네. 7363님께서는 저는 진짜 야자 끝나고 집 가면서 듣고 있어요. 뜬기 덕분에 늘 힘나요. 고3 화이팅. 정말 고3 화이팅! 늦은 시간에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고3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할수 있습니다. 정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요즘이야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자연스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야자를 해봤기 때문에 노래를 들으면 안 됐거든요. 예전에는 노래도 사실 몰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라디오 DJ로서 야자 시간에 몰래 들어도 좋고 대놓고 들어도 좋은 노래들 직접 선곡해봤습니다. 주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나를 쉬게 하는 음악. 네, 이번 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어떤 음악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사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음악이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좋아했던 아티스트들이 음악이 그랬듯이 희망을 넘어 살아갈 이유가 되고 또 치유가 되는 순간이 마침내 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저를 쉬게 하고 싶은 그런 음악들, 저의 힘든 마음을 달래주고 낫게 하는 노래들을

0: 혹시라도 체력적으로는 힘드셨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제 추천곡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쉬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제가 선곡한 첫 번째 곡은요, 트래비스 스캇이 피처링한 시자의 Open Arms입니다. 이 곡을 추천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만으로도 느껴지는 아련함? 저는 이 트랙을 처음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게 어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뭔가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들었을 때 들으면 좋을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노래 들으면서 같이 감상 나눠주세요. 저의 노래 취향에 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노래 나가요. 트래비스 스캇이 피처링한 시사의 Open Arms.
1: When you do your best, you can, I told you. When you do your best, hell, that's all you can do. You, me, and anybody else. So hell with the talk.

시사의 오픈 아름스 듣고 왔습니다. 어떠셨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DJ가 되어서 듣는 곡은 또 느낌이 다른데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던 곡, 제가 집에서 뭐 샤워할 때나 누워서 자기 전이나 이어폰을 꽂고 메이크업 하면서 들었을 때나 듣던 곡을 이렇게 막상 게스트 DJ이긴 하지만 그래도 DJ로서 듣는 그런 느낌은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5008님께서 오, 나이 노래 좋아해 라고 하셨는데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민님께서는 에바는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 오, 이건 뭐 신박한 한국어인데 반존대, 설레는 반존대다. 오, 나는 땡보드 차트를 굉장히 또 많이 또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셨어. 네, 빌보드에 있는 어떤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쭉 듣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곡들도 많이 찾게 되고, 뭐, 여러분들도 뭐, 많은 차트들, 뭐, 구경하고 듣고 이런 거를 좀 추천드려요. 네, 그렇게 찾게 되셨습니다. 네. 네, 한미선 씨는, 희승이랑 같이 이 노래 듀엣 해보고 싶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트래비스 스카님의 목소리에 저음역대가 안 내려가요. 아기자그르가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 예, 그래서 만약에 듀엣을 하게 된다라면 이게 미선님께서 대신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하신가요 혹시? 네, 그래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음역대가 좀 높은 편이라 농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2306님께서는 좋은 노래 추천해준 뜬디를 오픈 아름스에서 안아주고 싶군요. 모든 힘든 사람들 다 안아주고 싶네요. 안겨! 정말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있다면 이렇게 2306 같은 분이 아니실까. 세상에 모든 힘든 사람들을 안아주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 따스한 마음씨? 저는 너무 이런 게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아마 2306님보다는 체구가 클 테니까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곡 이어가 볼까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나를 쉬게 하는 음악이고요. 다음 곡은 바로 켄드릭 라마와 시자의 루더입니다. 이 곡은, 근데 이 곡의 선정 이유도 마찬가지로 분위기입니다. 네, 저는, 워낙에 팝송을 또 많이 듣고 즐겨 듣다 보니까 이 곡의 어떤 그 가사나 그 내용보다는 확실히 멜로디나 이 인스트루멘탈을 좀더 먼저 1차원적으로 들리는 거를 좀더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들었을 때도 정말 와, 이 곡이 겨울에 나왔거든요. 정말 겨울에 나왔을 때, 겨울에 겨울 잠자기 딱 좋은 노래다. 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켄드릭 라마와 시자의 루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스페셜 DJ 에반이고요. 켄드릭 라마와 시사의 루터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한여름에 듣기에도 정말 겨울처럼 이 눈이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꼈는데요. 송은비님께서 아, 희승이랑 같이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다. 흰구리 팡팡. 아, 나도 좋다. 흰구리 팡팡. 네, 6428님께서 작년 초에 루터 커버 올려줬던 거 기억나요? 저 그거 너무너무 좋아요. 한 소절만 부탁해요, 띵디.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야, 이 에코 깔아주시나요? 예. 아, 어디를 불러야 되지, 근데? If this world were mine, Roman on a seven bay, drive it like it's hot. If this world was mine, I'd take your dreams and make it multiply. Yeah. 아, 좀 부끄럽네요. 네,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제가 선곡해 온 다음 곡은요, 더 위켄드의 Blinding Lights입니다. 사실 이 곡은 엄청 업템포 곡이죠. 되게 빠른 비트감과 그걸 살려주는 더 위켄드의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또 뭐 절제감 있으면서 또 박자감 있는 그런 노래인데 그래도 위로라고 하면은 단순히 위로라는 게 뭔가 진짜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곡도 있겠지만 저는 이 곡을 들으면은 힘이 나더라고요. 힘을 얻는다라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한편으로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추천드렸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더 위켄드의 Blinding Lights.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더위캔드의 Blinding Lights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사구사님, 오늘 선곡 진또배기로만 준비했네. 집에 가는 길인데 너무 신나요. 선곡 센스 무슨 일이야. DJ의 모든 자질을 갖추었다. 제가 지금 칭찬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지금 생방송이 시작된 이후로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칭찬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퇴근길이시라면 정말 조심히 안전기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나를 쉬게 하는 음악들로 채우고 있나요? 있는데요. 마지막 추천곡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입니다. 위로해준다라는 어떤 내용에서는 벗어날 수도 있는, 따라서 혹은 뭐 해석에 따라서는 또 그 위로가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이 곡을 들으면서 많은 위안을 얻습니다. 실제 뭔가 어떤 그 가창의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그런 분위기? 저는 계속 분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은 띵디는 분위기를 엄청 신경 쓴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이 곡도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럼 이 곡을 2부를 끝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3부로 돌아갈 건데요.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가 먼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취향을 반말로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에겐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마지막 추천곡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반가워. 나는 이승이야. 딸기 맛 젤리 있는데 이거 먹을래? 아, 별로야. 아, 그럼 넌 뭘 좋아하는데? 퉁아. 어, 퉁아. 퉁이가 보내줬어. 안녕. 나는 뜬이가 아니고 퉁이야. 나는 요즘 햄버거에 빠졌어. 삼시세끼 브랜드 바꿔가면서 햄버거 먹고 있어. 뜬이는 좋아하는 햄버거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나는 브랜드를 말할 수가 없거든. 그래도 땡땡 리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네, 땡땡 리아 좋아해. 거기서 모짜렐라 버거 좋아해. 그거 맨날 먹어. 3881 반가워. 나는 요즘 퍼즐에 빠져있어. 100피스? 싱겁지. 무려 1000피스 깔아놓고 하루종일 맞추다 보면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한 것 같음. 아 근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그 1000피스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너가 쏟은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실을 맺은 게 하나의 아름다운 어떤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멋진 벽에 걸 수 있는 액자가 될 수도 있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도 퍼즐을 해보고 싶지만 나는 땡고 뭐라 그러지? 블럭 게임. 아, 블럭 놀이를 난 더 좋아해. 그래서 나는 블록 놀이 하고 3881은 이제 퍼즐에 하면서 우리 같이 재밌게 놀아보자. 1052야 반가워. 희등이는 오이 어떻게 생각해? 난 오이 진짜 좋아해서 얼마 전에 지하철 샌드위치에서 나온 오이 샌드위치도 맨날 먹었고, 여름에는 그냥 주식처럼 먹어. 정말 미안하지만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미안해. 오이는 좋아하지 않아. 아! 아니야, 오이 좋아해. 오이 무침 좋아해. 오이 무침.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오이 무침을 해줬어. 그 고추 가루와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뭐 레시피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오이 무침을 해주면 지금도 잘 먹을 것 같아. 오이 샌드위치? 오이 샌드위치는 넘어갈게. 존댓말 쓸 뻔했어. 오늘 나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세 명한테는 젤리 선물로 보내줄게. 이제 같이 나랑 노래 들을까? 하츠 투 하츠의 처음 투성이 준비했어. 있잖아, 너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하츠 투 하츠의 처음 투성이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가볼게. 너희가 보내준 문자 보고 이야기 나눌 거니까 나한테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사연 계속 남겨줘. 그럼 미리 도착한 문자부터 볼까? 0049 반가워. 아 너를 좋아해. 아 대사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해줘라. 그 뒤 반응도 아 근데 그 뒤 반응은 자연스럽게 내가 좀 이게 예, 좀 그런 거라가지고 널 좋아해. 6341 반가워. 뜬디는 엄청 신젤리 좋아해. 나는 신젤리 먹으면 스트레스 확 풀리거든. 아 가끔 근데 신젤리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땡리보 젤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중에서 특히 하트 모양을 좋아해. 그게 되게 맛있거든. 그리고 푸딩처럼 생긴 그런 젤리도 있는데 그 안에 속이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 2015 121 처음이라 미안해. 2105 반가워. 뜬디는 고수 먹어? 난 깻잎은 좋은데 고수는 못 먹겠어. 나는 고수가 있으면 먹지만 아 근데 고수 사실 고수가 아 향이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특이해. 음식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특이한 향인 것 같아. 그래서 좀 되게 어려운 느낌이랄까. 아 그래서 그치만 고수 먹는 사람들 나는 존중해. 자 8653 반가워. 띵이의 요즘 소소한 취미는 뭐야? 나는 요즘 그냥 누워서 위험했어. 넷플릭스를 보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한 편씩 챙겨봐. 너도 넷플릭스 챙겨보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래. PD님들이 다 박장대소를 하고 계셔. 내가 처음이라 좀 귀여운가 봐. 아 수수 반가워. 수수야 수수의 이름이란다. 질문 계속해서 갑자기 절기 시작하네. 수수 반가워. 띵디는 다양한 장르 많은 곡들을 되게 잘 아는데 어디서 디깅하는 건지 궁금해. 빌보드에서 찾는 건가? 그냥 이거는 자연스럽게 뭔가 사이트나 음원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계속 찾다 보면은 원하는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요즘엔 노튜브 뭐 그런 데서 이제 그 찾을 수 있지. 이제 막 플레이리스트 그냥 검색하면 되잖아. 뭐 스근한 플레이리스트, 뭐 좋은 플레이리스트, 뭐 R&B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것들. 아 내가 반말의 노래니까 정신을 놓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해. 아무튼 그런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6492 반가워. 승디는 주로 분위기나 느낌이 좋은 곡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가사가 인상 깊어서 좋아하는 곡도 있어? 생각나면 말해주고 아니면 나중에라도 꼭 말해줘. 이 곡은 진짜 딱 하나 떠오른 게 있는 게 유재하 선배님의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곡에 좀 가사가 너무 인상이 깊었어. 그러니까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을 이라는 거잖아. 뭐 한 소절 불러줄까?

이런 노래야. 굉장히 또 서정적인 어떤 감성적인 그런 노래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아, 노래, 내가 불러주는 노래를 계속 듣고 싶겠지만, 노래 들을 타이밍이래. 같이 들어볼까? 이래서 와, 대박이다, 진짜. 자, 노래 들을 타이밍이래. 들어볼까? 르세라핌, 아일릿, 캣츠아이의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

르세라핌, 아일릿, 캣츠아이의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 듣고 왔어. 문자 계속 볼게. 6846 안녕. 진짜 아이코닉한 DJ다 뜬디. 아 그치. 이 아이코닉하다고 볼 수 있겠지. 하, 오늘 친친 너무 즐겁네. 오늘 재밌다 진짜. 4648 반가워. 이승 내일 같이

같이 마라로제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한거안 까먹었지? 전에 루미큐브 내기 너가 졌으니까 내일 사는 거다. 미안한데 너 밑장 빼기 한거 내가 봤으니까 너가 사는 거야. 그래서 돈 준비해 와. 알겠지? 그래. 가져와. 정은서 반가워. 야자 시간에 몰래 보는 에바니가 제일 재밌다. 그치, 사실 나도 야자 시간에 이렇게 농담 따먹고 뭐 장난치고 하는 거 제일 재밌는 것 같아. 5944 반가워. 나는 뜬디가 써주는 가사가 좋아. 앞으로도 좋은 메시지 많이 많이 써줘. 그래도 이게 공교롭게도 평상시에 듣는 음악들은 뭔가 분위기 위주의 곡들을 많이 듣지만 가사 쓸때 신경을 제일 많이 써. 그래서 나는 5944한테 너무 고마워. 가사를 써 엄청 밤낮에 걸쳐서 가사 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엄청 사실 나에게도 좀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5944 너한테 들려줄 수 있게 돼서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고마워. 8334 반가워. 띵디의 학창 시절 매점 추천 음식은 뭐야? 나는 와작와작 씹어 먹으면 치아 다 나갈 것 같은 땡땡콘 이런 거 많이 먹었어. 땡땡콘이 뭐지? 땡땡콘을 나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진짜 있는 건줄 알았네. 아, 땡땡콘. 나는 그거 추천해. 그 약간 아 이거구나. 아 콘 불량식품이지만 그 길다란 그 과자 안에 그 초코가 들어가 있는 그 불량식품이 있어. 그게 그한 500원인가 400원에 살수 있을 거거든. 요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난 그거 한번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 몸에 좋은 건 아니니까 많이 먹진 말고. 6028. 안녕. 뜬디 덕분에 계속 웃고 있어. 눈에 주름 생길 듯. 내 노화 책임져.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방송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할게. 나도 같이 웃고 있어서 나도 노화가 같이 오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 같이 노화 진행되는 거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노화가 와도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하니까. 윤주야 반가워. 에버들이 보는 오빠는 햄스터 같은데 오빠가 보기에 에버들은 뭐 같아? 에버들은 그거 뭐지? 이렇게 그 고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소리 들리면 이렇게 드는 그거 있는데. 미어캣. 약간 미어캣 같아. 놀리는 게 아니고 너무 귀여워서 그래. 왜냐면 내가 어디에 떴다만 하면은 정말 미어캣처럼 어깨가 목이 빠질 것 같아. 기린처럼. 사진 보여주는데 너무 똑같다. 너무 귀여워. 그래서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8941 반가워. 띵디 왜 자꾸 혼자 웃어? 나도 요즘 별것도 아닌 일에 혼자 피식 웃을 때가 많아. 띵디도 요즘 사소하게 웃게 되는 일 있어? 아니 지금 너희는 못 봐서 좀 아쉽기만 하겠지만 지금 안에 계시는 피디님들이 계속 이제 빵 터지고 계셔가지고 나도 덩달아서 좀 웃게 되는 게좀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로 웃긴 말을 좀 하고 있긴 하잖아. 너도 웃고 있잖아. 아닌 척 하고 있어. 다 보여요. 나는 다 보인단 말이지. 방금은 존댓말 한게 아니라 반존대야. 알겠지? 최혜선. 혜선아 반가워. 미어캣 한 마리 여기 있어. 알겠어. 5864. 5864. 뜬디 완전 영크크 같다. 이거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영 크리에이터 크루 같다는 거지? 고마워. 이게 참

내가 딱그 중간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크크와 그 반대되는 말이 있잖아. 그 반대되는 말과 이 영크크가 이 사이에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쯤에서 노래 한곡더 듣고 이어갈게. 라이즈의 오버드라이브.

라이즈의 오버드라이브 듣고 왔어. 친친방 친구들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 야간 자율학습 함께하고 있는데 문자 더 볼까? 안소연, 소연이 오물오물. 방금 마이땡을 먹었어. 맛있었어. 1359 반가워. 띵디 지금 완전 아기 유재석임. 셀프 복복복 한번 가자. 그렇게 생각해주면 난 너무 고맙지. 복복복 고마워. 0650 반가워. 희승아, 너한테 위로 몇 살까지 꽁주야? 너보다 나이 많아도 꽁주 시켜줄 거야? 아, 그럼 당연하지. 꽁주는 영원한, 한 번 꽁주는 영원한 꽁주지. 꽁주로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어. 넌 영원한 꽁주야. 알겠지? 4159 반가워. 희승아, 그래미 무대 기대돼. 화이팅. 아, 이게 공개가 됐나? 나도 공개가 된지 안 됐는지 잘 몰라서 화들짝 놀랐네. 그래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4159가 내 거 꼭 봐줬으면 좋겠다.

자, 벌써 3부 끝낼 시간이네. 자, 이 문자를 끝으로 야자도 끝, 반말도 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제가 반말로 하게 되니까 이게 넋이 나간 건지 굉장히 아니면 너무 가까워져서 그런 건지 실수도 좀 많았고 그랬는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어쨌든 좀 더 가깝고 친해진 것 같나요? 저는 더 가깝고 친해져서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좀 오간 것 같아요. 네, 그렇기를 바라면서 4부에서 다시 만나요. 보이넥스도어의 아디오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에바니 이목구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네, 오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화봉초등학교. 바로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요. 화봉초에 다니던 이희승 어린이는 사실 굉장히 정신없고

항상 뛰어댕기던 그런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어린 마음에 뭐 굉장히 장난도 많이 치고 돌아다니면서 많이 놀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놀이터에서도 자주 보이던, 그리고 딱지치기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좋아하고 그런 취미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햄승의 입으로 다 들어와라. 움뇸뇸뇸뇸뇸. 7월 14일 네, 화요일. 내일 화봉초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짠가요? 확인하신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요? 아, 그렇군요. 화봉초 점심 메뉴 내일 화요일에 메뉴가 이렇다고 합니다. 옥수수밥, 돈육 강장 불고기, 크래미 오이 냉채, 무말랭이 김치, 백김치, 유럽 채소와 쌈장, 골드키위, 그리고 이것 갈비탕인데요. 잠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유럽 채소가 뭐죠? 유럽에서 온 채소인가요? 네. 아무도 모른다고 하셔서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에 들어갈 식재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배추 같은 푸성귀에서 뜯어낸 겉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탕, 국요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재료 중 하나죠.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우거지, 2번 에바니 DJ라니. 아, 이거지. 자, 쉽죠. 이거는 뭐 그냥 쉬워요. 네. 네, 정답 보낼 곳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연준의 아이스크림.

0: off, I'm cooling off, make it fun. 진지한 건 no, no, no.
1: 내일 급식 뭐더라? 에 이어서 연준의 아이스크림 듣고 왔습니다. 더욱 뚜렷해진 색깔의 연준 코어로 돌아온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연준 씨의 미니 2집 타이틀곡이었는데요. 빈티지한 드럼 비트, 리드미컬한 베이스, 기타 리프가 돋보이는 펑크락 장르로 서로에게 달콤하지만 쿨한 텐션을 유지하겠다는 관계를 아이스크림에 빗대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무 창작에 연준 씨가 직접 참여했다고 하니까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를 보는 재미도 있겠죠. 아, 제가 이제

실제로 연준이 형, 네, 연준 선배님 이자 형인 연준이 형이랑 같이 이제 음방을 잠시 돌았었는데 실제로 무대를 봐도 되게 시원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연준의 아이스크림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급식 오늘이 아니라 내일

했는데, 말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우거지가 들어갔죠? 대박인데요. 내일 화봉초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옥수수밥, 돈육 간장 불고기, 크래미 오이 냉채, 무말랭이, 백김치, 유럽 채소와 쌈장, 골드키위, 그리고 우거지 갈비탕. 아니, 근데 저는 이 너무 신기했던 게이 유럽 채소인데요. 이 유럽 채소를 잠깐 이 노래를 듣는 사이에 검색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급식을 먹었을 때쯤에는 저런 채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유럽에서까지 온 채소도 먹고 정말 이 급식 상태가 너무나 좋아졌다. 화봉초, 저의 모교가 굉장히 또 많이 발전을 했구나.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점점 발전하는 학교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우거지, 시래기 이런 채소류가 들어간 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네, 뭐 우거지 해장국. 사실 뭐 굳이 해장을 해야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거지 해장국을 즐겨 먹었을 때도 많고요. 네. 그리고 감자탕에 들어가는 우거지 같은 것도 너무 시원하고 좋아합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그리고 제일 좋아했던 급식 메뉴가 스파게티예요. 예, 스파게티 제일 좋아했습니다. 수요일만 나왔던 아주 꿀 급식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아이스 홍시가 나왔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요일에 얘들아 맛있는 급식 나왔다 가자 하고 이제 급식실 내려가면 아이스 홍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뭐 좋아하진 않는데 시원한 그런 맛 시원해서 뭐 많이 먹었어요. 피디님 저도 좋아했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께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정혜윤님. 네, 축하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정답, 우거지. 군인 누나인데, 뭐라 그러죠? 여군이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여군이 맞으셨네요. 군인 누난데, 내일 부대에서 전출 가는 날이라 회식 끝나고 우리 부서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1847님, 희승이 최근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뭔지 궁금해요. 저는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날 때좀더 사교성 있게,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고, 뭔가 이런 시간들이 생겼다는 게 아이로서 너무 기특하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 그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뭐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성격이 조금 변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세상을 이제 다가서려면은 꼭 필요한 성격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칭찬을 하는 점입니다. 4676님, 희승이 평소에 패션 센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멋쟁이 되는 팁 하나 알려줄래요? 팁이랄 거는 없지만, 덜어낼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편하게 입으셨을 때가 가장, 좀, 잘 입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기분과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불편하면 그러면 안 이뻐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편한데, 좀 이쁠 것 같은데, 좀 깔끔하고 괜찮고 뭔가 매력 있네? 라는 느낌이 드시면 마음 가시는 대로 옷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83님께서, 띵디, 최근에 활동 끝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라디오 끝나고 야식 먹나요? 활동 건강히 잘 마치고 먹는 야식은 얼마나 맛있을까? 고생한 띵디가 잠깐이라도 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쉴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사하게도 찐찐 라디오에서 스페셜 DJ로 저를 이제 초대를 해주신 것처럼 정말 한 번이라도 더이 우리 팬분들인 에버 분들한테 만날 기회가 있다면은 저는 계속해서 좀 바쁘고 싶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대신 오늘 집에 가서는 마라로즈 떡볶이 진짜 거하게 먹고 배가 네 아주 부르게 잠잘 테니까 네 걱정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갑니다. 오늘의 일기는 제가 써왔습니다. 네 그레이시 에이브럼스의 Look at my life 먼저 듣고 일기 교환하러 돌아올게요.

오늘은 Ride or Die 마지막 음악 방송 활동을 하는 날이다. 아침부터 일정을 시작해 생방송 준비와 여러가지 촬영들을 하고서 생방송을 마치고 나의 팬분들인 에버들과 첫 음악방송 일정을 마친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도 했다. 요즘 들어 더 드는 생각이지만 무대를 하고 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더 노력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정말 좋은 기억으로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다. 팬분들께 정말 고마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오자키 유타카의 I love you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바로 저의 일기였습니다. 이 노래도 제가 오늘 추천곡으로 골라온 곡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자키 유타카라는 가수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 I love you라는 곡을 추천드린 이유는 저의 개인적인 뭐 취향도 있다고 할 수 있고 뭐 더 좋아하게 된 건 이제 땡튜브에서 이제 라이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라이브가. 그래서 그 영상도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시 일기로 돌아와서 Ride or Die 활동이 끝났던 어제 이야기를 직접 적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활동이 끝났을 때가 약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저께 되게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벌써 활동이 좀 빨리 끝났다. 그리고 너무 그립다라는 생각이 그립다라는 표현이 가장 좀 와닿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Ride or Die 활동을 하면서 쌓였던 많은 추억들,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팬분들의 같이 보내다 보니까 저로서는 너무 짧은 느낌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92355님께서도 희승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3주였어요. 나도 또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수고했어. 정말 이게 그 에버들과 이제 뜬디의 공통점은 이제 약간 이런 서로 고마워하고 약간 서로 좀 으쌰으쌰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저의 교환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하교할 시간입니다. 저의 첫 라디오.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좋았다고요? 다행입니다. 저 또한 너무 좋았는데요. 사실 뭐 긴장을 하지는 않고 왔거든요. 긴장도 안 하고 사실 왔는데 그냥 반말했던 그 코너가 있었잖아요. 그 반말했던 코너에서 진짜 너무 친구처럼 대화해버리는 바람에 말도 많이 절고 아마 그랬는데 그게 다 재밌었던 시간으로 나왔던 것 같아서 진짜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3439님께서 띵디 오늘 DJ 데뷔 너무 축하해. 짐나는 말도 잘하고 선곡도 짱. 기현실수도 같이 웃을 수 있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내일 또 띵디 만나러 올게. 오늘 꿀잠자 미어캣 에버가. 감사합니다. 또 에버가 또 이런 저의 실수 가득한 모습까지 이렇게 감싸주는 게 얼마나 따뜻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요. 에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친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6846님께서 이 학교에서 살면 안 될까요? 아, 살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학교는 자는 곳이 아니니까요.

아 죄송해요. 제가 이게 아 저랑 같이 살아요 하고 싶은데 아 아무리 봐도 학교는 자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농담입니다. 아무튼 저희에게 내일이 또 있죠. 사실 내일은 전학생이 오는 날입니다. 장한음 씨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끝곡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다혜안,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에반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Tero.
1: Tero.
0: All right.

1985년 7월 13일 라이브 에이드 공연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모두 퀸의 노래였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보헤미안 랩소디가 첫 곡이었고요. 이어서 레디오 가가를 불렀고요. 그리고 에이오 하는

0: 그 트랙, 사운드 트랙에 별도의 트랙으로 있는 그 시퀀스가 지나고 Hammer to Fall을 부르고, 그리고 극장 개봉 당시 영화에서는 Hammer to Fall 다음에 We Are the Champions로 바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실제 라이브에드 공연에서는 한 곡을 더 불렀죠. 바로 Hammer to Fall과 We Are the Champions 사이에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가 있었습니다. 이게 극장 개봉 당시에는 이 노래는 빠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미공개 촬영 분량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는 다 찍어 두었던 거죠. 편집 과정에서 빠진. 그래서 오늘은 그걸 다 살려서 Hammer to Fall과 We Are the Champions 사이에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까지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 에이드 그 실제 샌 리스트대로, 아 물론 We Will Rock You 1절이 실제로 라이브 에이드에서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네, 그건 빼고, 네, 그것만 살짝 빼고 실제 샌 리스트대로 퀸의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1985년 7월 13일, 이제 막 어제가 된 7월 13일은 라이브 에이드가 열린 날입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난민들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팝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공연. 그 당시의 공연을 너무 멋지게 좀 재현을 해주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마치 타임머신 타고 1985년 7월 13일 공연장에 가 있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영화의 힘이죠. 오래전 이미 역사가 되어버린 지난 시간의 한 토막도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리는 게 영화의 마법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1985년 7월 13일에 라이브 에이드 공연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 샘 닐의 부고가 전해졌죠. 뭐 주라기 공원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피아노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영화를 또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배우 샘 닐이 남긴 작품은 워낙 많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뭐 노래 한 곡 정도로 그를 추모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번 주말 매직아워 스페셜 F는 샘 닐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배우 샘 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주말에 몰아서 한번 해보기로 하죠.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마지막에 한국의 꽹과리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스코어죠.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여름 하늘 오프닝 테마였습니다. 호소다 마모로 감독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요즘 같은 하늘이잖아요. 딱 여름 하늘,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가득 있는 영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 오프닝에서 만날 수 있는 하늘을 요즘 자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선곡한 곡이기도 하고요. 제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 때문에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죠. 7월 13일이 그게 일본에서 나이스 데이라고 한다고. 영화 초반에 마코토가 막 정신없이 이제 학교에 지각이라 막 이렇게 챙겨서 집에서 나갈 때 TV에서 뉴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7월 13일은 나이스 데이다. 이게 713에 해당하는 일본어 발음, 뭐 나나이치산 이거를 이렇게 합치면 나이스 발음과 유사하다고 그래서 뭐 나이스 데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코토가 학교를 가거든요. 그 뒤로 이 7월 13일 하면 자꾸 이 나이스 데이라는 게뭐 일본에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 뭐 7월 13일 오 나이스 데이인데 나의 하루는 나이스 했나?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기 괜찮잖아요. 저의 달력은 이렇게 영화로 얼룩져 있네요. 세상의 달력하고 조금 다른 달력을 하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때문에 알게 된, 영화가 덧칠한 어떤 그런 기념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달력 하나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0: 허닝 준비할 때 세상의 달력에서 뭔가 기억할 만한 일과 제 안의 달력에서 기억할 만한 일을 이렇게 한 번씩 대조를 해보고, 뭐 별거 없다. 그럼 넘어가고, 요거는 좀 한번 이야기를 하면 방송 듣는 분들도 그날 하루는 그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렇게 꺼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달력에서는 이 라이브 에이드가 딱 나왔고, 제 머릿속에 저만의 영화 달력에서는 이 나이스 데이가 딱 걸렸네요. 호소다 마모루 감독, 신작, 가장 최근작 반응이 안 좋아서, 그래도 궁금하긴 한데, 아직 못 봤습니다. 시간을 날리는 소녀와 늑대아이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뒤에 괴물의 아이, 까지도, 와, 했는데, 그 뒤로 살짝, 그 사이에 썸머워즈, 저 그것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 내 작품들이 조금 평가가 안 좋아서, 하지만 뭐 능력 있는 분이니까 언제든 또 시달소, 늑대 아이, 또 썸머워즈, 괴물의 아이 뭐 이런 작품들도 만들어 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구혜찬 씨께서 몇달 전에 썸머워즈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영화라고.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스토리를 설명하자면 현실 세계와 연동되는 인터넷 가상 세계 오즈에서 혼란을 일으킨 AI와 맞서 싸우는 주인공과 선배 나츠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아이고 숨차다.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스토리를 최대한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SF와 감동, 함께 있는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께 썸머워즈 추천합니다라고 하셨죠. 그때 구혜찬 씨가 신청하신 스코어 준비했습니다. 역시 호소다 마모로 감독의 이 애니메이션 서머워즈 사운드 트랙에서 Virtual City Oz 듣겠습니다.
1: 요코소 오즈의 세계에. 오즈는 세계 중의 사람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인터넷 상의 가상 세계입니다. 액세스는 お持ちの 파소콘, 휴대 전화, 텔레비나도から 간단히 行えます. 그럼 これから 오즈의 세계를 체험해 보시죠.

구혜찬 씨가 신청하신 애니메이션 서머워즈의 스코어 The Virtual City Oz 먼저 들려드렸고요. Oz잖아요. 네, Oz의 마법사 이야기 위키드 그리고 위키드 포 굿에서 한 곡씩 이어봤습니다. Defying Gravity 그리고 포 굿 모두 신시아 에리보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한 노래였고요. 지금 석기현 씨 또 울고 계시겠네. 예, 위키드 제가 문자로 사연 받은 게 지금 위키드 포 굿 32차 관람 사연까지를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뒤에 더 보신 것 같은데, 그죠? 와. 진정한 N차의 아이콘. 네. 위키드를, 와. 그리고 조지현 씨는 월드컵 스위스 경기 보는데, 감독이 매지 미켈슨인 줄 알았어요. 어나더 라운드 마지막 노래, What a Life, 스칼렛 플레저 노래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그 무라티야킨 감독, 그죠? 뭐, 조지현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매지 미켈슨 닮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사람 보는 눈 다 비슷한가 봐요. 스타일 멋지던데 그 왜 넘어진 건지 저는 그 선수는 자기도 현타가 왔는지 울면서 나가던데 스위스 전 국민에게 등짝 스매싱을 당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잘 싸웠지만 안녕. 자, 무라트 야킨 감독이 닮은 배우 매지 밀케슨이 출연한 영화 어나더 라운드에서 What a Life.

월드컵 경기 매일 있다가 또 하루 이틀 쉬니까 좀 허전하죠. 이제 수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잉글랜드가 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영화 마미를 보신 분은 잊지 못할 오아시스의 노래 원더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별은 어려워 눈빛에 비듯 우린 날카로워 마침표를 찍고

0: 우리 알지 않아요?
1: 우리 알지 않나요? 라는 게 첫 마디가 내게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거.
0: 저 몰라요?
1: 날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척해서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따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think I'm not feeling excited.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동네 빵집을 지나다가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들어갔는데 마침 트레이 가득 갓 구워진 빵이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오늘 진짜

기분이 좋네. 매일 새벽에 산책을 한다는 어떤 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잠든 시간 생각지 못한 좋은 풍경과 마주칠 때면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갓 고운 하루를 가장 먼저 맛보는 기분이 든다고 말이죠. 그러고 보면 저희 새아침을 듣는 분들이야말로 갓 고운 하루의 맛이 어떤지 제대로 아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그 맛 어땠나요? 이 시간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7월 14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치즈의 마들렌 러브였습니다. 아, 맞아요. 이런 예기치 못한 기쁨, 행복이 정말 큰 즐거움을 주죠. 저도 특히 여행 다닐 때 유명한 빵집, 동네 빵집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쭉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몇 시에 갓 구운 빵이 나오는지. 그때 맞춰서 도착하면, 대박, 나땡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기쁨과 감동이 배가 되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그런 기쁨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577번님께서요. 영디, 제가 새 아침을 자주 듣는데요.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마다 홍보하고 있어요. 청취율 대박 나세요 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단톡방 맞아요? 그러면 몇 분께서 새롭게 들어주셨을까요? 제발 부디 많이 놀러와 주세요. 4577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취율 대박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 볼게요.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다른 노래 있는 날이죠. 오래전 7월에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들 중에서 추억 소환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4520번님,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근무합니다. 3교대라서 이제 퇴근하네요.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마음만은 가볍게 집으로 출발합니다. 아, 응급실을 원무과도 3교대로 일하시는군요. 아, 정말 피곤하시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셔서 푹 쉬시고 오늘은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7401번님, 다니던 직장이 6월 말에 계약이 만료됐어요. 다행히 이력서를 낸 곳에서 연락이 와서 7월 10일부터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라 출근 준비가 그리 분주하진 않지만 수습기간을 잘 보내려면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일찍 일어나 자체 출근합니다. 오, 다행입니다. 그래도 바로 어떻게 일이 찾아왔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재택근무는 이렇게 일찍 일을 시작하시나요? 부지런하신데요. 왠지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이 친구 괜찮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습기간 잘 마치시고요.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8250번님, 여기는 경북 경산입니다. 제 나이는 60대 중반이고요. 농장에 갑니다. 중간중간 저도 목 좀 축이면서 힘내서 달려보겠습니다. 아, 농장에 가시는군요. 맞아요. 요즘 날씨가 습해서 너무 힘들다 싶고 조금만 밖에 있어도 땀이 쭉쭉 흐르더라고요. 물 꼭 자주 마셔주시고요. 중간중간 또 쉬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대중님께서요. 창원에서 진조로 출근하는 길에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이 노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웃캐스트의 헤이야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도 이 가수의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헤이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왠지 신나는 느낌일 것 같아요. 함께 같이 확인해 보시죠. 출근 잘하시고요. 아웃캐스트의 헤이야 바로 들어볼게요.

8674번님. 영디, 저는 8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새벽 5시에 갑자기 눈이 떠져서 아들이 취침 중인 틈을 타 드라마 다시 보기를 했네요. 라면이 너무 땡겨서 계란 넣고 라면도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보통 아기가 7시쯤 일어나니까 그 시간까지 쉬려고요. 영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웃캐스트의 헤이야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7103번님이 새아침에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신청해 주신 노래 키키의 I Do Me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4520번님, 8250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항상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맞이한 나 혼자만의 시간, 맞아요. 꼭 필요하죠. 저도 이렇게 보통 저희 주변 친구들, 애기 낳은 분들 보니까 본인만의 시간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아침 행복하게 보내셨네요. 드라마도 다시 보시고 라면도 뚝딱 비우시고 오늘도 쭉 행복한 하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697번님. 저는 김밥이랑 커피를 파는 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거의 12시간을 일하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브레이크 타임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면 매출에 타격이 생기진 않을까, 그건 역시 걱정이 되네요. 이래저래 고민의 연속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아, 쉬자니 뭔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안 쉬자니 또 내 몸이 너무 힘들고, 근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쉬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루에 12시간씩 매일 일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을 잘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384번님. 전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곳으로 출근합니다.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한 지 벌써 12년이 되었네요. 모두들 힘들지 않냐 묻지만 오히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 삶도 사랑도 배우는 중이랍니다. 이런 제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 신청해요.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들려주세요. 그러게요. 많이들 힘들지 않냐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요. 치매 어르신들과 12년 동안이나 함께 하셨으니까요. 근데 또 그 치매 어르신들의 뭐랄까요, 그 순수함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감동을 얻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어르신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인지 저도 이 노래를 통해서 함께 느껴볼게요.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한 바람 동반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에 열대야주의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에 수도권 충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 호남지방, 밤부터는 경상권에서도 시작돼서 내일 오후에 대부분이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지방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 오늘 낮에는 서울, 전주는 32도, 포항 37도까지 오르면서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9년 전인 2017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에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뜻의 YOLO라는 말과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했고요. 영화계에서는 택시 운전사 그리고 신과 함께 죄와 벌 이렇게 두 편의 천만 관객 영화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 선수가 정들었던 그라운드를 떠난 것도 바로 이때였는데요. 마지막 은퇴 경기를 지켜보면서 함께 눈시울 붓힌 분들 참 많았죠. 그렇다면 그해 여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요는 어떤 곡들이 있었을까요? 2026년의 7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7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7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9년 전인 2017년 7월의 노래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때가 25살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옛날인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제가 2018년 입사해서 지금 9년 차가 됐으니까 오, 굉장히 오래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9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지네요. 근데 또 오늘 플레이리스트들을 쭉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게 벌써 9년이나 됐다고? 바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달의 노래 시작해볼게요.

2017년 7월엔 어딜가나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인데요. 원래 이 곡은 앨범 발매 당시에 타이틀곡 후보였지만 아쉽게도 최종 탈락했던 노래라고 해요. 대신 소속사에선 진짜로 비가 내리는 날에 이 음원을 기습 공개하자라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비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앨범 발매 바로 다음 날 전국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적처럼 세상에 나온 이 곡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특히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는 없어 로 이어지는 이 덤덤하면서도 애절한 가사가 이별 감성을 자극했죠. 신용재 씨의 목소리가 더해진 이 곡 좀 더 감상해 볼게요.

그해 여름 아이유의 4집 앨범도 큰 화제였어요. 앨범이 발표된 건 파릇파릇한 봄이었지만 그 뜨거운 인기가 여름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진 건데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4집 타이틀곡이었던 팔레트고요. 25살 아이유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곡입니다. 특히 이 곡은 지드래곤의 랩 피처링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30살의 오빠가 이제 막 25살이 된 동생에게 오빠는 말이야 지금 막 서른인데 너는 그냥 너일 때 가장 예뻐 라며 다정한 조언과 응원을 건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노래의 서정적인 면이 더 깊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2017년 가요계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메가 히트곡이죠. 인종신의 존니인데요.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것도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발표 당시에 별다른 방송 활동이나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노래가 정말 좋다라는 입소문만으로 역대급 역주행에 성공했죠. 이 곡이 큰 사랑을 받았던 이유엔 솔직한 가사도 한몫했지 않나 싶은데요. 나를 떠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전 연인에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줘 라며 처절하게 읊조리는 대목에서 자신의 옛사랑을 떠올린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시절 우리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따라 불렀던 이 노래 좀 더 감상해 보시죠.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제가 종종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이유랑 저랑 똑같은 9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유의 그 삶의 뭐라고 할까요? 자취, 흔적, 생각들을 저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갔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저도 특히 취업준비생일 때라 많이 힘들던 시절이기도 했는데 아, 나도 이제서야 나의 취향이 뭔지 좀 알게 됐구나를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이 공감을 받았습니다. 바로 같이 들어볼게요.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아이유의 팔레트입니다.

노래가 흐르자마자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죠.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 세상에 나온 것도 2017년 7월이었습니다. 당시에 거리며 카페, 해수욕장, 예능 프로그램 등등등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노래가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빨간색 과일의 새콤달콤한 맛에 비유한 이 가사가 여름이랑 정말 잘 어울렸던 기억이 나요. 특히 이 빨간 맛 궁금해 허니로 지금 나오는 이 부분, 이 강렬한 도입부, 이 부분의 중독성이 어마어마했죠. 청량함이 팡팡 터지는 이 노래 좀 더 즐겨볼게요.

레드벨벳의 빨간 맛과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팀이 있다면 그건 바로 블랙핑크가 아니었나 싶어요. 당시에 마지막처럼이라는 곡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기 때문인데요. 그전까지 블랙핑크가 강렬하고 힙한 느낌의 노래를 많이 발표했다면 이 곡은 청량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라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넌 쉽지 않은 사람이라 더 끌려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어이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키스해줘 라고 말하는 가사가 저돌적이면서도 귀엽게 다가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노래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죠.

레드벨벳의 빨간 맛,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과 함께 2017년 여름 가요계를 3파전으로 이끌었던 팀, 바로 마마무였습니다. 마마무의 대표곡 중 하나인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발표된 게 이때였기 때문인데요. 나는 느낌 있는 여자니까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해도 돼 라는 가사에서 이 걸 크러쉬적인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이 노래로 활동할 때 마마무는 라이브 무대나 새로운 애드리브를 엄청 추가해서 음악 방송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넘치는 흥과 끼 좀 더 즐겨보시죠.

0: 나로 말할걸?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1: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와, 2017년 7월 무슨 일이죠? 이 전에 세 곡도 그렇고 지금 들었던 세 곡도 그렇고 진짜 치열했네요. 너무 고르기가 어려워서 그냥 아무 곡이나 이번에는 골랐습니다. 느낌대로예요.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희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언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3849번님. 저 오늘 처음으로 재봉틀질하는 거 배우러 갑니다.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먹고 사는데 바빠서 배우질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딸이 등록해줘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냥 제 바지 제가 줄여 입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참 좋겠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손재주가 있는 편은 아니라서 걱정이 되지만 뭐든 도전하는 건 좋은 거니까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하셨네요. 오, 따님이 정말 다정한 분이시네요. 재봉틀질 하는 거 한창 배우는 거 유행했던 것 같은데 맞죠?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내 옷을 이렇게 다시 고친다. 오, 그거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저도 손재주가 없어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은 하질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왕 가신 거 잘 배워오셔서 이제 따님 옷도 같이 수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요. 3849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요. 이 곡으로 골라봤어요. 노마 진 마티니 피처링한 로스트 킹스의 When We Were Young.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분들도 그동안 못했던 거 용기 낼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킨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극장가를 뜨겁게 달궜던 공포영화 살목지 기억하시죠?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배경이 된 충남 예산의 저수지 살목지로 야밤에 공포체험 떠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열풍이 한바탕 지나간 요즘은요, 밤이 아닌 낮의 풍경이 주목을 받고 있대요. 살목지는 낮에 가보면요, 한적한 저수지 위로 황새가 날아오르는 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 자체로 힐링의 공간인 거죠. 이렇게 장소도 밤과 낮의 풍경이 다르듯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몰랐던 매력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싶었던 사람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하루는 주변 사람들의 반전 매력 찾기,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우, 분위기가 좋네요. 프라이머리 오혁 피처링 김예림이 함께한 공들이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화모닝 환영합니다. 232번님이 굿모닝 테디, 저는 어제 가지고 있던 차를 청산하고 오늘부터 대중교통 타고 출근합니다. 버스에서 미니를 통해 들으니까 굿모닝 FM도 새롭게 느껴지네요. 반전 매력. 어허, 뭔가 결심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풍경이 또 모두가 함께 가고 있는 거잖아요. 버스 안에서 이 시간에 함께 무언가를 향해 같이 가는,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동료라고 할까요? 들과 함께 들으니까 괜찮나요? 아, 화이팅입니다. 윤정민님이 테디 어제 챌린지 너무 잘 봤어요. 잘하시던데요. 아, 갑자기 현타가 오네. 분위기 좋았잖아요. 공들이 듣고 지금 분위기 쫙 라디오 DJ 느낌으로 가는데 갑자기 또 현타를 주시네. 예, 어제 저는 우리 총장님이 앞에, 제 앞에서

0: 아, 할 것처럼 하면서 뭔가 안 해가지고 저도 아 제대로 할까 했다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김보경님이 테디 아, 왜 이래 자꾸. 테디의 어제 반전 매력 잘 봤습니다. 챌린지 훌륭하던걸요. 흉통의 바운스. 많이들 댓글에는 그렇게 안 적혀있던데요. 딸꾹질이라고 하던데 다. 뭐 잘못 먹고 체했나 뭐 이런 댓글들 제가 다 읽어봅니다. 예, 그래요. 미니에는 좋은 말 써주고 댓글에는 또 흉보고 아주 그냥 여러분들 저를 가지고 노시네요. 여러분들이 즐겁다면 뭐 좋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굿모닝 FM 잔치 벌이고 있습니다.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굿모닝 FM 홍보단으로 활약하는 분들 오늘 선물 챙겨드릴까 해요.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굿모닝 FM 홍보를 하시고 소개받아서 온 지인이 저 누구누구 소개로 왔어요 하면서 인증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 7만원 상당의 꿀스틱 세트 1+1으로 그러니까 날 소개해준 사람도 드리라고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22056으로 전화가 오면은 청취율 전화인 거 아시죠? 청취율 조사 전화이니까 받으셔가지고 굿모닝 FM 태입니다 듣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그 말씀 해주시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또 선물 드립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굿모닝 FM에서 선물 그냥 계속 드릴까 하거든요.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있고요. 치킨 콜라 세트 있죠. 녹용홍삼 선물 세트 있죠. 꿀스틱 세트, 캡슐 세제 세트 그리고 플러스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라면, 뭐 바나나 맛, 우유 등등 간식들도 많습니다. 부지런히 참여하시고 선물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시간 열심히 달려야죠.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뉴스 민장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드립니다.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씨와 함께할 거예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3일제약, 이카운트, 에어비앤비,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합니다.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6: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5: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지긋지긋 무조맨.

0: T-어실원스야
1: 딱 한 번만
0: T-어실원스야
1: 싹 한 번에
0: T-어실원스야
1: 무조맨
0: T-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T-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T-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7시 12분 2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7: 네, 테디 화모니.
6: 화모니.
7: 지금은 비가 안 내려도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아침에는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들이 많겠고요. 본격적인 비는 오전 중에 수도권 충남 지역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서 영남 지방은 오늘 밤이 되면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 대부분이 그치겠습니다. 양도 최대 120mm 정도로 꽤 많이 중부지방과 전북지방 중심으로 많이 내리겠고요. 가장 조심하셔야 할 시간대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되겠고 폭우와 함께 아주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비가 늦게 시작되는 영남 지방은 오늘도 포항이 37도로 푹푹 찌겠고요. 서울, 대전, 전주도 32도로 폭염특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마음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목소리를 들으시고 누구인지 그 사람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부터 뽑아볼게요.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시고 문자번호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인물 맞추는 겁니다. 자, 민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 주세요.
1: 아버지, 아버지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테이프 누시면 자동적으로 플레이 되거든요. 아니 아버지, 전원 먼저 키신 다음에 전원 키신 다음에 TV를 올리시고 4번이요. 해보세요.
2: 동황토 넘버 3.
1: 에이, 어떤 새끼가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0: 예, 자전거 화가 많으시네요. 1등 정답자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의 영역은 이현구님 축하드려요.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이야, 자,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저희 선착순 1등만 선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5명 더 뽑을 거예요. 행운의 주인공 5분께 드리는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메론맛 아이스크림 바로 쏠게요. 더울 때 딱이죠. 힌트를 드리자면 음성컷에 나온 작품들이 모두 이분의 대표작입니다. 지금 여러 작품의 캐릭터로 목소리를 들려드린 거예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아, 그리고 누가 넘버3래? 영화 넘버3. 마지막 이제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예, 명대사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이분이 나온 영화 중에 접속 OST 들을까요?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 듣고 올게요.

0: 아, 좋다. 영화 접속 OST 살아본 러버스 콘체르토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발표할까요?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그래요. 배우 한석규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어떤 새끼가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2: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0: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청취율 1위 한다. 쉽지 않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3757번님이 정답 한석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지만 특히 목소리 미남이죠. 그러니까요. 9852번님이 꿀성대 한석규님 낭만닥터 김사부 네 번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아니 뭐 좋아하는 그 부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캐릭터마다 너무 다른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셔가지고 연기 너무 잘하시는 우리 한석규 배우였습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 선정해서요. 메론맛 아이스크림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그리고 선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소개받아서 굿모닝 FM 들으러 왔어요 하는 분들 인증 보내주시면 원 플러스 원 선물 드리잖아요. 벌써 인증 왔습니다. 누구 소개로 오셨는지 볼게요. 996 하나번님. 제가 택시 손님한테 문자 보내고 영업 중입니다. 멸치총각. 아우 멸치총각님이 또 보내주셨군요. 괜찮나요? 날씨는 이분이 진짜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유 설마 또 손님이 하시겠나 했는데 7566번님이 뒷자리 9961 쓰는 울산의 멸치총각 추천으로 들어봅니다 하시면서 새싹 문자예요 진짜로 보내주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7566번님에게 꿀스틱 세트 1 플러스 1 드립니다. 멸치총각님에게는 못 드릴 수도 있겠네요. 택시 또 기사분이시니까 연락하기 또 그렇잖아. 그렇지만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또 우연찮게 만나면 드리세요. 멸치총각님 감사해요. 소개받아서 굿모닝 FM 들으러 온 분들 원 플러스 원으로 선물 드립니다.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1: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

소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All night. Bo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 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7272번님 사연으로 시작해봅니다. 의정부고 졸업사진 봄. 올해도 어김없이 의정부고 졸업사진이 화제더라고요. 아이돌 리센느, 드라마 참교육, 영화 왕가 사는 남자 등 의정부고 졸업사진만 봐도 올해 뭐가 핫했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테디는 만약 의정부고 학생이었으면 올해 어떤 분장을 했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우리 작가들이 또 놀린다고 에이티즈 최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네 진짜 그만해라. 아, 의정부고는 이제 졸업사진 또 신선하게 재밌게 찍어가지고 추억을 남기는 걸로 유명한데, 근데 졸업사진 벌써 찍나? 아직 남았지 않나요? 이거 그냥 축제 사진 아니야? 졸업사진이에요? 와, 대단합니다. 이때쯤 미리 찍는다고 하네요. 7272번님, 매운 라면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해볼까요? 8112번님, 푸바오 동생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거 봄? 지난달에 태어난 푸바오의 막내 동생 이름을 시민들의 공모로 짓는다고 해요.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좋은 게 생각이 안 나요. 아무래도 바오 돌림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가나다라마 바오 어때요? 예, 제가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엄청 막 와 하진 않네요. 재미는 있어요. 이 이벤트는요, 에땡랜드 인별그램과 너튜브 채널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선 아기 판다의 외모와 특징, 매력 이 모두 담기면 좋다고 하고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발음하기 쉽고 이름에 바오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8112번님은 이 기준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화이팅 해볼까요? 8112번님 쿠키앤크림 과자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세요. 별과 10cm가 함께 부른 귀여워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정열 씨 미안해요. 정열 씨 목소리 못 들었네. 결과 10cm 귀여워 듣다가 오셨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해 보겠습니다. 민원기님이 충북 청주 세광고등학교가 71년 만에 청년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 우승한 거 봄? 주말에 열린 결승에서 경북고를 6-2로 이겨서 사상 처음으로 청년기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청주 사람으로서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야, 또 충청도의 야구인들 진짜 많은데 와 드디어 70년 넘게 만에 이렇게 또 우승을 차지했다는 기쁜 소식 저도 기분이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만끽하세요. 민원기님 초콜릿 드립니다. 천민지님 개그맨이자 발명가 장동민님이 대기업도 반한 친환경 특허를 또 냈다고 합니다. 페트병 주입구의 구조를 경량화하는 기술인 에코링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기술이랍니다. 완전 능력자. 예전에는 이제 페트병 뚜껑을 열면 라벨이 자동으로 분리되는 기술도

개발을 했었었는데 페트병 쪽으로는 거의 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천민지님 감자맛 과자 드립니다. 3897번님이 68세에 빌보드 1위한 마돈나 봄 최근에 발매한 정규 15집 컴패션스2가 빌보드 메인 차트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마돈나는 1990년, 2000년,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까지 1위를 차지한 최초의 아티스트가 됐다고 합니다. 명불허전입니다 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고이지 않고 그 장르에 머물지 않고 같이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3897번님 소세지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오, 청취율 조사 인증님 왔습니다. 5454번님이 저 왔어요. 02056 왔어요. 테디 이름 외쳤어요. 저 칭찬해야 마땅하죠. 칭찬해주세요. 하시면서 인증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1212번님도 굿모닝 테디. 저 어제 저녁에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테디 외쳤습니다. 하시면서 또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뭐 6분, 5분 길게 통화하셨는데 이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분 선물 고이 보내드립니다. 이게 서울 지역에만 전화가 온다라고 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울산 지역도 이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개통을 서울에서 하면 올려나? 사무실 전화로도 많이 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받으시면 꼭 인증 보내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제가 어제 그 챌린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봤거든요.
4: 아하, 죄송해요.
5: 근데 봤는데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다시 찾아보려고요. 네.
4: 아, 다시
5: 네,
4: 보지 마세요.
5: 아침부터 덕담 미안합니다.
4: 아이고 진짜 다시 네. 찍어야 되나.
5: 네. 아 테디, 지금 제일 어려운 도로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작업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런 편이라서 늘 조심히 지나셔야겠는데요.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에 대형 화물차 사고가 있었고요. 처리 작업으로 잠깐 전면 통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2차로가 막혀 있는데 여주 전부터 감곡까지 10km 구간이 많이 밀려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동탄 부근 4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일대가 정체고 남사 부근도 밀리고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일산 쪽 장수 부근 6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장수 이전부터 서운 쪽으로 지체고요. 반대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 또 도리와 조남 일대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자영 리포터, 그 오은환 프로젝트 다시 시작하셨다고.
1: 네.
0: 예, 그동안 계속 안 하셨네요.
1: 아니, 좀 핑계가 많았어요. 어떤 날은 날이 좋아서, 어떤 날은 날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빨리 집에 가야겠다.
0: 아, 그렇구나.
1: 준비는 다 해왔었거든요.
0: 예, 예.
1: 아, 근데 이게 나갈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1: 그러니까요.
0: 밥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먹게 되거든요.
1: 날이 좋아서 먹고, 좋지 않아서 먹고.
0: 근데 운동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안 가게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다시 시작하셨다니까.
1: 네.
0: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1: 화이팅.
0: 자,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자를 모집 중입니다.
0: 어허, 평생교육이용권. 이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1: 네,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서울시민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1인당 35만 원을 받아서 자격증과 어학, 또 창업 등에 필요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2차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총 2,518명을 선발한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번부터는 일반 이용권의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19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디지털 평생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이용권과 65세 이상을 위한 노인 이용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이용권도 함께 모집합니다.
0: 예.
1: 일반 디지털 노인 이용권은 서울시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이용권은 신청자 명의의 NH농협 채용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요.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0: 평소에 이제 배우고 싶었던 게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KTX와 SRT를 모두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통합 회원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이게 오늘부터군요. KTX랑 SRT 하나의 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네, 오는 8월에는 통합 앱이 출시가 되고요. 9월부터는 통합 열차도 운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서 오늘부터 회원 통합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승차권 예매를 원활하게 이용을 하시려면 미리 통합 회원으로 전환해두는 것이 좋다고 해요.
0: 전환해야 되는데 기존 회원들 어떻게 전환하면 좋을까요?
1: 네, 이용자 유형에 따라서 회원 전환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0: 네.
1: 먼저 이 코레일과 SRT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통합 회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0: 어허.
1: 다만 기존 SRT 이용 실적과 할인 쿠폰 등을 3개점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0: 예.
1: 또 반면에 SRT에만 가입된 분들은 코레일 회원으로 새로 또 가입을 한 뒤에 기존 이용 내역을 통합 계정으로 옮겨야 합니다. 또 코레일에만 가입된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요.
0: 예, 먼저 내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1: 네, 맞습니다. 통합 회원 전환은 이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SRT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해당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고령자 등 이 모바일의 미혹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전국 주요 역사에서 현장 안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0: 예, 추석 승차권 예매 전에 미리 통합 회원으로 전환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야구장 관람석에서도 핫도그나 닭강정 같은 조리식품을 편하게 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0: 그럼 경기 보다가 자리에서 바로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이 해외 야구장에서는 직원이 관람석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이나 맥주를 판매하는 모습이 아주 익숙한 풍경인데요.
0: 맞아.
1: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리식품의 이동 판매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음식을 먹으려면 경기장 밖에 있는 매점에서 미리 사와야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관람객 편의를 위해 정부가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의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0: 야, 그럼 이제 매점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도 나름 좀 줄어들겠네요.
1: 그렇죠. 앞으로는 관람석에서 핫도그와 추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모든 음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0: 김밥이나 도시락, 샌드위치처럼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식중독 위험 때문에 이동 판매를 권장하지 않고요. 조리한 음식은 최대 2시간 안에 판매를 해야 하고 남은 음식을 매장에서 다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1: 예, 편리하게 즐기는 것도 좋은데 더운 날씨니까요. 음식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식중독 예방 꼭 같이 신경 쓰자고요.
0: 네, 나재중님이 오, 일하고 회사만 다니는 게 지루했는데 평생 이용권 너무너무 좋은 제도네요. 이참에 뭐 하나 배워봐야지.
1: 아, 재중씨 또 뭐 하나 배우려고요. 정은정님이 오, 저 코레일 회원인데 그럼 자동전환 되는 거죠? 그냥 냅두면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정보 이용 그 동의 뜨시면 누르시면 돼요. 깨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겁니다. 마돈나, 사브리나 카펜터가 함께한 Bring Your Love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스피드가 중요해진 이 시간 반반한

0: 오늘 신청해 주신 분 사연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태희님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 엄마예요.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아이 힘내라고 반발한 퀴즈 신청해 봅니다. 평소 듣고 있는데 반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 아자 하시면서 태희님한테 신청을 해주신 이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반.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고3 딸을 두고 있는 영녀 주부라고 합니다.
0: 네, 영녀님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네. 뭐라고요?
1: 제 이름이요?
0: 제 이름이요, 제 이름.
1: 저의 아, 태희님이니 태희님. 계속 듣고 있는데 네. 정성들어서 발음이 잘 안 돼요.
0: 아니에요, 발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발음 문제로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제대로 아시면 되잖아요.
1: 네.
0: 태희가 아니고
1: 예.
0: 태이입니다. 태이.
1: 아, 태이예요?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0: 이제 알면 되는 거죠.
1: 네.
0: 아이는 지금 이제 고3인데 어떤 쪽으로 희망하고 있어요? 학교는?
1: 네, 이게 영상 미디어과를
0: 영상 미디어과.
1: 네, 나중에 감독 같은 PD나 뭐 이런 거 되겠다고. 와. 지금 뭐 청소년 영화제 이런 데도 입상 뭐
0: 아, 실적도 있어요, 벌써.
1: 예.
0: 세상에.
1: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못 타고 학교에서는 이제 최우 수상 타고
0: 와 멋지다. 아니 뭐 이렇게 조금씩 실행하고 결과도 좋게 나오니까 앞으로 큰 인물 되겠네요.
1: 아유 큰 인물보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아서 하라 그랬는데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0: 너무 좋네. 아 어머님 진짜 응원도 너무너무 진짜 마음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든든한 엄마로서 역할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너무 떨리네요. 이렇게 떨릴 줄 몰랐는데.
0: 아 전화 연결되니까요.
1: 네.
0: 아 오늘 다섯 개 이상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1: 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거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셔도 돼요. 그래야 또 예, 다음 예. 문제 풀고 하니까 그리고 네. 정답 무조건 외쳐주시고.
1: 예.
0: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제한 시간 77초 안에 우리 다 풀어봐요.
1: 네.
0: 자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나누기를 하자. 49 나누기 7은?
1: 7.
0: 자,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른 그룹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If you wanna freely, ever wanna freely. 안 된다. 곤충, 벌을 영어로 하면?
1: 바니.
0: 아니야, 한 글자.
1: 패스.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가까운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 먼
1: 친척보다 낫다.
0: 일본의 화폐 단위는
1: 위에나 아니 에나.
0: 어머니 적극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은 그래
1: 패스.
0: 사자성어예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다. 권토
1: 패스.
0: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은
1: 초행성?
0: 아니에요.
1: 패스.
0: 아, 냄비처럼 파인 구멍이란 뜻으로 아스팔트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은? 무슨 홀?
1: 싱크홀.
0: 아, 아닌데 그거보다 작아요. 아, 시간이 다 됐어. 아, 어떡해. 다 풀지도 못했어요. 다 풀지도 못했어.
1: 그러니까요.
0: 아, 괜찮아요.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0문제 중에 아유, 아쉽다. 다 못 풀어가지고. 세 문제 맞으셔서 실패하셨습니다. 그래도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하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 제가 문제를 좀 더 빨리 내드릴 걸.
1: 아니 제가 못 맞춘 것 같아요.
0: 자 오답을 일단 알려드리면 If you wanna freely, everyone wanna freely 하는 노래는 카라의 노래였습니다.
1: 아.
0: 곤충 벌은 영어로 bee이고 전격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드라마 제목 스카이캐슬.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오는 사자성어는 권토 중래.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중에 수성입니다. 냄비처럼 파인 구멍 아스팔트 작은 구멍이 생기는 현상은 이제 포트홀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내지도 못했던 문제 북중미 월드컵 4강 진출한 나라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 그리고 였는데 프랑스였습니다. 아 많이 떨리셨죠?
1: 네, 안개는 떨리고 되게 신기했는데 그래도 3년 만으로도 기쁩니다. 아.

0: 좋습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이 네.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또 사실 행운이잖아요. 이렇게 선택돼가지고 네. 방송 타고 한 게.
1: 네네.
0: 멋진 하루 보내실 거예요.
1: 네.
0: 6364님도 고3 어머님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또 응원도 주셨는데 영현님
1: 네.
0: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지원이 지훈이 사랑하고 태인님 화이팅 하십시오. 청취율 1위 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영현님 네, 응원 받아가지고 1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네. 좋은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발한 퀴즈에 나왔던 벌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벌들은 집을 지을 때 이 도형 모양으로 방을 만들어요. 그 이유는 적은 양의 밀랍으로 가장 넓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구조적으로도 매우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개의 변과 6개의 꼭지점을 가진 다각형이죠. 요즘에는 외모, 능력, 인성까지 모두 완벽한 사람을 보고 이 정답의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답, 이 도형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힌트는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1번 육각형, 2번 우리형, 3번 넌 나의 이상형.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번 추첨해서 캡슐 세대 세트 준비할게요. 자, 이 노래 들을까요? 6개의 수정 기억나죠? 잭스키스 예감.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적은 양의 밀랍으로 가장 넓은 공간을 만들고 튼튼한 구조까지 갖춘 벌집의 방 모양. 도형은 바로 1번 육각형이었습니다. 6275번님이 정답 1번 육각형 aka 바로 태이형. 고마워요. 고맙고 센스 있었다. 김명한님이 정답 육각형. 외모는 육각형, 성격은 사각형. 남편아, 넉넉한 사람이 되자 좀. 외모가 육각형이야 근데? 자랑 아니야? 와, 자, 이분 포함해서 5분께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곡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아, 외모가 육각형, 성격은 사각형이면은 성격이 한두 군데 빼고는 또 완벽하다는 얘긴데, 이 정도면은 명아님 자랑이 좀 심하시네요. 저기 뽑고 보니까 하나 더 공감해드릴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육각형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다기보다는 육각형 좀 작게 만들면 되잖아. 광고 듣고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구호단체의 기부를 1년에 30만 원 하실래요? 하루에 850원 하실래요? 총액은 거의 똑같지만 역시나 하루에 850원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요. 똑같은 돈도 잘게 나누면 부담을 덜 느끼는 원리죠. 결론은 좋은 비용은 나누기를 하고 나쁜 비용은 곱하기를 하란 겁니다. 예컨대 하루에 담배 한 갑이면 몇천 원이지만 그걸 1년 365일로 곱하면 무려 백수십만 원. 자, 다시 한번. 좋은 비용은 나누기, 나쁜 비용은 곱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8: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

0: 우리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소련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연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 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울산 병영 막창 골목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오픈 시간은 3시인데요. 주로 12시쯤에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막창 손질부터 해서 양념, 그리고 채소 이런 걸 다 다듬고. 울산은 대부분 생막창이 주로 나가는데요. 대구 지역이랑 약간 달라요. 소스도 다르고. 아들은 지금 군대 가 있고 딸은 서울에 대학생으로 있어요. 준우야, 훈련 잘 받고 있지? 엄마도 잘 지내. 다이아, 이제 졸업반인데 지금 실습하고 인턴 사원 한다고 고생이 많아. 사랑해. 여러분, 대구도 막창이 유명하지만 울산의 병영 막창 골목에서 막창이 유명해요. 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해복 굿데이.
0: 울산 병영 막창 골목에서 이제 장사하고 계시는 심근아 대표님, 우리 사장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고향이 울산이에요. 근데 제가 자랄 때는 막창 골목이란 데는 없었어. 병영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또 거주하고 계셔가지고 늘 명절마다 찾아뵙고 그 골목에 저 오락실도 다니고 다 했는데, 막창 골목이라고 이제 딱 생긴 거는 한 10년 넘었나? 그죠? 한 15년 됐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0: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울산에서도 이렇게 아침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니까. 울산이 고향인 이제 제 동생들이 좀 있잖아요. 그 원희의 용훈 씨도 울산 가면 막창 먹는다고 했는데 대구 막창이랑 좀 다르대. 대구 막창 제가 이제 막창 처음 먹었을 때 26에 처음 대구 막창 먹었는데 42인분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시켜 먹었어. 계속. 회식이었거든요. 뮤지컬 회식이었는데 끝날 때까지 저 막창만 먹었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울산 막창은 아직 그 정도로는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다른지 조만간 갑니다. 진짜 조만간.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어요. 여기로 신청해 주셔도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저희 굿모닝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담아볼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해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북부 대공상을 꿈꾸는 북부 대공상 MBC 이희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예, 오늘 뭐 네. 비장한 마음으로 출근하셨다.
1: 아, 어제부터 그렇게 뭘 이렇게 자꾸 준비하라고.
0: 그래서 오늘 예. 제 의상부터 들어올 때 봤는데
1: 예, 안에다가
0: 예. 예, 핑크 셔츠를 입고 오셔가지고 예. 아주 애견애견하게 아름답게 오셨는데
1: 네.
0: 안에 보니까
1: 네.
0: 머슬핏 흰 셔츠.
1: 머슬핏.
0: 예, 흰 티셔츠를 입고 네, 오셨어요.
1: 머슬핏까지는 아닌 것 같고,
0: 네.
1: 예, 제가 그 민소매도 집에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흰 티를
0: 잘했어, 잘했어.
1: 혼자 준비하는 제 스스로 보면서 저 스스로 보면서 참 아나운서 되면 뉴스만 하는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사람들이
1: 네.
0: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 다 에이티즈 산 씨 때문인데 배드 챌린지 어제 제가 했는데 그거 이제 휘준 아나운서 같이 오늘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1: 하라고, 네.
0: 그래서 준비를 하고 오셨지. 저는 어제 준비도 안 한 거예요, 사실.
1: 아, 그래요?
0: 저는 그
1: 원래 입고 오는
0: 뮤지컬 헬스키친.
1: 그쵸.
0: 팝업 스토어 간다고 옷 입고 왔는데
1: 에이.
0: 갑자기 챌린지가 있는 거야. 사람들 또 보고 의상은 준비했네, 뭐 이러는 것도 너무 현타 오는 거예요. 너무 현타. 아니에요.
1: 진짜.
0: 저 와서 본 거예요, 와서.
1: 아, 진짜요? 전 그렇게 입고 온 줄 알았어요. 저도.
0: 아니요, 아니요.
1: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 가슴 튕기면서 개슴츠리한 눈빛 이따가 부탁드립니다.
1: 아, 참 쉽지 않네요.
0: 자,
1: 해야지. 월급 받는데 해야지.
0: 왜냐하면 인기가 너무 많아.
1: 누가요? 제가요?
0: 예.
1: 아니요.
0: 어느 이 코너도 인기 많고
1: 예.
0: 저희 청취율 조사 전화에 피준 아나운서 모기에 한몫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읽어주세요.
1: 예, 1681번님. 어제 외근 나가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혹시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온 건가 싶어서 얼른 받았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더라고요. 평소에 즐겨 듣는 라디오 굿모닝 FM 말했고요. 제일 좋아하는 코너 물어봤을 땐 이휘준. 아니 언어유희 이렇게 외쳤네요 라고.
0: 코너 이휘준이라고 외쳐.
1: 야,
0: 이거 봐.
1: 이휘준으로 하자.
0: 복부대공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1: 해야 되겠다.
0: 그렇지. 이분께 선물 드립니다.
1: 이상해 자꾸나.
0: 아, 언어유희 오늘 챌린지 아닙니다. 언어유희.
1: 아니 나 진짜 뉴스하러 왔는데 아나운서.
0: 시작해볼까요?
1: 네. 자, 헷갈렸던 궁금했던 단어들 여러분 보내주시고 오늘 유희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2: 오늘따라 조금 감성적이다. 내 감성 어떻게? 이 감성 그대로 담아서 SNS에 글을 좀 써볼까? 인생이란 뭘까? 앞으로는 남보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줘야겠다. 아, 김태순. 아, 너 진짜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야. 내 자신 힘내자. 크, 이 정도면 너무 잘 썼는데. 어, 이러다가 휘돌이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야?
1: 이휘돌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0: 뭐야? 놀래. 소름 돋아. 얼른 확인해 봐야지.
1: 태순아, 자니?
0: 미쳤다.
1: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0: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 감성 보고 또 나 못 잊었구나. 이럴 때 또 튕겨줘야지. 이휘돌, 네가 웬일이야?
1: 네가 쓴 글 잘 봤어.
0: 아, 언제 몰래 봤대 또. 이럴 때 너무 들뜨면 안 되지. 후후후. 침착하게 도도하게.
1: 그래,
0: 그 내 거야.
1: 그래? 미안해.
0: 근데 무슨 일이야?
1: 너

0: 맞춤법 틀렸더라. 내 자신이라고 하면 안 돼.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게 맞아. 이거 말해주려고 연락했어.
1: 뭐? 진짜야? 이것 때문에 어?
0: 그게 다야.
1: 연락 안 오네. 오랜만에 연락이 해서 한단 말이 이거구나. 이거 차단! 차단. 나 다시 연락 받나 봐. 아 진짜 나쁜 놈.
0: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1: 제가 볼 때는 희준 씨가 네네. 배드 챌린지 해야 돼요. 우선 제가 볼 때 근육 많다 이 사람.
0: 근육 많아요?
1: 예.
0: 예.
1: 문희님이 휘돌이 예. 뭐야 뭐야. 잔이는 조심해 줘야죠.
0: 잔이?
1: 잔이를 왜?
0: 뭐 해?
1: 근데 낮에 보내는 건 인정. 낮에 잔이. 요건 인정인데.
0: 잘 지내?
1: 밤에는 보내는 거 인정 안 된다.
0: 자 오늘 우리가 이외 우리 말 내 자신 나 자신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태순이 SNS에 감성글을 올리면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줘야겠다라고 썼더니 휘돌이가 메시지로 나 자신이 맞다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왜 지적하는 거야?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휘돌이 말대로 나 자신이 맞아요.
1: 아, 그렇지. 나 자신이 맞지.
0: 나 자신. 자, 내 자신 할 때 내를 풀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는 나의 가 줄어든 말이에요.
1: 그렇지.
0: 내 자신 풀었으면은 나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의 자신을 사랑해야겠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조사의가 들어간 표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1: 예.
0: 비슷한 예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라고 할 때 제 자신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저의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저의 자신 이 돼버리는 거예요.
1: 아, 그렇네.
0: 그래서 제 자신 아니고 저 자신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하지 마시고 유역하면 나 자신 힘내자 저 자신 힘내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1: 예.
0: 네.
1: 아 근데 또 약간 삐딱한 질문 해봐도 돼요?
0: 뭐 하려고요? 아, 예. 뭐요 뭐요 뭔데요?
1: 아니 내가
0: 네는
1: 내가. 나이가가 되는 건가? 그럼 나가라고 해야 하나? 네.
0: 나가
1: 예. 아 물어볼 수 있잖아요.
0: 안 돼요, 안 돼요.
1: 안 돼?
0: 안 돼.
1: 그건 또 그냥 내가로 쓰는 거예요?
0: 국립국어원 물어본 제가.
1: 제가 지금 실사랑 노래를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0: 나가
1: 나가 이렇게 아픈데.
0: 어 됐다 됐다.
1: 이름 전라도 스타일 아니야?
0: 나가 어 좋은데?
1: 아 이런 것도 언젠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0: 국립국어원 오시니까.
1: 예, 예. 네. 아니 아나운서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0: 저는 알리는 역할이라서.
1: 5705번님이
0: 네, 공부해올게요.
1: 예, 아빠랑 출근하고 있는데요. 아빠가 이 문자 소개되는 걸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빠 오늘도 화이팅 사랑해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아빠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 문자 아빠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사실.
0: 그렇지. 직접 보내야지.
1: 그럼 아니 직접 보내는 건 또 네. 그게 연락이고 여기서 소개되면 이벤트가 되니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1: 그거까지 생각하면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아빠를 위한
0: 네
1: 파이팅 노래
0: 파이팅
1: 예, 띄워드리면서 이유진 아나운서 보내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0: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듣고 오셨습니다. 국립국어원 답변을 보니까요. 나 뒤에 이가 붙는 경우도 네가 되고요. 나 뒤에 가가 붙는 경우도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나가가 아니고 내가라고 예가 되고 나이 내이 뭔 얘기야. 예, 아, 지금 작가님이 쓰시면서 오타 수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너무 헷갈려요 지금. 너네 다 엎드려 버쳐 저기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 더 헷갈리게 되셨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제가 이거 반드시 공부해가지고 내일 저 이거부터 합니다. 언어유희 시작하기 전에 내가 나가 내가 요거를 반드시 제가 이해한 채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4부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 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제주항공, 유니베라,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경기주택도시공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참

0: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2: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 제주항공
2: 짐.
3: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3: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다섯 번은

0: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8시 17분 3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젖은 이불 두 개 덮은 것 같은 무더위에 내일은 또 초복입니다. 나 자신을 챙기는 보양식도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정원입니다. 함께 오늘은 우산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수도권 충남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이 되면 영남 지방에서도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 대부분이 그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 전북지방으로는 오늘 밤사이 시간당 50mm 안팎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한 바람도 몰아치겠습니다.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 계속되고 있고요. 서울 내에도 사흘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벌써 30도 가까이 올라있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대전이 32도, 대구가 36도로 오늘도 영남지방으로 가장 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기자님은 한글 공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뭐 어릴 때 했겠죠?
0: 두근두근 어떤 질문을 할까 지금 두근두근. 아니, 질문을 하진 않을 건데
1: 네.
0: 아니, 한글이 어려워서.
1: 한글이 어려워요.
0: 어려워요. 변형된 네. 것도 많고.
1: 맞아요. 예, 국어 문법도 쉽지 않습니다.
0: 멈춰있는 네. 언어가 아니라 흘러가는 언어이기 때문에.
1: 맞아요. 언어는 늘, 살아있는 거니까요.
0: 예, 늘 체크를 네. 해줘야 되는 게 참 쉽지는 않네요.
1: 맞습니다.
0: 하지만 뭐 무엇보다 더 큰 흘러가는 네. 지금 키워드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1: 네, 뉴스도 살아있죠.
0: 뉴스가 너무 살아있어요. 네. 어떤 키워드들을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7천 내준 코스피, 두 번째 키워드 부동산 국민토론, 마지막 키워드는 불 꺼진 홈플러스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7천 깨진 코스피입니다.
0: 아, 제가 무서워서 주식 창을 안 열고 있는데.
1: 아이고야.
0: 7천 선이 무너졌군요.
1: 네, 코스피 어제 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669.01포인트 내린 6,806.93에 거래에 마쳤고요.
0: 네.
1: 어제 개장 후 7,412.03에서 출발해서 한때 상승 전환했는데 다시 방향을 바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사상 최초로 9천 선을 돌파한 지 3주 만에 6천선으로 떨어진 건데 주가는 5월 초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0: 예, 거래 일시 중지가 되기도 했죠.
1: 네, 매도 몰리면서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서킷 브레이커, 주가지수 상하 변동폭이 큰 상황이 지속될 때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장치인데 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돼서 거래가 20분간 멈추기도 했습니다.
0: 예, 중요한 건 이제 급락 요인인데요.
1: 그렇죠.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해석합니다. 이른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지수 끌어내렸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10.7% 떨어지면서 25만 원대까지 밀렸고요. SK하이닉스는 15% 넘게 폭락해서 한 달여 만에 2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0: 예, SK하이닉스 미국 시장에는 성공적으로 입성을 했죠.
1: 네, 지난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주식 예탁증서는 13% 가까이 올랐죠. 미국 시장에서 흥행이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국내 주식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재들은 이미 다 반영된 상태여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걸로 봤고요. 여기에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란 증권사 분석이 매도 심리를 자극했다고 해석했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부동산 국민 토론입니다.
0: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을 청취하기 위한 정부 네. 주간 토론이 이어지네요.
1: 그렇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내일은 금융위원회, 모레는 재정경제부 주간으로 토론회 진행됩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여론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고요.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 또 각계 전문가, 학계 인사, 관련 기관, 단체, 그리고 당연히 국민이 참여하는데요.
0: 네, 오늘이 그 첫날이군요.
1: 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데 부동산 공

0: 시급 대책, 주택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굵직한 공급 대책 몇 차례 나왔죠. 우선 지난해 발표된 97 대책.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고요.
1: 네, 이후 추가로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죠.
0: 네, 지난 1월 29일 수도권 우수 입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근 전월세난 또 전월세 가격 상승, 집값 상승 이런 뉴스 많이 들리잖아요. 네. 오늘 토론회에선 서민 또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이런 걸 핵심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공급 대책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논의가 오갈 전망입니다.
1: 예, 내일 또 모레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 다뤄질까요?
0: 네, 우선 내일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요. 주제는 부동산 금융입니다. 대출 규제가 논의될 전망인데요. 최근 시중은행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는 뉴스 있었죠. 집 알아보던 사람들, 그럼 돈은 어디서 빌리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내일 금융위 토론에선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하느냐? 아니면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 토론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1: 예, 마지막인 모레에는 재정경제부가 주관을 하네요.
0: 네, 토론 주제는 부동산 세제입니다. 이달 말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텐데요. 특히 비거주, 초고가, 다주택을 겨냥한 개편안이 나올 걸로 관측되는데 모레 재경부 토론에선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 부처별 릴레이 토론 마치고 나면요. 다음 주엔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1: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불 꺼진 홈플러스입니다.
1: 홈플러스가 전국 매장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0: 네, 자금이 고갈돼 매장 유지 관리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장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모든 마트 매장과 본사 운영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입점 업체는 점주 판단에 따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요. 정상 영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요.
1: 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해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을 했네요.
0: 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는 게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뜻이거든요.
1: 예.
0: 이유는 회생 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2천억 원의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였는데요. 홈플러스 지난해 3월 회생 절차 개시 후 전국 마트 점포 수를 절반 가까이 줄였고요. 슈퍼마켓 부문인 익스프레스를 매각하는 등 구조 조정 진행했지만요. 회생 계획에 필요한 운영 자금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 예,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다시 살펴봐 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죠.
0: 그렇습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고할 수 있는데요. 기한이 20일까지입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이 안에 2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방안을 법원에 제출해야만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점포 매각 등으로 확보한 자금을 홈플러스 경쟁력 강화 등 본업을 위한 투자보다 차입금 상환에 활용했던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대주주인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여전히 자금 조달 방법을 두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노조와 MBK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0: 네, 홈플러스 노조는 오늘 MBK 측과 면담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내일은 입점업체 협의회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이고요. 이런 한편 홈플러스 경영진은 임직원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회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꼭 네.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은 핵심 한 줄 대신에 아침 속보 전해드립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시간으로 17일 오전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 아, 또 무서워지네요.
0: 격동합니다. 네.
1: 아, 참 끝나지 않습니다. 양성 기자님 고생하셨어요.
0: 네, 목요일에 뵐게요.
1: 네, 목요일에 봬요. 해리 스타일스의 Late Night Talking 띄워드리면서 고민 박사를 하왔나 안나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사고가 좀 많아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청담대교 남단 다리 위에 사고 있는데요. 다리 건너는데 북단에서 남쪽으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분당수서로는 반대 청담 쪽으로 복정교차로에서 청담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성산대교 부근에 사고 났는데요.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다시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또 성수대교 일대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방향 광진구와 한남동 일대가 지체고요. 올림픽대로 전 시간에 사고 있었는데 처리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반포 일대로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 시간 사고 있었던 중부 내륙고속도로 아직 창원 쪽으로 여주에서 감곡까지 10km가 지체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쪽 호법에서 남이까지도 전 시간 사고 여파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and gentlemen, the Bossa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Bossa!
2: Bossa!
1: Bossa!
2: Bossa!
1: Come in modo, Bossa!
2: Yo! Yo! Yo!
1: Come in Bossa! Horn! No! Bossa! 미친 사람이냐고요? 헌 나라고 해야지. 초장 박살 모드로 고민 박멸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0: 무더운 여름도 박살내 줄 것 같은 분이에요. 코미디언 한나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한나 씨가 뭘 오자마자 뭘 박살 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1: 아, 그치.
0: 뭐예요, 그거 도대체?
1: 여러분들 고민을 박살 내듯이 네. 예, 제가 박살 내 드릴게요.
0: 그 이름이 뭐예요?
1: 이거 말랑이.
0: 말랑이?
1: 예.
0: 해 봐, 해 봐.
1: 자, 여러분들 ASMR.
0: 와, 이게 뭔가 뭔가 지금 손에 있는 뭐 젤리 비슷한 그 같은 건데 그걸 누르면 저 소리가 과짝 하면서 나면서 안에 무슨 오돌뼈가 있는 것 같아.
1: 어, 맞아.
0: 오돌뼈를 막 고르륵 이렇게
1: 오돌뼈 씹을 때 머리에서 나는 소리.
0: 어, 그 소리가 손에서 나요.
1: 요걸로 요즘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0: 아, 저 촉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거예요.
1: 어떤 분은 말랑이로 다이어트를 하셨대요.
0: 아, 진짜.
1: 에.
0: 저거만 하면 그냥 집중되는구나.
1: 그러니까 막 그 군것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0: 아, 명상에 도움을 주는.
1: 에.
0: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걸 가지고 한번 해보려 해서 전 저런 거 안 해보다가 처음 해봤거든요.
1: 아니, 태희 오빠의 그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0: 어, 안 해보다 하니까.
1: 이게 뭐야?
0: 어, 저는 원치 않는 촉감이었어요. 원치 않는 촉감이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1: 이게 또 생각난다니까요.
0: 그래요?
1: 안나야 그 어디서 사니 그런다니까요.
0: 아, 어릴 때도 저는 뾱뾱이도 한 8개까지는 재밌다가
1: 네.
0: 그 다음부터 재미없고.
1: 아, 흥미를 또.
0: 흥미를 빨리 잃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랑 좀 다른 것 같아. 이분 또 선 넘으시네.
1: 5159님. 테디는 만드기 시대죠?
0: 만드기가 뭐예요, 근데? 나 진짜 몰라.
1: 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0: 진짜 몰라, 진짜.
1: 어, 이 오빠 연기자라서.
0: 아, 나 이런 걸 몰라요.
1: 그러니까, 만드기, 말랑말랑 고무.
0: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제가 나이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어릴 때 군것질이랑 장난감을 못 가지고 놀았어요.
1: 어머.
0: 예, 네, 그게 없어서 집에 단 한 개도 없었어.
1: 어머.
0: 그래서 그냥 나가서 축구하고.
1: 아, 활동적으로.
0: 차라리, 예, 차라리 그 모래판 씨름장 이런 데 가서 물 부어서 그 모래로 진흙 쌓고 뭐 이렇게 놀았지.
1: 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테디 오빠는 만드기 이전 세대인 것 같아요.
0: 아니라고.
1: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대 있죠. 예, 예, 예.
0: 그거 그러니까
1: 흙과 먼지, 바람이 우리의 장난감이었던 그런 시대.
0: 뭐 신석기도 아니고 그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이런 걸. 자, 고민 박살로 왔나. 여러분들 고민 박살대로 가봐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들 저 허한나에게 다 털어놔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고민 박살 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 박살 허한나는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긴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녹용홍삼 선물 세트를, 짧은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게요.
0: 자, 지금부터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긴 고민 소화해볼까요?
1: 오늘의 고민은 닉네임 나누냐 인간삼각대 님이 보내주셨어요.
0: Let's go!
2: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20대 남성입니다. 반년 전쯤 회사에서 등산 소모임에 들어갔는데요. 제 취미가 사진 찍기라는 게 알려진 뒤로 산에 갈 때마다 사진사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어.
3: 자, 우리 산에 오르기 전에 극적으로 단체 사진 먼저 찍자고. 저 한식 사원 오늘도 잘 부탁해요.
2: 아, 예, 예. 자, 다들 얼굴 잘 보이게 서주시고요. 거기 김태순 대리님,
4: 네?
2: 조금만 옆으로 가주세요.
4: 아, 안식 씨, 네. 우리 세로로도 좀 찍어주고 점프샷도 한번 찍어주고 막 그런 거 어떤가?
2: 아,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 먼저 가로 단체샷 먼저 찍습니다.
4: 네?
2: 하나, 둘, 셋.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찍어줬어요. 근데 매번 그러니까 산에 오르기 전부터 진이 빠지더라고요. 게다가 며칠 전에는요 정상에서 컵라면을 먹는데 제가 젓가락을 들자마자
3: 잠깐만 젓가락 내려라 잠깐만.
2: 왜요?
3: 라면 들고 우리 또 한 컷 찍자 어때?
5: 국물 마시는 척 할까요?
3: 아주 좋은 아이디어.
2: 자, 그러면 예, 라면 잘 들어주시고요.
3: 야, 잘 들어요. 아, 근데 봐봐. 아유, 이거 면발이 더 쫄깃쫄깃 오동통하게 이게 나오게 다 찍어야 전문가 와 이래요. 다시.
2: 아, 마음에 안 드세요.
3: 자, 다시 들고 하나, 둘, 셋.
2: 아, 자, 이번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3: 아, 역시 잘 찍어. 와, 이번엔 단체로 음료 건배샷도 찍자고요.
2: 아, 음료까지요?
3: 자, 들어요.
2: 아, 예, 예, 자, 다 드시고.
3: 자.
2: 하나, 둘, 셋. 아, 그 후로도 라면 먹는 스케치컷까지 찍고 나니 제 라면은 퉁퉁 불어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요, 하산하고 난 뒤였어요. 단체 톡방에
0: 안식 씨, 나 다리 조금만 길

0: 밝게 해주라.
1: 아, 저기 안식 씨 얼굴 조금 밝게 해줄 수 있어요?
2: 그 안식 사원 나 눈 감았네. 다른 거 없나?
1: 와, 이렇게 톡방이 사진 수정 욕으로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이제는 산에 가는 날이면 카메라부터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먼저 드는데요. 솔직하게 찍기 싫다고 하면 괜히 분위기 깰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아, 저 어쩌면 좋을까요?
0: 사연 보내주신 나는야 인간 삼각대님께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1: 야, 야 아,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요.
0: 이 재능 기부 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다.
1: 오 마이 갓.
0: 오늘 사연은 회사 등산 소모임에서 등산을 제대로 즐기지를 못해요. 지금 사진 찍어주고 후보정하고 나눠주고 하느라 재능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아니 보정은 본인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근데 또 이 부장님들 보정 몰라.
1: 못하시니까.
0: 아, 어플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 또 심미안이 있는 사람이 해주면은 너무 예쁘거든.
1: 아 그렇게. 근데
0: 내가 건드리면 망쳐서 또 못해.
1: 근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찍고 보정한 사람은 한 명인데.
0: 한 명인데.
1: 부탁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야. 너무 힘들죠.
0: 너무 힘들어.
1: 아 기빨려요.
0: 점점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요구는 더 많아집니다.
1: 아, 좀 미안하지 않을까?
0: 사진이란 게 원래 그래요. 네, 사진이란 게 원래 그래. 우리도 그 프로필 사진이나 네네. 포스터 사진이나 이런 거 찍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그냥 사진 작가가 저희는 이제 보정 거의 없습니다 하면 그냥 기대도 안 하고 나가는데
1: 네.
0: 보정 해주시기 시작하면
1: 그러면은
0: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
1: 그렇지.
0: 내 눈에만 보여.
1: 그렇지. 아 여기 투톱 좀 없애주세요.
0: 여기 얼굴 톤이 좀 어두워요.
1: 맞아요. 그 머리카락 잔머리도 요즘에 없어지시는 거 알죠?
0: 와.
1: 그리고 요즘에 정수리를 또 볼륨을 살려주세요.
0: 그래?
1: 예. 네.
0: 그런 게 다 돼?
1: 그렇지.
0: 그러니까 이렇게 다 되면은 욕심이 또 해달라고 생겨. 한다고. 아 참. 내 얼굴을 더 꾸밀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여러분들 좀 반응을 좀 볼까요?
1: 보내주세요.
0: 예. 네.
1: 어머 오경은님이 손에 깁스를 하고 가세요.
0: 그렇게까지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꾸미면서 살아야 되나요?
1: 그냥 근본을 없애는 거 어때요?
0: 어떻게?
1: 카메라를 안 가져버리는 거, 안 가져가 버리는 거지.
0: 아 카메라 고장났다.
1: 어머,
0: 고장났다 그래.
1: 그래 그러자.
0: 고장나야지 다시도 안 가지.
1: 그러지.
0: 이 고장났는데 수리하려면. 이게 한 80만 원 정도 든다.
1: 아 잠깐만. 그러면은 그분이 핸드폰을 줄 것 같아. 내 핸드폰으로 찍지 뭐.
0: 저 핸드폰은 잘 못 찍어요. 전 제 기기 말고 잘 못 찍어요.
1: 그래. 그리고 남의 핸드폰이니까.
0: 좀 못 찍는다 그래.
1: 보정을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0: 그리고 또 저희 아이디어지만 사진 기술이 좋은 분들은 잘 찍는 방법도 알지만 못 나오는 법도 알아요. 남의 카메라니까. 그냥 못 나오게 찍어버려.
1: 잘 모르겠네. 그래서
0: 핸드폰은 참 안 나오더라고요. 핸드폰 잘 찍는 분 이렇게 오히려 외쳐버리면 되지 않을까?
1: 근데 또 이제 우리 사연자분께서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나 그게 또 궁금한 거지.
0: 네 성격이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뭐 부탁을 또 잘 들어주신
0: 분들. 지금 보니까 원래 그냥 찍고 보내주기만 해야 되는데 후보정까지 해가지고
1: 그래.
0: 지금 사연은 없지만 자랑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손 좀 댔습니다.
1: 처음에
0: 제가 또 손 좀 댔고 원래 원본은 이런데 이렇게 저희가 색 보정까지 들어갔습니다.
1: 너무 잘한다 이렇게 된 거지.
0: 아유 아닙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커진 케이스일 수도 있어.
1: 그래. 2353님 사진을 꾸준하게 못 찍으면 돼요. 보정은 과하게 사진은 이상하게.
0: 아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원래 잘하던 분이 갑자기 이럴 수는 없잖아.
1: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0: 허락하지 않아. 네.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
1: 그래.
0: 예. 어제 제가 그 모태솔로 연프를 보는데
1: 네.
0: 예, 팔씨름을 하더라고요.
1: 어.
0: 그 순서가 이제 데이트 건이 전해져 있어요. 남들이 그 상대방이 저는 1위, 2위, 3위, 4위와 할래요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1: 네네.
0: 그럼 원하는 사람에 맞춰서 져야 되잖아.
1: 네.
0: 근데 이 사람도 다 이겨. 이게 하다 보면 안 된다니까.
1: 이게 승부욕이.
0: 승부욕이 하다 보면 안 돼.
1: 아 지금 미치겠다.
0: 예, 이겨야 되는 건 이겨야 됩니다. 자, 5678번님이 저도 회사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일요일에 쉬고 있는데 대표님이 전화 와가지고 행사 있다고 와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거절했다가 회사 다니는 내내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 회사 대표님이라 그 회사가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1: 지금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내내 들었다고 하잖아요.
0: 왜냐면 대표님이거든 이거.
1: 나오신 것 같아요.
0: 아 나왔나?
1: 응. 말이.
0: 잘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고 시간 써주는 거 고마워하는 줄 모르는 분들은
1: 그럼요.
0: 잘 안 돼요.
1: 맞아요.
0: 이게 돈인데.
1: 거기 누가 남아나겠어요.
0: 그래. 에. 이 재능이 그냥 취미로 즐겁자고 하는 게 뿐만이 아니고 품이 든다는 걸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아.
1: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그 이제 그 많은 그 회사 동료분들 중에 한 명 좀 이렇게 뭔가 자기 주장을 잘 펼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얘기하는 거야. 고추.

0: 우울증을.
1: 아.
0: 아, 대리님, 저, 아, 요즘에 사진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1: 사람을 못 갈 것 같아요.
0: 예.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오지랖이 좀 넓으신 분들은, 아우, 그만해, 이제.
1: 아, 대리인이 되죠? 대변인 해줘.
0: 그렇지. 그런 사람 한 명 총 때문에.
1: 아, 좋다, 좋다. 예. 아, 한 명 데려가.
0: 데려가는 거.

0: 나 지금 소름 돋았어.
1: 소름 돋았어. 근데 또
0: 아까 근데 말투가 또 이런단 말이야. 아이고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 아우 알았어요. 아, 다 안 할게요 이제. 예 미안했어요. 내가 눈치가 없었네. 아이고 이런단 말이야.
1: 아, 진짜 대표면 안 되지. 이게 분명히 그냥 받아치는 드립일 거예요. 무서워라.
0: 무서워요.
1: 어 진짜 그런 거 어떡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즐기러 갔는데 아 제가 사진 좀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가 사진사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과해졌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뭐 이야기 속에 해결책이 나온 것 같은데.
0: 너 오빠가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1: 일단은 카메라가 고장났습니다.
0: 아.
1: 그리고 이제 핸드폰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는 그때부터 좀 못 찍어준다.
0: 못 찍어지는 걸로.
1: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는 잘 못 찍어요.
0: 아, 오. 난
1: 제 기술이 카메라 전 제 것만 잘 찍고
0: 대포 카메라
1: 그것만 잘 찍고 다른 건 못 찍습니다 하면서 결과물을 못 찍으면은 된다. 거기 이제 플러스 핸드폰 사진 잘 찍는 사람 하고 다음 탓으로
0: 아 너무해
1: 다음 탓으로 넘겨 어쨌든 누가 하나 찍어야 되잖아.
0: 넘긴다고?
1: 넘겨야지. 핸드폰 잘 찍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넘기는 걸로 가십시오. 말고는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지금.
0: 어떻게 하겠어요. 네.
1: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경험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나의 열정페이 경험담.
1: 이런 거 많아.
0: 방금 사연의 주인공 나느냐 인간 삼각대님은 사진 찍는 재능을 매번 회사 동료들을 위해 발휘했는데 여러분들도 내 재능을 무료로 아낌없이 나눠줘야만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맛집 좀 안다고 했더니 회식 장소는 늘 제가 정하게 됐어요. 덩치가 좋아서 지인들 이사할 때마다 힘쓰라고 불러요. 운전 잘한다고 출장할 때마다 맨날 독박 운전시켜요 등등등.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1: 네. 이런 경험 좀 있죠, 안나 씨도.
0: 아, 그러니까 맛집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늘 이제 연락이 와요. 어디를 가야 되냐. 그래서 우선 이제 저는 뭐 사심 없이 알려줘요.
1: 예.
0: 어머, 며칠 뒤에 TV에 나와.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촬영할 때. 그거를 해가지고 맛집에 주고
1: 아이템을 가져가 버리네.
0: 나는 거기 집을 못 가게.
1: 못 가게 하고 예. 축가를 정말 많이 부탁하시는데.
0: 근데 어떻게 거절할 때도 힘들 것 같아요.
1: 근데 지인 축가는 어차피 제가 갈 거니까 예. 사실 뭐 축의금처럼 제 노래로 대신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0: 좋지.
1: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
0: 그치.
1: 모르는 분들이 축가를 자꾸 부탁하는데 예. 아 이게 너무 힘들어요.
0: 힘들어. 거절하기도 여러분들. 이게 에너지거든.
1: 예, 제가 이제 축가를 다 못 갑니다, 여러분. 예.
0: 오빠는 하나고요.
1: 아니 그 제가 사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 지인 축가를 제가 갈 정도로 마음이 넓지 않아요. 아 지인 말고 모르는 분 축가를 갈 정도로
0: 그렇지
1: 않아요.
0: 아 근데 오빠 뭐
1: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0: 그래
1: 그 부탁한 사람 많고 거절한 사람 많아서 네.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못 가지고 못 해요.
0: 여러분 아무튼 뭐 테디 오빠한테 부탁하실 분들 네. 하지 마세요.
1: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지인들은 해도 되지. 지인들은 해도 돼. 여진이는 네. 여진 작가는 지금 나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안 돼.
0: 근데 죄송한데 여진 작가님 남자가 없잖아요.
1: 그래서 안 된다고. 지금 없는데 지금 축가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0: 그냥 혼자 그 영혼 결혼식 할 때.
1: 안 돼. 그거 안 돼. 혼자 해. 그렇게 슬픈 날 슬픈 날 발라드 부르면 되나? 여러분들 사연 기다립니다. 열정페이. 어떻게 지금 또 과다하게 쓰고 계셔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지. 담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미니로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은 바랄맛 우유 바로 쏘겠습니다. 그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헤이즈 널 너무 모르고.

0: 굿모닝 팬테입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제 외모를 예. 너무 놀려가지고 저희 안나 씨가.
1: 아니 오빠랑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0: 나이가 저희가 한 살 차이라서 예. 서로 놀랐어요 지금.
1: 예. 아니 오빠 또 너무 대선배님이시고 예. 오빠가 데뷔하실 때 거의 외모가 예. 그 고생을 한 10년을 한 느낌으로
0: 그치.
1: 완성형 발라드로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0: 풋풋함보다는 예. 아 이제 저분 뜨는구나 예. 저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1: 드디어 기회가 온 사람이구나.
0: 그때 저 20살이었어요. 아 근데 그걸 모르고 와우. 대부분 쟤를 이제 지금 아직 50대라고 와. 생각하시는 분들도
1: 그
0: 있어.
1: 20살 때 그쪽 길을 입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0: 내 나이를 생각하면 태희는 지금 50대일 거야. 근데
1: 어떻게 동안이다.
0: 그분들하고 나이가 제가 같거나 제가 더 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고민박사로 왔나 안나 씨와 함께 나의 열정 페이 경험담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김태경님 고기 잘 구워서 고깃집 회식할 때마다 가게 직원보다 더 바쁘게 일해요. 심지어 고기도 못 먹었는데 다들 배부르다고 집에 가자고 하면 정말 눈물 나요.
0: 있어.
1: 뭐야.
0: 저는 한동안 이 역할을 제가 했어요.
1: 어머어머. 아니 한동안. 잘 먹기도 하시면서 잘 굽기도 해요.
0: 그때는 이제 잘 먹는 걸 모를 때 사람들.
1: 모를 때 사람들. 하.
0: 그럼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것도 가만히 못 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누가 구워주는 거 먹는 걸 잘 못해.
1: 아 미안해가지고.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하거나. 또 대부분 제가 또 막내였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 그치 이 스무 살 때 대비.
0: 스무 살 때 대비했으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가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먹는 걸 알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또 제 나이가 또 있고 하니까.
1: 네네.
0: 이제 좀 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죠.
1: 좀 벗어나게 됐구나.
0: 조금 벗어나게 됐어요. 조금.
1: 아 그럼 내가 봤을 때 김태경님이 약간 막내급인가 보다.
0: 지금 그런 것 같아.
1: 그죠.
0: 예. 네. 중간이나 막내급 되면은. 한번 잡으면 이거 잘 굽잖아요. 그러면 이제 맡긴다고.
1: 막내야 와서.
0: 맡긴다고. 그리고 태경님도 아마 누구한테 못 맡길걸요.
1: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한 것보다 맛이 없으니까.
0: 그것도 그렇고 뭔가 마음도 불편해.
1: 막 화가 나고.
0: 저 같은 스타일은 마음도 불편해. 화나질 않아.
1: 저는 그 직원분이 제때 안 뒤집는다? 제가 할게요.
0: 아, 직원분이 잘 못 뒤집는 원래 구워주시는 그 가게인데 타이밍이 안 맞게 잘 안 오시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지. 그건 서비스를 못 받은 거니까
1: 그쵸.
0: 좀 서운한데 아, 이건, 예,
1: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0: 그렇지. 근데 네. 아 너무 열심히 구우셔가지고 못 먹는 거는 좀 주변 사람들이 좀
1: 좀 서운하다.
0: 먹었어 좀 먹었어 내가 구울게 이런 사람 한 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아, 자 다음 사연 또 갑니다. 박진희 님이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친구들이 맨날 가위가 구워라고 해서 휴가 때마다 고향 가서 친구도 머리를 잘라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녀 머리까지 해달라고 해서 그 이후로 절대 집에서 안 해줍니다.
1: 아,
0: 아니 이것도 해줄 수는 있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럼 뭐 밥을 사주거나
1: 그래.
0: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조금의 소정의 이제 페이를 주거나
1: 그
0: 정도는 해주는데.
1: 그치.
0: 그걸 안 해줬나?
1: 안 해주니까.
0: 아,
1: 아유.
0: 서운하다.
1: 그래서 마음의 서운함이 진짜 생기는 거예요.
0: 서운해.
1: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0: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1: 너무너무 상처받아요.
0: 너무 상처받아. 에.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막 공연 같은 거 하면 초대권 이런 거. 너무 서운하지 않아요?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1: 그치, 그치.
0: 그 초대권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야.
1: 그렇죠. 그렇죠.
0: 돈 주고 사서 여러분들 초대하는 거예요.
1: 맞아요. 저도 레베카를 그렇게 보게 되었죠.
0: 예, 어디서 공짜로.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초대해 줄게는 내가 모시고 싶으니까 그런 건데.
1: 저도 좀 웃겨주면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0: 연극할 때 초대권 달라면 어떻게 해?
1: 드려야죠.
0: 아 드려?
1: 네.
0: 그 사서 주는 거잖아.
1: 사서 주죠. 줘야지 뭐. 어떻게 와서 술 사라고 해야지 뭐.
0: 그래 그것도 뭐. 어쨌든 이렇게 주고받는 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1: 아 챙겨줘야 돼. 당연한 건 없다니까.
0: 받을 때 다시 줄 마음 없으면 부탁하지 마요.
1: 아 그러니까.
0: 또 하나 볼게요.
1: 1732님 회사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직원 몇 명이 시도했다가 못 뚫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 번에 뚫어가지고 그날 이후로 화장실 막히면 저를 호출합니다.
0: 아 요것도 출장비 받으세요.
1: 아 이거 배관공 선생님을 불러야지.
0: 이게 또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전문업체급으로 하면은 돈 받아야지.
1: 아 그래 왜 그리고 있잖아 이건 막힌 거면은 그 깨끗한 물이 아니라고요.
0: 괴로워 너무 괴로워.
1: 네.
0: 다들 뭐 이 얘기 뒤에 드렸으면 죄송한데 바나나 맛 우유 드릴게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볼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9: 영월이래요.
8: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9: 영월이래요.
8: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9: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8: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2: 굿모닝 FM입니다. 고민박사 허한나 안나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 네, 0230님. 저 20대 신입 시절에 아무것도 몰라서 이것저것 배워가면서 일해야 했는데요. 그때 40대 과장님이 일 알려줬으니까 밥 사라고 해서 거의 매일 제가 밥을 샀던 경험이 있네요. 잘 살고 있나 김 과장? 지금은 부장이 되었으려나?
12: 아, 요거는 요거 약간 협박이네.
13: 아, 그래도 너무,
12: 당연히 너무 또 알려줘야 해. 되는 게 있는데 또.
13: 아, 그러니까.
12: 너무 사달라면 또.
13: 아, 매일매일 사주는 건 아니지.
12: 그러니까. 김진강님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13: 그래.
12: 그래.
13: 우리가 좀 알아주고 그래야 돼요.
12: 이거를 바탕으로 깔고. 근데 바라는 거 없이 누군가 베푼다. 그 사람 정말 귀인이.
13: 성인이죠, 성인.
12: 너무 고마운 네, 사람이야.
13: 감사한
12: 이게
13: 사람.
12: 그게 그것이야말로 행복이고 행운인 거지.
13: 그리고 우리가 또 그 감사함을 알고.
12: 알고 또 베풀면 영원히 행운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저희도 같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13: 오빠 초대권 잊지 않을게요.
12: 여러분, 해보
13: 그때.
1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6: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은 커피 한 잔을 우리 아침 가족 사연 읽다가 이분께 먼저 보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커피를 먼저 한 분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시작 전에. 오늘은 1074님이 주인공이 되셨어요. 저번 주부터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더위와 시름 중이었는데 드디어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땀 뻘뻘 흘리시며 묵묵히 고쳐주시는 기사님 덕분에 시원한 바람도 결국 사람 손에서 나온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더위 속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아, 그러네요. 시원한 바람도 결국 사람 손에서. 자, 이런 비슷한 문자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무덥습니다. 오늘 포항이 37도, 대구는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더위 대비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면서 에어컨 수리하셨으니까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면서 함께 하시죠. 자, 7월 1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